0: 7월 30일 목요일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을 사랑하며 시작합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첫 곡은요.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2037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 시간이죠.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억으로 남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해야만 할 때도 있고 꼭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아, 지금 여건이 안 돼.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가 계속 나중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여건이 돼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 마음하고 또 다른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하지 뭐 하는 일들. 그러다가 계속 미뤄온 일 하나쯤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되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오늘도 그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루머트 샵 1053 CP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휴무 맞이하여 집에서 여유롭게 듣고 있어요. 얼음 정수기 설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온수가 15년 사용 고장도 나지 않았는데 필터가 단종이 되었다네요. 전자제품도 다들 20년이 지났는데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멀쩡한데 어떤 부품이 없어서 갈아야 할 때 너무 아깝죠. 그런 것들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멀쩡한데 내 자신을 또 바꿔야 되나?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데? 누군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대. 아, 조금만 뭐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치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우리 더위 속에 시작하고 계시죠? 아침 햇살이 실은 목요일이에요. 2037님. 아유. 요즘에는 진짜 그늘만 골라서 다니잖아요. 아침 햇살 그래도 햇살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2: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빛 창가. 아무리 더워도 이열치열이라고 삼계탕은 뚝배기에서 이글이글 끓어야 마시고 순두부도 용암처럼 펄펄 끓어야 제맛이죠. 여름휴가 가서 계곡에 들러보면요, 꼭 시골 백숙집이 있기 마련인데요. 계곡물을 바라보면서 평상 위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그 뜨거운 백숙을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줘야 그게 또 휴가의 맛이죠. 사실 계곡 주변에서 음식점을 여는 게 수질 오염 문제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그 역사가 유구하죠. 해마다 여름이면 바닷가 모래사장을 빼곡히 채운 파라솔만큼이나 계곡을 끼고 평상들이 우후죽순 늘어서서 백숙 잔치가 열리곤 하는데요. 어떤 장소나 순간에는 꼭 먹어줘야 하는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우리는 또 꼭 고기를 구워 먹죠. 펜션이든 차박이든 캠핑장이든 글램핑장이든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바베큐 구울 자리부터 찾게 됩니다. 지글지글 삼겹살 파티에 파인애플과 버섯과 채소를 꽂은 꼬치 요리까지. 그런데 아무리 근사한 바베큐 요리가 많아도 마무리는 역시 라면. 라면이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라면을 잘 안 드시는 분도 캠핑이나 바베큐 자리에서는 라면으로 마무리를 안 하면 허전하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열광한다는 한강에 가도 한강 라면은 필수고, 저 멀리 스위스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우리나라 컵라면을 팔아서 그걸 또 먹어줘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꼭 그 장소에 가면 이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는 국룰. 어쩌면 그것도 휴가가 주는 또 하나의 맛이 아닐까 합니다.

스위스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컵라면을 팔아서 그걸 먹는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가보셨나요? 줄리 앤드루스 에델바이스. 알프스의 높은 고산지대 피어나는 하얀 꽃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아, 우리 라면이 굉장한 인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천생가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 이런 국룰 있나요? 아, 여름 휴가철 계곡에 가면 영락 없이 시골닭, 토종닭. 아, 그리고 펜션, 차박, 캠핑, 글램핑. 거기 가서 바베큐? 고기를 구워야 된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그리고 마무리는 라면이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올 휴가 어디로 가시고 어떤 맛집으로 가실 것이고 어떤 음식을 드실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스위스 산꼭대기에서 한국 컵라면을 팔아서 인기 만점이라고 하니 아, 이 케이푸드의 향연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 외국으로도 또 여행을 떠나시니까 그런 한류의 맛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정작 휴가를 떠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긴 하겠지만요. 오늘 목요일에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주제는요. 휴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이 일상에서 느껴지는 많은 피곤, 스트레스와 손절하기 위해서 휴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키워드가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아, 제주 바다에요. 5153님 휴가 가셨군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아, 아니 사진을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요. 입추가 8월 7일인데요. 노래도 신청하신다 하셨어요. 지금 제주 바다에 계신 거예요? 지금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갔다 오신 걸까요? 요즘 이제 휴가철 시즌이라서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휴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추를 맞이해서 또 음악 이 노래도 듣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515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박상민 지중에 들려드릴게요.

박상민 지중해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 주소를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이 주간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8월 10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서울 2016 패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참종가족 여러분은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첼로 페스티벌 인서울 여러분 초대하니까요, 샵 1053으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첼로 하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아, 제가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미루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우리 신화승님은 마라톤이라고 하셨네요. 50대부터 하고 싶었는데 함께 이 마라톤을 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미루다가 7학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5킬로 마라톤을 9살 손녀가 아빠 따라 뛰길래 저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걷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걷기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빠르게 걷기. 아,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젊을 때부터 달리기를 하셨으면 7학년이라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벼랑간에 하려고 하면 좀 위험하긴 하죠. 3530님은 고등학교 때 아침에 엄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깨우고 싫다고 안 일어나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아, 그런데 교실에 가면 일빠. 그래서 싫었고 졸업 후에 느긋하게 지각하는 것을 따라서 했다고요. 아유, 이게 젊었을 때 그때 느긋하게 사는 걸 배웠어야 하는데 지금 잘 되나요? 잘 그 어렸을 때 또 익숙했었던 것도 나이 들어서 또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느긋하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쓰시면서 아마 이 다섯 글자를 고민하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곡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기발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기다릴게요. 7769님이 듣고 싶어하는 어니언스 작은 새, 7085님이 신청하신 정수라 어느 날 문득, 두 곡 함께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스트레스여 안녕을 외치면서요,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번뜩이는 다섯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오늘도 기대 만발인데요.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만병의 원인? 번아웃 탈출? 나를 떠나줘. 이런 다섯 글자 떠오르시나요? 스트레스 절대 쌓이면 안 되죠. 저축하지 마. 일부러 차곡차곡 쌓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러려니요 라는 다섯 글자 여유로운 마인드 정말 최고입니다. 확실히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성격도 있고요. 덜 받는 성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면 그 사이 우리 마음도 슬쩍 풀리나요?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재치 만점 나만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008님 저희 가족 스트레스는 한 가지 입원 중인 남편이 퇴원할 시기가 언제일까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글자로 한다면 퇴원 언제해. 아휴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스트레스뿐인가요? 너무 힘드시죠. 하루속히 빨리 치유해서 퇴원을 하셨으면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건강하게 퇴원할 날 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여름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샵 1053 마구 보내주시고요. 물론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문정수님 2334님이 듣고 싶어하는 쿨 해변의 여인 들으면서 여러분의 다섯 글자 기다립니다.

happy. Excellent.

쿨 해변의 여인 심수봉 그때 그 사람까지 듣고 왔습니다. 6008님께서 한 번은 보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안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스트레스 하니까 그때 그 사람 다섯 글자 떠오른다고 해서 이 노래 들려드렸어요. 맞아요. 그리움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모기오사 듣고 다섯 손가락 한 가지의 키워드에 대한 나만의 다섯 글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이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를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3372님 스트레스 하면 마음을 비우자. 음악을 듣자. 아,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마음을 비우는 게 최고고 그때는 음악 들으면 좋겠다라는 방법, 처방까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3590님은 스트레스 하면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 좋아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아요.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극복이 더 수월하겠죠. 0409님은 이 또한 지남. 이 또한 지남. 애들 아빠의 첫사랑이랑 같이 근무했는데 오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오 그렇군요. 어금니 꾹 깨물고 9년 근무했답니다.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퇴사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첫사랑인 분 저에게 질투 샘이 났나 봐요. 그분은 이혼하고 애들도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전문직이랑 대기업에 취업을 했거든요. 마음 심보가 거기까지인가 봐요. 공사공군요. 은근히 또 우월감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이분에 대한 또 연민도 또 함께 가져보면 더 남은 스트레스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유, 어쨌든 안 되셨네요.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또 힘드셨겠어요. 아이, 그거 참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남편의 첫사랑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또한 모두 지나갑니다. 7093님, 스트레스 하면 저는 무더운 날씨. 아유, 저희도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도미니카님인데, 스트레스 지금 이 시기에는 무더운 날씨가 스트레스죠. 특히 서울보다는 남쪽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남쪽에 살다 오신 저희 수녀님들이 서울은 뭐 너무 좋다 그러는데요. 물론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0880님 휴가 언제 가?

그래도 시간 꼭 좀 한번 내보세요. 1722님, 아, 스트레스 하면 무사히 살자. 아우, 무사히 살자. 왠지 다섯 글자에 되게 벌써부터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무사히 살자. 지하철 공사 중입니다. 공사장은 아침부터 온몸이 녹아내릴 듯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마저 가지면 더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살자. 반드시 이 시기는 지나가니까 1722님 무사히 지나갈 겁니다. 그 하루가 하여튼간 상쾌함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 우리 1722님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드릴게요. Peter, Paul and Mary, Day is Done.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1722님에게 들려드리는 노래 폴 앤 메리 데이즈단 하루가 안전하길 바라면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7408님이 나가서 뛰자라는 다섯 글자 보내주셨는데요. 한바탕 뜀박질로 땀을 쭉 빼고 나면 상쾌해진다고 하셨어요. 윤상 달리기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도 우리 묵은 스트레스 이 시간으로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망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 가수 지망생, 선생님 지망생. 이 지망생이라는 말에는 간절함과 함께 설렘과 기대도 담겨 있는데요. 아직은 모든 것이 막연하고 낯설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하나를 향해 나아가며 넘어지고 흔들리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죠. 꿈은 마음이 내는 가장 큰 목소리라고 합니다. 가끔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면 좋겠네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렌치 스위트,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가운데 1곡 알르망드, 독일 춤, 피아노의 머리 페라의 연주입니다.

0: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렌치 스위트,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가운데 1곡 알르망드 독일 춤, 피아니스트 머리 페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듣고픈 바흐 첫 곡 좋은데요. 여는 말 잘 들었어요. 이재진 씨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자길본인 가족님, 오늘도 걷는다마는 프랑스에서 8개월 아가랑 오실 가족 맞이하러 갑니다. 아가 입을 이유식 만들 초퍼도 준비하고요. 사과와 멜론도 도와줄 분을 위해 바나나 초코 케이크도 구웠어요. 오늘 하루도 유클 명동 백자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손님 맞이 되시고요.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김양희 씨 또 언제나와 같이 함께해 주십니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너무 더운 날 매미의 울음이 더 애절하게 들리는 아침 외출하며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아침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경동나비엔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KT 키움증권 KT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Pascual Marquino, Marquina Narro의 에스파냐 까니. 야, 스페인의 집시 양드레류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지휘한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전 이거 잠실 체육관에서 그때 양드레류하고 같이 공연할 때 제가 이제 그 무대 통역을 같이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 아주 그 풍성한 여자분이 빨간색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객석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가 이게 진짜 소 물론 그 인형 소였지만 막 그녀한테 그 돌진을 해가지고 빨간색 옷 입고 있으니까 막 도망가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여튼 재밌게 만들어놨던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장면이었고요. 자, 파스콜 마르키나 나로의 에스파냐 까니, 스페인의 집시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영진 씨, 뜨거운 여름 징허게 덥네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유클 가족과 함께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노 씨, 라 히타나 에스파니올라, 스페인의 집시 여인,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 이번 주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부천 아트센터 클래식,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또 합시코드의 리처드 이가. 리처드 이가 정말 그 이 바로크 음악의 아주 명인, 영국 출신의 명인이죠. 챔벌리스트 리처드 이가와 함께 하는데요. 시대 악기적 감각으로 깨어나는 바흐, 플룻과 챔발로가 만드는 투명한 음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룻 소나타 전곡 모두 다섯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공연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우리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는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플룻 수석으로 재직 중입니다. 아주 멋진 공연이 기대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또 묶은 것 자체가 아주 또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계선 씨, 앙드레류 공연 장면 보면 절로 미소가 올라와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주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 사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클라우스 마켈라가 이제 핀란드 사람이잖아요. 핀란드 요즘 참 지휘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핀란드 사람들을 이렇게 그동안 이제 많이 만나왔는데 참 그 사람들이 조용하면서 자기 할 일 잘하는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국민성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참 좋은 인상으로 늘 남아있는 핀란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스모 반스카 같은 지휘자도 우리나라에 또 상임 지휘자로 서울시향 왔었고요. 자 앞으로도 또 얼마 전에 수산나 말키 같은 또 여성 지휘자도 아주 훌륭하게 지휘해서 또 한국의 그 클래식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와 저 언니 너무 멋있다 이렇게 걸크러쉬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자 김정동 씨 북구의 거장 핀란디아 올려주셨고 황순자 씨 시벨리우스 협주곡 듣고 싶었던 발걸음 가볍고 힘차게 걷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스페니쉬 댄시스. 오늘 뭐 이 스페인 곡들 많이 나오는데요.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스페인 춤곡 작품 23 가운데 2번 사파테아도 함께 만나겠습니다. 리듬감이 아주 충만하죠. 바이올린의 지노 프란체스카티 그리고 피아노의 에우제니오 바니올리의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의 지노 프란체스카티, 피아노의 에우제니오 바니올리,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스페니쉬 댄시스, 스페인 춤곡 작품 23의 2번 사파테아도, 아주 리듬이 충만한 곡을 함께 또 우리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사파토는 신발, 사파테아도는 신발을 신고 추는 춤, 탭댄스. 어, 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주 그 발로 이렇게 쾅쾅거리면서 리듬을 맞추는 춤이죠.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바리톤, 러시아의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입니다.

드미트리 흐바르스토프스키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에도 늘 자신의 뿌리인 러시아 음악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예술 훈장인 러시아 인민예술가 나로드니 아르티스트라시 칭호를 받으며 조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인정받았는데요. 그는 오페라뿐 아니라 러시아 가곡과 민요, 소련시대의 전시 가요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러시아 성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썼죠. 특히 취코프스키와 무소호스키,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은 그를 대표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였습니다. 깊고 따뜻한 바리톤 음색 그리고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러시아 음악 특유의 그리움과 비애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취코프스키 오페라 마제빠 역시 그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제빠는 푸슈킨의 서사시 볼타바를 배경으로 취코프스키가 작곡한 오페라인데요. 17세기 우크라이나의 카자크 지도자 이반 마제빠와 그의 정치적 적수인 까추베이의 딸 마리아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권력과 배신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흐바르스토프스키는 주인공 마제빠를 맡아 권력자의 냉철함과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있게 표현했죠. 단단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은 취코프스키 음악이 지닌 비극성과 서정성을 한층 더 빛나게 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뼈드르 취코프스키의 마제빠 이 오페라 가운데에서 오 마리아 마리아 함께 듣겠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르스토프스키 그리고 칸스탄틴 아르벨리안이 주연 스테이트 아카데믹 심포닉 오케스트라. 자, 근데 이 역할은 이제 마제빠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오 마리아 마리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드미트리 흐바라스톱스키는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아니에긴과 옐레츠키, 제르몽, 알폰소 왕, 알마 비바 백작, 피가로, 돈조반니아 리골레토, 그리고 루나 백작, 또 이아고 이르기까지 오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바리톤 배역을 자신만의 색깔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그는 강렬한 이 표현력은 물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레의 루나 백작은 그의 대표 배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루나 백작은 레오노라를 향한 사랑과 말리꼬를 향한 질투, 권력과 집착이 뒤엉킨 복잡한 인물인데요. 흐바라스톱스키는 절제된 연기와 깊이 있는 음악 해석으로 그의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지금까지도 최고의 루나 백작으로 손꼽히죠. 무엇보다 은빛 머리카락과 귀족적인 분위기, 185cm의 당당한 체격은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냈고, 길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레가토와 벨벳처럼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은 그만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시베리아의 하얀 늑대라고도 불렀는데요. 시베리아의 은빛 늑대라고도 불렀죠. 자, 주세페 베르디의 일트로바토 오레 가운데서 투토 에 데제르토. 자, 모든 것이 적막하고 일 발렌 델 수오 소리 있어. 그녀의 미소는 번개처럼. 베르메 오라파탈레. 내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러면서 루나 백작이 이제 레오노라를 내가 납치하겠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장면입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톱스키가 루나 백작 꼰떼 루나 역을 맡고요. 베이스 알렉산드르 비노그라도프가 함께하고, 마리오 베르나르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콰이어 오브 러시아가 함께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드미트리 흐바라스톱스키의

주세페 베르디의 Il Trovatore 가운데서 Tutto è deserto. 모든 것이 적막하고 이 밤중에 이제 레오노라가 있는 곳으로 이제 와서 딱 이렇게 그 모두들 망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달이 휘영청 떴거든요. 그래서 Il Valen del suo sorriso, 그녀의 미소는 번개처럼 Per me ora fa tale, 내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러면서 부르는 그 루나 백자 콘테 루나 역의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 그리고 페란도 이 부하 역의 베이스 알렉산드르 비노그라도프, 마리오 베르나르디가 지휘한 러시안 필하모니아 그리고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콰이어 오브 러시아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앞서서 피오트르 치콥스키의 오페라 마제빠 가운데서 마제빠, 이반 마제빠하고 또 정치적 적수인 까추베이의 딸 마리아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오 마리아 마리아 이러면서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 칸스탄틴 아르벨리안이 지휘한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헬스케터 루나 백작의 흐바라스토프스키가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유능구씨 불러주셨고요. 그의 순한 미소가 떠오르는 아침, 음성이 시원시원하네요. 러시아의 은빛 늑대 엄계선 씨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항선 씨도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보고 들어와 덥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열게 되는 유클 오늘도 함께합니다. 정수란 씨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들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레나데 2번 A장조 작품 16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리오 벤자고가 지휘한 따피올라 신포니에타 핀란드, 또 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 감상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6: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6: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나모우라의 보컬로 미겔 아라우즈의 에뚜 구스타부스 데 밈, 당신이 나를 좋아해 주는 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포르투갈의 여성 보컬리스트고요. 세상에 기적 같고 믿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이 나를 좋아해 주는 일이라는 바로 파두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아나모우라는 1979년 9월에 태어난 지금 46세네요. 아나 클라우디아 모우라 페레이라이고요. 아주 네덜란드 에디슨상 후보에 오른 최연소 파디스타였습니다. 자, 오늘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과 만난 좋은 일거리예요. 이익보다 받는 분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엄계선 씨 또 올려주셨고요. 이상윤 씨도 오셨습니다.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ABNB 코리아, 키움증권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켈번호 201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바르면서도 아주 충실하게 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는 볼로냐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이렇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참 열성을 갖고 이 생애 마지막까지 지켜온 그런 오케스트라인데요. 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더 이상 이제 후원자를 찾지 못해서 해체된 안타까운 그런 오케스트라죠. 자, 이 마지막까지도 그 절충주의, 고음악 양식과 또 현대적인 해석을 이제 어떻게 같이 현대악기로 고음악적인 것을 표현해낼까를 고민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열정이 담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작품 100 또 위치 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꽃모토 너무너무 유명한 악장이죠. 영화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에선 해피엔드의 그 주제곡으로도 쓰였습니다. 자,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이항선 씨가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2번 전악장으로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악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곡이 또 없죠.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flat 장조 작품 100, 이 도이치 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꽃모토 가장 유명한 악장이고요. 20세기에 그 신뢰하게 정말 피아노 트리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모차르트 트리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맨하임 프레슬러의 또 얼굴이 이렇게 또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하던 그런 귀여우면서도 무서웠던 할아버지 얼굴이 또 떠오릅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장일범 선생님, 기악곡은 원래 목소리가 없는데 무언가나 보컬리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7703 쓰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언가부터 살펴볼까요? 무언가는 말 그대로 가사가 없는 노래라는 뜻이죠. 노래는 보통 사람의 목소리와 가사가 있어야지만 무언가는 악기만으로 노래하듯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기악곡을 말하는데요. 이 형식을 가장 널리 알린 사람이 바로 펠릭스 멘델스존입니다. 그는 어떤 감정은 말보다 음악이 더 잘 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피아노 한 대만으로도 마치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는 Song Without Words,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반면 보컬리제가 아니고 보컬리스입니다. 보컬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가 악기로 부르는 노래라면 보컬리스는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지만 가사가 없는 노래입니다. 아, 오, 우 같은 모음만으로 아, 이렇게 부르죠. 끝까지 노래하는데요. 원래는 성악가들의 발성 연습곡 형식이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킵니다. 언어 대신 선율과 호흡만으로 감정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보컬리스는 가장 말이 없는 노래이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카펠라는 가사는 있지만 반주가 없는 노래가 되겠고요. 피아노나 오케스트라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만들어 부르는 합창이나 중창을 말하는데요. 세 가지 모두 무언가 하나가 비어있지만 그 빈자리를 선율과 화음 그리고 감정으로 채운다는 점에서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을 잘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컬리스는 처음에 그 에뛰드 연습곡처럼 노래하기 때문에 꼼꼼해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자, 펠릭스 멘델스존의 리더 오네보테 무언가 작품 62 가운데 이 6번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멘델스존 작품 번호 U161 스프링송 봄노래 듣겠습니다. 봄은 언제 오나요? 한참 있어야 또 봄이 오겠네요. 클라리넷의 안드레스 오텐자머 그리고 슈만 쿼르텟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스 작품 34의 14 여기 34의 13까지는 모두 가사가 있는 가곡들이고요. 14만 이렇게 가사가 없는 멋진 가곡으로 남겨놨죠. 러시아의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가잔 출신의 소프라노고요.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가 지휘한 아레소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자크 브렐의 라 발스 아 미우똥 다 이 천개의 박자 왈츠 킹 싱어즈의 아카펠라 화음으로도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샹송. 그 이 자크 브렐은 또 벨기에 출신이죠. 자크 브렐의 La Valse à Mille Temps, 천 개의 박자 왈츠, 또 킹싱어즈의 조금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장난스러운 그런 화음으로 함께 들으신 아카펠라였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보컬리스트 감상하셨죠. 세르기 라흐마니노프의 작품 34의 14번,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다 가리플리나 SNS에서 이제 보니까 오페라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가 지휘한 아레소 빈,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펠릭스 멘델슨의 리더 오네보테, 영어로 하면 Song Without Words, 작품 62, 우리말로 무언가, 그 중에 6곡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빠르면서도 우아하게, Spring Song, 봄노래였습니다. 클라리넷의 안드레스 오텐자머, 베를린필의 클라리넷 수석이죠. 그리고 슈만 퀄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영애 씨가 백장님 날이 더운데 음악으로 피서합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영애 씨가 봄노래 보컬리스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선경 씨는 보컬리스 송영훈님 첼로 연주로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신청곡 받아들여서 송영훈 씨 그 연주 보컬리스가 음반으로 있으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또 함께 들어본 곡이었고요. 루트비 투일레의 피아노와 윈즈, 목간 5중주를 위한 6중주 B플랫 장조 작품 6, 그 중에서 4악장 피날레 비바체 감상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목간 5중주는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이 들어갑니다. 자, 그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레 봉 프랑스의 바람 연주로 들으시죠.

오당 그리고 라도반 블라트코비치의 호른 연주. 아, 정말 명인들이죠. 함께 우리 저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했을 때 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앙상블이었습니다. 정말 각자의 개성도 드러나면서도. 자, 그리고 이게 유영훈 씨가 화요일에 우리 출연했던 초대석 출연했던 송지원님 바이올리니스트 8월 8일 이벤트 응모 링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해 보세요 이러면서 또 자세하게 자상하게 또 올려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리우스 미오의 스카라무쉬 이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곡이죠. 작품 165B. 다리우스 미오는 프랑스 작곡가인데 이 또 외교관이어서 프랑스 브라질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1곡 웨프 빠르게 재빠르게 그리고 2곡 모델의 보통 빠르기로 그리고 3곡 브라질레이라 이 춤곡이 담겨 있죠. 자, 피아니스트 손여름 문재원 두 분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전체 투자금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흘 전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오늘 규모 4.6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오후부터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5차례 연속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2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내 물가도 다시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의 2.75%와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오늘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와 중동정세 불안으로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전망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앞으로 국제유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변수를 지속해서 살피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추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개인의 전체 투자금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과다 호가 부담금을 도입하고 모의 거래 이수를 의무화해서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기본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만약 증시 불안이 이어질 경우에 상품 추종 배율을 2배 미만으로 낮추거나 예탁금을 5천만 원까지 올리는 추가 조치도 검토됩니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따라 전문 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강도 높은 방안도 최종 카드로 대기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가 8% 가까이 급등해 9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배럴당 $90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뉴욕 시장의 9월 인도분 미국 터브 텍사스산 선물은 배럴당 $84.46로 전장보다 6.6%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완화와 격화를 반복함에 따라 당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에서 $100 사이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오늘 규모 4.6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16분쯤

0: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이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이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선 지난 28일 최고 단계인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7 수준의 강한 지진이 다시 올 수 있다며 최신 안전 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부터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향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날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미군의 발표 직후 이란 남부 부쉐르와 게슘성 등 주요 지역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공격을 시도한 만큼 강력히 응징하겠다며 공습 재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한때 종전 양해각서 체결 등 대화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호르무즈해 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 등 친이란 세력까지 전면에 나서며 중동 전역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재개로 이란 역시 보복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중동 정세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KT에 약 5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KT 이동통신망을 가로채 1만 6천여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소액 결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침해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착수 전 관련 증거를 폐기한 LG U+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법 개정 없는 정부의 낙태약 허용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언급 없이 약물 허용이란 임시 방편을 택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낙태약을 허용하는 건 초법적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낙태를 용인하기보다 미혼모 지원과 위기 임산부 보호체계 구축 등 구조적인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계는 정부와 국회가 낙태가 아닌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건강권 보호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낙태약 판매 허용 추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종교계의 연대 대응과 항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칠레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칠레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중남미 최초로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첫 FTA를 체결한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POP과 한식 등을 매개로 양국 국민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며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양국 관계의 중심엔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오며 가교 역할을 해준 동포들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동포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과 영사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해양경찰과 함께 국가어업지도선과 드론 등을 동원해서 주요 항포구와 조업해역에서 어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맞아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어선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가을철이 기상변화가 심하고 어선사고 위협이 높은 시기인 만큼 출항 전에 안전점검과 조업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과 향토 음식을 연계한 권역별 미식관광 투어 코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9개 양조장 가운데 접근성과 체험 프로그램이 우수한 40곳을 선정해서 6개 권역별 대표 미식여행 코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코스엔 충남 예산 사과 와인과 당진 신평 양조장, 또 제주 고소리 술 익는 집 등이 핵심 거점으로 포함돼 전통주 시음과 술 빚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주 포털 더술닷컴과 농촌 관광 포털 웰촌 등을 통해 관광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육성 품종과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상생 에이드 무설탕 무가당 제품 3개 종류를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제품은 과일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당류 섭취는 줄이는 질기는 건강관리 트렌드를 반영해 딸기와 천혜향, 추황배 등을 활용한 제로슈거와 무가당 음료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우수한 국산 원료를 전량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청은 편의점 판매 자료와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서 상품성이 높은 지역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울 방침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단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민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6도, 대구 37도, 부산 35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지현이었습니다. CPBC 정오조간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98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 수 없죠. 책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책으로 우리의 내일을 엽니다.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콘서트. 오늘 특별히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빵빵한 우리 책방지기들과 함께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안녕하세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저는 빵집 신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 이렇게 직접 모시고요. 이 눈으로 마음으로 마주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서울 명동 가톨릭 평화방송 1층 바오로 홀이고요. 우리 신신우신 책방지기 분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와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빵집 가족분들과 청취자분들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정말 꿈꾸던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좀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 많이 기대도 하고 또 실제로 하게 된다니까 긴장도 조금 했는데요. 제 얼굴이 조금 빨개지고 있지 않나요? 아 오늘 메이크업이 잘 됐나요? 아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북콘서트를 열게 될 줄이야 저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는 많은 우리 평화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이렇게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북콘서트로 함께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재밌는 이야기, 책 얘기들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북콘서트는요, 오는 7월 30일 목요일에 신신우신 라디오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가톨릭 평화방송 TV로도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소리 질러!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1년을 맞아 함께하는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오늘 준비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빵집 신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우리 신신우신 함께 해주시는 라디오 책방지기 분들 그리고 오늘 초대 뮤지션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림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저 진짜 빵콘에 나오고 싶어요 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북콘서트 책방지기 분들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5: 제가 너무 시간 끄시는 거 아니에요?
4: 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책방지기인데요. 이번 본당에서 반주 23년째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동네 어귀에서 다른 반주도 즐기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네. 박은지 시인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시트는 박은지 소아들의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아니 오늘 이렇게 이 청취자분들 함께 또 가까이에서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6: 아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다 같이 가서 한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4: 이 책 얘기도 함께 나누고 특히 우리 박은지 시인께서 많은 시를 또 읽어주시고 나눠주시면서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과연 또 어떤 시 얘기, 맛있는 얘기 전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책방지기는요, 상담하는 아나운서시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친근한 분 함께 오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성격 되게 급하더라고요. 제가 급한 거 맞죠?
4: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느긋하게 진행을 좀 해가지고. 네.
7: 근데 아 신부님 혹시 긴장 조금 하셨을까봐 제가 긴장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4: 아, 너무 좋아요. 너무
7: 불쑥
4: 좋아요.
7: 불쑥 좀 네 말을 얹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제가 그 아직 그런 표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수식어 붙여주시니까. 꽤 마음에 듭니다. 상담하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당일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또 책방 코너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책방지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처음이죠.
7: 네, 다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셋째 주 사람이고요. 첫째 주, 둘째 주,
4: 넷째 주.
7: 넷째 주시고
4: 네, 정주 작가님 넷째 주시고
7: 네 제가 셋째 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접 서로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드디어 뵙는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더구나 저녁 외출은 저에게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아이들 숙제 잘해라 하고 네. 나오면서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4: 네. 오늘 또 책방지기들과 서로 친해지는 시간 또 친구의 시간 함께 나누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으로 이분 아주 바쁘신 분인데요. 글 쓰는 변호사로 매일매일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마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지우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4: 우리 정지우 작가님 사실은 북콘서트도 요새 많이 하시고 이제 저희가 책방지기들이 같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8: 네, 사실 저는 이 방송국에 이런 아늑한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뭔가 약간 그 9화 4분의 3 승강장처럼 쫙 열리더니 이런 공간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 초록색 커튼 이런 것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네, 좋은 곳에서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마주쳐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4: 우리 또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앞으로 또 깊게 빠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특별히 모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 어제까지 또 페스티벌에서 열심히 또 음악을 나누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책도 즐겨 읽으시고요. 또 쓰는 글마다 이슈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뮤지션 하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수 하림입니다. 네, 이 CPBC는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뭔가 PD님들이 가끔 저를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시는데 이번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또 평상시에 저를 쉬게 하는 그 책이라는 주제로 또 예,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 좀 그렇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4: 저의 또 개인적으로도 약간 팬심이 있거든요. 우리 하림 씨의 노래들 너무나도 좋은 곡이 많은데
9: 사랑이 다른 사람 네. 잊혀질 일이 없을 텐데 그럼 보통 예, 네. 그런 분들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4: 네. 그래 오늘 이렇게 또 책방지기 네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자리 아주 또 풍요롭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하자면 내년에 대한민국에 세계 청년 약 100만 명이 찾아올 예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에서 이 2027 세계 청년 대회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 한 권씩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그 책 함께 만나보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책방지기 분들이 어떤 책 골라오셨는지 기대되시죠?
10: 네.
4: 네, 책방지기 분들의 이 또 픽 어떤 픽인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우리 추천 도서를 만나보기 전에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9: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청년 하면 일단 무엇보다 앞서 사랑이잖아요.
4: 맞아요.
9: 사랑할 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네, 그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우리 뮤지션 하림의 라이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ja.
1: 와, 우리 가수 하림 씨의 목소리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노래 함께 들었는데요.
2: 너무 좋다.
1: 너무 좋네요.
2: 너무너무 좋다. 그죠?
1: 중간에 또 하모니카 부분이 네. 약간 심금을 네. 울린다라고 이렇게.
2: 근데 이거를 혼자서 다 하려면 이 네.
1: 멀티태스킹이 네.
2: 네. 그렇죠. 너무 대단 새삼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3: 뭐
2: 아, 너무 새삼스러운가요?
3: 사람을 아니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2: 그렇죠. 네. 너무 그니까
3: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하는 거랑 덮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네, 혼자 하려다 보니까 네.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뭐까지는 아직 못하겠고 일단.
2: 꼬리가 있으면 좋겠다.
3: 아 그렇네. 꼬리도 쓰면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받아주셔서.
1: 우리 정지우 작가님 이렇게 라이브 하시는데 약간 고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약간 푹 네. 빠져들으신 것 같은데.
4: 아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제 MP3에 항상 들어있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죠 그때는.
3: 네.
1: 뒷모습보다 앞모습이 더 아름다운 우리 하림 씨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2: 들으시는
1: 라이브.
2: 분들 가운데도 네. 자연스럽게 스르르 이제 눈이 감기면서 그 소리에만 오롯이 집중하시는 네, 아, 다른 뜻은 아닙니다. 네. 시인님 어디서 터지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진짜 정말 그 소리에만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고 싶어서 그 스르르 눈을 감으시는 분들을 네. 네.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이해합니다.
1: 좋습니다. 우리 가수 하림 씨의 라이브 네.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요. 또 두 번째 곡 또 다음에 이어지는 곡까지 기대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책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이 좀 책을 다시 찾는다. 오죽했으면 이제 청년끼리 만나기 위해서 서점에 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텍스트 힙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약간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일이 이렇게 힙한 문화가 되었나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게 유행을 잘 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또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청년들이 약간 그런 글쓰기에 대한 관심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나요?
5: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굉장히 그냥 블로그 같은데 글을 올리고 싶어서 저랑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이제 AI 도구로 굉장히 빠르게 글을 쓰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의 고민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어떠세요? 이 텍스트 힙?
2: 요즘 그 북페어였나요? 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이제는 책 세계가 다시 좀 펼쳐지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어머 하고 새롭게 착 자각하게 된 게 있는데 옛날 책을 90년대 책을 문득 펼쳤을 때 글이 너무나 글씨가 너무나 작고 자간도 너무 작고 막 빡빡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책들은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아 진짜 요즘 책은 너무 글밥이 적은 것 같아. 책값은 비싸지는데 글밥은 왜 이렇게 허성허성하게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야 하고 아 이렇게 해서야 뭐 되겠어? 처음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가 네. 아 이제는 책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헐렁헐렁한 책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게 많고 또 이 헐렁헐렁한 책이 대세면 아 다음 책 난 더 헐렁헐렁하게 써야겠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다 이 요즘 세대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뭐 글씨를 뭐 큰 글자 책 뭐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책도 변화해 나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맞겠다. 요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1: 이게 또 글쓰기 또 텍스트 힙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또 글쓰기 진심인 우리 정지우 작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새 이 청년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4: 네 사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문학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 두 번 다 참여를 했는데 근데 가보면 정말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문학 코너 이런 쪽에 정말 많고 뭐 필사 코너 이런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어떤 청년분들이 이렇게 책 자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 반가운 일이고 사실은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이면 뭐든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보더라도 사실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청년들이 볼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멋져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딱 책을 읽고 있다? 뭐 엄청 멋있어 보여. 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책이 어떤 종류인지 불문하고 정말 책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면 이 힙하다. 청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멋있다. 그런 느낌이 정말 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1: 어찌 보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또 주는 그런 매력일 수 있을 텐데 이 독서, 글, 예술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런 청년들이 네. 책을 읽는다.
3: 저는 오히려 책이 앞으로는 더 청년들에게는 뉴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 책을 잘 많이 접하는 일이 사실 드물잖아요. 서점도 없어지고.
1: 그렇죠. 네.
3: 그렇기 때문에 책을 누군가 친구가 보면 책을 보네? 라고 하고 신기해서 이거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그런 어떤 디지털 어떤 콘텐츠들이 좀 피곤한 다 천편일률적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OTT 보면 뭐 볼까 계속 30분 동안 보다가 못 보잖아요.
1: 네네. 고르다가 시간 다 가죠. 네. 네.
3: 다 비슷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영화 만드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노출되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콘텐츠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숨어있는 내가 눈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책에 좀 이렇게 취미를 붙이기만 하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이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뭔가 뉴미디어를 접하듯이 네. 책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땐 책을 좀 좋아했다가 네. 음악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신나고 방방 뜨는 일들이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책을 멀리 하고 있다가 나도 이게 지친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서관을 이제 다시 가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1: 도서관이 오히려 새롭게 보이는
3: 네. 네. 다시 새로워졌어요. 옛날에 사실 도서관 안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거나 아니면 돌려보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도서관을 빼먹지 않고 계속 가는데 구석에 숨겨있는 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들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처럼

0: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우리 또 이렇게 청년분들이 책을 좋아하고 이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시대에 저희가 특별히 책방지 기분들 이렇게 모시고 청년분들께 추천할 만한 도서를 이렇게 또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오늘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 한 권씩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책을 품고 오셨는지 우리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책 제목과 개요 정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헐렁헐렁한 글이 많이 담긴 제 시집을 갖고 왔습니다. 제 첫 시집이고요. 2021년도에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인데 같이 읽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3: 네, 저는 상담하는 아나운서니까 제가 요즘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거의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할 만한 게 불안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인데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나 이런 물음표를 함께 좀 던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견디느냐 이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관점으로 불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 다루기 연습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지우 작가님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4: 네, 사실 제가 쓴 책을 갖고 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물론 뭐 시인님도 가져오셨지만 덜 민망하네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달 출연하면서 좋은 책들을 막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책도 많이 소개해드려왔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쓴 책을 가져와도 된다 이런 말을 넌저시 해주시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요? 그러면 기왕 전국에 송출되는 그래야죠. 네, 내가 쓴 책 중에서 청춘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청년들을 아무래도 만난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속해 있는 단체 특성상 근데 요즘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머릿속에 이제 어떤 돈 걱정, 돈 생각, 뭐 요즘 청년들도 다 주식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쓴 책이라서 네 좀 뭐야 저 사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해해 주시고 네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1: 너무나도 이 기대가 되는 제목이에요. 돈 말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우리 세 분의 책방지기뿐만 아니라 오늘 또 스페셜로 모신 우리 가수 하림 씨께도 책 한 권을 좀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책 혹시 골라주셨나요?
5: 저는 지금 읽고 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1: 야. 네,
5: 보시다시피 네, 도서관에서 들려온 그러니까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못 봤는데 제목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건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제목만 사용해왔고 읽은 이유는 다음 주에 친구랑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친구 SNS에 이거 읽은 내용을 썼더라고요.
1: 네네.
5: 밥 먹으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기 전에 읽고 가려고.
1: 네네. 네,
5: 그래서 읽었는데 청년들이 읽으면 딱 좋을 책인 게 그 코페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청년이 나오는데 학생이죠. 근데 무슨 일을 겪으면 외삼촌이 거기다 대고 그건 말이다 하고 편지 써주고 또 무슨 일 겪으면 편지 써주고 이래가지고 청년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 근데 제가 읽어도 뭔가 인생의 어떤 뭔가 길을 계속 좀 아 맞아 그랬었지 뭐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랑.
1: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생생하게 내가 읽고 있는 책까지 또 도서관에서 빌려온 이 책까지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이 보니까 네 분께서 골라주신 이 책들이 장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 분은 또 이렇게 문학 또 이렇게 심리 또 현재 읽고 있는 그런 또 교훈적인 내용의 책까지 함께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들의 또 나눔은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책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또 약간의 팬심으로 책보다 노래가 조금 더 간절한 편인 것 같아요.
5: 이렇게 돌아서 다한테 노래하고 또 그렇게 하나요? 아, 예, 그런 컨셉이구나. 그럼 노래하러 가면 돼요?
1: 아, 네. 오늘 또 네. 사실 저희가 북 콘서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은 북이고 콘서트도 즐겨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5: 아니야, 북 콘서트는 네. 콘서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책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게 노래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1: 아, 네.
5: 하지만 그래서, 뭐 피아노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한국 한다면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사실 그 저는 가끔 이게 저만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책으로 도망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작가님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글 쓰니까 제가 음악으로 못 도망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장르가 아니니까 가끔 골치 아프면 책 보면 다 만사를 잊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에게는 위로죠, 책이. 그래서 제 노래 중에서 위로란 노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가수 하림님의 위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위로 한 스푼이 이렇게 들어와서 앉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떤 글도

0: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1: 제 앞에서 얘기해.
0: 어디 가서 얘기해요?
2: 잠깐 딴 데 보고 계세요.
0: 전 사실 진짜 울고 싶을 때이 노래 들으면 눈물 터뜨리기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적 환경에서 눈물을 보여도 되는 사회적 장면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관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눈물이나 울음에 대해서 더 우리 사회가 관대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거는 하림 씨안 보고 이쪽 보고 말할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3: 저는 약간 충분하다라는 단어가 갑자기 하나 떠올랐는데, 힘들 만큼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울어도 돼 라는 그 말이 위로의 정말 정점을 찍지 않았나?
1: 그때 제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노래 얘기였었어요. 힘들 만큼 힘들었잖아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래 뭐 이런 거. 그때 당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지 왜 청춘이야? 이런 게 되면서, 근데 당시에 그때 청년이었던 저는 그러게 말이 좀 싫었던 거. 저도 그때 싫었던 것 같아. 왜 울지? 왜 힘든데 왜 힘들지? 힘내라 그래. 힘 없는데 왜 힘내라 그래? 예, 네, 그런 얘기예요. 네.
3: 뭐 힘내라고 한다고 위로해주면 힘이 나나? 어차피 힘이 안
1: 뭐
3: 나는데.
1: 그런 얘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당시에.
3: 정주 작가님 어떠셨어요?
4: 전 들으면서 제 아내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요. 저희 아내가 오늘 올지 말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뭐 아이 학원도 있고 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쉽겠다. 왜냐면 아내가 저희 하림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네, 그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임신하고 이랬던 기간 동안 정말 하루 종일 하림님 나오는 TV를 보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고, 정말 이런 노래들도 들으면서 정말 그 음악이 주는 그 위로의 힘을 가장 깊이 느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근데 그때 이제 하림님이 있으셨어요, 그때 TV 속에.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뒷모습 보면서 이렇게 있는, 얼마나 아내가 부러울까, 왔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1: 아내 앞에서 해드릴게요.
4: 아내가 얼마나 저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1: 제가 이런 말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팝스타가 되기 위해서 청년대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저울 그 취소가 넘어가듯이 그 모든 그 이유가 그 듣는 사람 때문에 한다는 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저로 하여금 제 몸을 성대를 몸을 쓰게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오늘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아내 덕분에, 이렇게 또 선생님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또 위로를 또한번더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와,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책과 음악이 동시에 만나는 시간, 신신우 씨의 라디오 책방 북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시간이 후다닥 후다닥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음악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약간 뭐랄까, 내적 친밀감이 좀 커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0: 이 분위기 고스란히 이 귀로도 잘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
3: 네.
0: 많이 드네요.
3: 우리 아까 박은지 씨님 표현대로 약간 피부로 와닿는 그런 또 느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조금 생기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내적 친밀감 함께 키워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곡 들으면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부터 우리가 추천해주신 책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각자의 책을 골라주신 우리 작가님들은 어떻게 낭독해주실지 특별히 더 기대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신우 씨의 라디오 책방 북 콘서트,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곡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부 콘서트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책과 음악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가톨릭 평화방송 1층에 있는 바오로 홀에서 우리 책방지기들 한자리에 모시고 또 스페셜 뮤지션 우리 하림 씨와 함께 신신우신 청취자분들과 아주 뜨거운 시간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뜨거우신 거 맞죠?
7: 네!
6: 좋습니다. 네.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표정을 좀 봤어요. 이 엄마 미소라고 하죠. 이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또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을 즐겨주고 계시는데요. 신신우 씨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우리 라디오 책방지기들이 특별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청년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들을 펼쳐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이제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은지 씨는 대학에서 청년들 만나고 계시고요. 최현정 아나운서는 심리상담가, 발음이 어렵네요. 심리상담가로서 또 청년들 만나고 계시고, 우리 정지우 작가님, 이 변호사이자 또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님으로 청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뮤지션인 우리 하림 씨께서는 음악을 통해서 청년분들 마주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8: 네.
6: 이렇게 요즘 본 청년들 좀 어때 보이시나요? 우리 정지우 작가님 어떠세요?
9: 네, 일단 저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무엇보다도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흔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불안한 거, 뭐 흔히 요즘 말로 뭐 포모라고 하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뭐 취업 불안, 또 뭐 돈 불안, 그리고 뭐 또 AI 시대라서 또 나의 직업이나 이런 게 사라질까 봐 하는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유독 이 좀 더 현실적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많다고들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낭만이 있고 뭐 대학생이면 기본적으로 학고는 한 번 정도 받아봐야지 뭐 약간 이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즘 청년들은 이제 뭐 대학교 진학하자마자 뭐 스펙 쌓고 이렇게 학점 관리하고 뭐 주식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재테크도 미리미리 안 하면 뭐 나만 벼락거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찍부터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 청년들의 좀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부쩍 드는 것 같습니다.
6: 네, 낭만보다는 약간 현실적이 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 네, 보게 되는 것 같네요.
10: 불안을 화두로 던져주셨는데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불안 세대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제가 만나는 내담자 최근에 느끼는 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초조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정말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데도 계속 투두리스트는 더 늘려가고만 있는 모습을 보면 저토록 열심히 사는데 왜 성과는 안 나고 불안감은 더 커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은 일단 내가 이렇게 막 발 동동 구르고 종종 거리는 것이 왜 그러는지부터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게 불안해서 이러는 거구나. 내가 불안한데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불안한 거. 이 마음 상태를 내가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인지가 첫걸음이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은 정말 요즘 청년들이 읽기에도 너무나 부담 없이 글도 글자도 크고 글밥도 작고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걸 이렇게 적어두었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책 얘기하는 거 맞았어요? 딴 질문이었죠.
6: 요새 이제 청년들
10: 제가
6: 어떤가?
10: 요즘 이런 네. 이슈가 있습니다. 네. 질문을 생각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만 이러는 건 아니겠죠?
8: 엄마들이 네. 대우냐.
10: 엄마병으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8: 네. 불안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가까이 가장 보는 청년이 제 처제거든요. 20대.
6: 오, 네.
8: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고 근데 잘 되지는 않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너 언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 할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곰곰이 듣고 있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 음악하는 애들 다 그렇게 해서 40대까지 살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약간 이상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중간쯤에 들어보면 이것도 삶이야. 이것도 온전한 삶일 수 있어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처제한테 처제 잘 살고 있어 지금. 불안해하지 말라고. 근데 그 불안한 게 왜 불안하냐고 생각해보면 왠지 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뭔가 정보가 있나 봐요.
10: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 같은 게 분명히 또 존재하죠.
8: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냥 뭐 여러 말 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인생이야 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끝냈는데
10: 네.
8: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삶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순간이고 그래서 이런 게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10: 맞아요. 지금 그 이 순간을 누리는 자체가
8: 네,
10: 그게 중요한 거고
8: 뭐 어떻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삶이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10: 그 말 진짜 멋진 것 같아요.
6: 네,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을 자주 이제 만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까 또 정주 작가님께서 뭐 학고도 맞고 사실은 이 시절에는 그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10: 그럼 요즘 대학생들은 네. 학고 안 받나요?
11: 그럼요.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열심히 살아요. 학점도 챙기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저한테 교수님 저는 출티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가 지금 나가 해도 못 나가요. 나 점수 안 깎을게 그래도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10: 출티는 뭐예요?
11: 출석 부르면 몰래 나가는 거.
10: 그런 옛세대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를 또 몰랐네요.
11: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이제 자신의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10: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보이는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취업하려면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한 줄을 넣으려면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거죠.
11: 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하루를 좀 허투루 보내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10: 죄책감 엄청 크고.
11: 네네.
6: 약간 내가 뒤처질 것이다에 대한
11: 맞아요,
6: 그런 불안감인
11: 맞아요,
6: 맞아요. 것 같아요.
11: 그래서 학생들 글을 보면 그런 불안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래도 20대 초반 친구들이어서 뭔가 글의 말미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그런 거 발견하면 기쁘거든요. 뭔가 이게 엄청난 희망은 아니고 약간 너덜너덜한 희망인데도 그거를 안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고맙죠. 그리고 너무 정답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더 심하게

0: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그냥 쓰면 되는데 이 경험을 쓰는 게 뭔가 잘못됐을까 봐 AI를 한 번 더 돌려요. 그래서 AI가 이끌어낸 어떤 의미를 글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이야기가 정답이니까 그대로 써봐 라는 이야기를 수업 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1: 그러면 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느끼세요?
0: 아, 네네. 아, 그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유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정말 티가 나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죠. 아. 네. 얘들아 쓸 거면 좀 잘 좀 써라 라고.
2: 궁금하신 부분 AI가 티가 얼마나 나나가 궁금하시면 우리 다음번 책방지기로 나오셨을 때 그 부분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나중에 이 라디오 책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은지 시인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이제 2027 서울 청년대회 1년 앞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 우리 박은지 시인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굉장히 민망하지만 제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시집에는 잘 사는 사람이 나오진 않거든요. 다들 잘 못 살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고 뭔가 계속 실패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막 꿈과 현실 오가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시라는 장르가 아름답 기만 하고 아니면 위로만 던지고 그런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읽는 사람을 더 불안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근데 그렇게 나의 불안을 좀 오래 들여다보면서 나의 다양한 마음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이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또 시집 안에 여러 가지 시들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그 시를 다 나눠볼 수는 없으니까 한 편 정도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되게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짝꿍의 모래라는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러면 짝꿍의 모래,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짝꿍의 모래. 1년 중 9개월은 너무 추운 이곳에도 여름이 찾아왔다. 긴 옷을 벗는 일은 쑥스럽지만 팔다리는 볕을 좋아하지. 검게 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여름이면 짝꿍과 바다에 갔다. 작은 마을의 경계에는 하얗고 고운 모래사장. 저 멀리엔 표정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팔다리를 볕에 내놓고 있었다. 먼 미래를 걷는 것 같아 모래사장을 거닐며 짝꿍에게 말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하얗고 곱다니. 짝꿍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까마득한 미래에도 우리는 부서지고 있는 거냐고 묻지 못했지만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알알이 부서진 미래를 모아 성을 쌓았다. 검은 파도가 금세 성을 집어삼켰다. 다시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면 검은 파도는 우리의 발까지 집어삼켰다. 짝꿍이 또다시 그을린 팔다리로 조개 껍데기를 주워 성벽을 장식하면 나는 또다시 무너질 성을 생각했다. 부서진 미래가 전부 바다로 쓸려가 버리면 우리는 어떡할까? 그러면 내 미래를 나눠줄게. 짝꿍은 두 손 가득 모래를 들어 올렸다. 함께 꿈꾸면 그 미래는 커질까? 아니면 작아질까?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미래를 다 쓰면 너의 미래를 가져다 살게. 다시 성을 쌓아 올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먼 밭의 검은 흙에선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다.

0: 박은지 시인이 골라온 시집 여름 상설 공연에서 짝꿍의 모래 우리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왔는데요. 아, 이 시 안에 약간 그런 감각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해변을 뭔가 열심히 뛰어가면서 노는 그런 모습들 그 안에서 그저 그냥 모래성을 쌓는 일인데 이 모래성이 마치 우리의 미래같이 느껴지고 그게 다시 부서지면 어떡하지? 또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런 현시대 약간 청년의 모습도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1: 역시 시를 너무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감동받습니다. 네.
0: 어떤 시죠? 이
1: 지금 신부님이 네. 읽어주신 대로 그대로 네. 흘러가는 시고요. 아, 네. 네, 저도 이렇게 계획하면서 살았는데 계획이 항상 다 무너지더라고요. 항상 뭔가 잘 안 되고 저 등단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막 이렇게 최종심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12번 정도 그런 시간도 보냈었고 뭔가 취업했다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했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과연 내 미래는 뭘까? 내가 계획해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는데 라는 그런 슬픈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대로 모델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아 그러면 우리가 미래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작은 미래를 좀 난 얹어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미래를 만들면 내 미래를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런 불안들을 이겨내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시였습니다.
0: 나는 또다시 무너질 성을 생각했다. 우리 청년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 박은지 시인의 시는 그 짝꿍이 이렇게 그러면 내 미래를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 정지우 작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은 이사장님 이시기도 한데 정주 작가님이 만난 청년들 이런 모습이 좀 보이나요?
2: 사실 요즘 청년 문제를 한마디로 했을 때 고립 청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뭐 청년들이 현실도 어렵고 뭐 돈 고민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 저희 시인님의 시처럼 정말 짝꿍이 필요한 시대 같기도 합니다. 정말 참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나에게는 뭐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청년들에게 이런 좀 사랑의 의미, 짝꿍의 의미, 뭐 이게 뭐 꼭 어떤 뭐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0: 사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오늘 골라주신 책, 이 불안 다루기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딱 골라주신 책, 이 선정 이유가 있나요?
3: 아, 제 차례인가요? 네네네. 이번엔 책에 대한 질문이 맞나요?
0: 다시 돌아왔습니다.
3: 네. 제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네네네네. 거죠? 저는 신부님이 원래는 이제 한 주에 한 명씩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 질문 배분을 아주 N분의 1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그 모습이 제가 자꾸 포착이 되니까 되게 어떤 귀여우셔라 네. 이런 생각도 들고
0: 지금 애쓴다
3: 애쓴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0: 내가 진행 안 하길 잘했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드실
3: 저는요,
0: 거고
3: 저는요 네. 이 진행자의 그 빽빽한 그 원고가 오늘 없이 저 지금 달랑 한 장 이렇게 들고 네네네.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진행자의 그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한 장 달랑달랑 들고 있는 이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0: 불안하지
3: 생각입니다.
0: 불안하지 않으시겠네요.
3: 네. 느긋하고 있습니다. 책은, 그리하여 네. 이 책은 불안 다루기 연습인데요. 책 소개 이제 하면 돼요?
0: 네네네. 선정 이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 그래서 사실 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감각하는 이것이 불안인지조차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불안에서 기인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몸의 감각에 조금 주의를 모아서 느껴보다 보면 아 내가 불안할 때는 이러한 몸의 반응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자각하면서 내 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을 나에게 딱 붙은 것이 아니라 불안한 녀석이 나한테 왔구나라는 걸 이렇게 떼어서 바라볼 수 있게 약간은 왜 눈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

0: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을 약간 떨어뜨려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사실 불안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에 대한 책입니다.
1: 저희 또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 한 대목 그러면 골라주신 부분 네. 함께 청해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번아웃은 단순히 과도하게 일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진정한 염원이 있는데요. 이러한 염원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유대, 자유, 친밀감, 아름다움 등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핵심 동기. 그건 상황이 달라져도 외부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지속될 수 있는 내재적 보상이거든요. 다시 말해 번아웃은 내가 하는 일과 끊임없이 연료가 솟아나는 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폭발적인 힘을 빌려주는 회피 동기를 계속해서 쓰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날아갈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 무조건 아플 수밖에요.
1: 최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불안 다루기 연습 가운데 한 부분을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읽어주신 내용 안에서 이제 번아웃 얘기도 나왔고 네. 나의 어떤 마음의 에너지원과 연결되는 이게 연결되지 않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즘 청년들 어떤 그런 심리 정서 안에 이게 좀 보이시나요?
0: 그렇죠. 이제 번아웃을 호소하는 내담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 14시간 일했다,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듣죠. 그런데 저의 경험도 그렇고 돌이켜서 보면 단순히 너무 긴 시간 일을 하는 것이 번아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의 동기가 없어서 번아웃이 찾아오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접근 동기로 행동을 했는지 회피 동기로 행동을 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접근 동기라고 하면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번 시험을 100점을 맞아서 그 좋은 성적으로 의대에 가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접근 동기가 되겠고요. 네. 내가 이번 시험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난 그게 너무 두려워서 100점을 맞아야만 해 라고 한다면 같은 100점을 추구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동기는 회피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피 동기로 움직이는 에너지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뿅 갔다가 푹 하고 터져버릴 위험이 있는 거고요. 접근 동기의 움직임은 아무리 타도 마르지 않는 정말 커다란 어떤 샘물? 계속 물을 길어다 쓸 수 있는 커다란 샘물과도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게 내재적 동기에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번아웃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워라벨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과 휴식을 완전히 분리해서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놓고 그 외에 내가 재미와 흥미와 보상을 찾아야 돼 라고 구분 지어 놓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취하느냐 하는 주제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1: 네. 저도 우리 라디오 빵집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교구장님이 너 이거 라디오 안 하면 너 이제 신분 못해 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즐겁고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라디오도 아주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이어서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회피 동기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박은지 시인님께서는 교수님께서 이제 점수를 좌지우지 하시기 때문에 어떠세요? 청년들 바라보면 좀 어떠세요?
2: 답답하죠. 저는 진짜 나 최대한 점수 잘 줄게.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회피 동기가 작동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네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회피 동기로 시작을 했어도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0: 그 너무 좋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회피 동기가 아닌 접근 동기로서 이 변환되는 시점에 대해 포착하고 그럴 때에 얼마나 정말 흥이 나는지를 본인이 자각할 수 있으면 그 시너지가 이제 점점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이 분위기 계속 살려서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까 그러면 우리 하림 씨께서 또 네. 마이크를 잡아주셨으니까 네. 아까 들려주신다고 했던 노래를 네. 지금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열대야의 뒷모습이란 노래고 음반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무대에서 많이 불렀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년들 간에 일하고 있는 그 열대야의 더운 날, 그날 본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가수 한임 씨 노래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또 이제 노래를 듣기 전에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노래를 들으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장면이 좀 떠오르고 그 느낌이 더 깊게 와닿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1년 뒤에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 우리 정지우 작가님께서도 한 권 골라주셨는데요.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1: 네. 네, 사실 제가 쓴 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제목도 그렇지만 가장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전에 사회 비평서를 쓰기도 하고 뭐 인문학 책을 쓰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약간 회피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저를 위한 매뉴얼을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나이 마흔이고 네, 지금은 마흔인데 이 책을 쓸 때 네, 이제 곧 마흔이고 청년 시절도 다 지나갔는데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마음에서 좀 한자 한자 눌러 담아서 떴던 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다 담아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0: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한 대목 청해 듣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나의 시간을 써서 돈이 아닌 무엇을 쌓아왔는지 또 쌓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돈에만 목을 매게 되면 말 그대로 돈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되는 셈이고 돈마저 없어지면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러나 내가 시간으로 쌓은 어떤 기술이나 취향, 능력, 태도, 지식 등은 돈이 없어져도 남는다. 그것들은 내가 길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며 삶의 근본이자 자존감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돈이 아닌 다른 것도 쌓아온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들의 삶과 결코 바꾸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얻은 진실의 시간들이 있고 그것은 그 무엇 앞에서도 강하고 공고하다. 나는 내 마음이 담긴 시간들로 강해진다.

0: 정지우 작가가 골라온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서 한 대목 우리 정지우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청년 시절, 저 아직 청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 작가님도 예외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고민과 성찰이 담겨있는 또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무엇을 좀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1: 네, 사실 뭐 제가 뭐 청년들에게 뭐 제가 신부님도 아니고 돈을 쫓지 말고 뭐 마음을 쫓아라 사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사실 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이 볼 때는 저도 당연히 인생에서 돈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돌아봤는데 제가 돈만을 기준으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예, 제가 한 30대 중반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 직장 가서 처음 월급 받아보고 살기 시작했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도 거의 없었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는 돈 안 쌓고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돈 말고 그래도 나는 쌓은 게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저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고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 쓰고 방금 읽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돈에만 목을 매게 되면 그만큼 삶은 더 불안해지고 뭐 포모를 느끼게 되고 사실은 내 삶의 중심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나는 지나간 시간들을 무엇으로 좀 채우고 싶은지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 마음만큼은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책이었습니다.
0: 네, 이 돈 말고도 돈 물론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제 돈 말고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0: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어떤 또 상실감을 얻게 되고 마치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세상 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또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시인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또 어느 조사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시인으로 살기도 참 팍팍한데 이 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효율성만 따져보면 그렇게 또뭐 필요 없다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장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우 작가님 낭독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나는 돈 말고 뭔가 해놓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 시를 되게 좋아하게 된 것도 자본주의와 가장 멀리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뭐 하는데도 돈이 안 들고, 내가 해도 뭐큰 돈을 벌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좋아한 것도 있는데, 이런 장르를 또 요새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말고 다른 걸 쌓으려고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0: 우리 하림 씨 어떠셨어요?
2: 아, 일단 저도 위로 받았고요. 이책 제가 저도 다 봤거든요. 보면서 주변에 우리 아까도 얘기 처제한테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수도 처음에 시작할 때 팝스타 하려고 시작합니다. 예, 저라고 뭐 어디 저기 케이팝 시대에 날개를 같이 달고 같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음악 저는 이제 음악가로서 특히나 대중음악가로서 가장 자본의 어떤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팝 시장에서 과연 음악가라는 직업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게 저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후자를 택하게 된것 같아요. 뭐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까도 그랬듯이 비록 팝스타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음악에 가장 큰 효능감과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어제도 그 제가 그동안 몇달 동안 만든 공연이 딱 끝나자마자 가끔 여러분 행복하다란 말을 잘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차에 타고 이제 들어오면서 아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이걸 돈이 해결해 준건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다 쓰고 다 했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무대에 섰을 때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작가님 이 말이 맞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돈을 덜 갖는 게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다른 걸 갖는 게 이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굳이 싸운다면. 예.
3: 사실 저는 아까 방금 이 미공개 곡을 불러주실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그 새벽을 기록하시는 음악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이 음악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글을 쓰다 보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 거의 한 8할, 9할 정도는 그냥 저를 위한 글을 쓰게 돼요. 가끔은 나 잘났다 이런 얘기 쓰게 되고 나를 위로하는 이야기 쓰고 나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치 제가 가끔 성당에 가면 듣는 기도처럼 신부님 해주신 기도처럼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이니까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렇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하림 씨께서
2: 네.
0: 화두로 던져주신 게 이제 그런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하셨는데 책 제목도 딱 맞는 책 제목을
2: 그렇네요.
0: 골라주셨어요.
2: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0: 네.
2: 요거는 좀 이어지는 제목인 것 같네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0: 네.
2: 어떻게 살 것인가?
0: 네. 우리 또 목소리로 직접 낭독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한 대목 이렇게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2: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느 때나 내가 느낀 진심, 내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이란다. 그런 감정에서 비로소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란다. 내가 무언가를 절실히 느꼈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 어떤 일에서 또는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늘 기억해 두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인생에서 되풀이되지 않은 오직 단 한 번뿐인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들이 모여 언젠가는 너만의 사상을 이루겠지.

0: 가수 하림 씨의 목소리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대목 이렇게 들었는데요. 뭔가 우리 네 분께서 오늘 골라주신 책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약간 하나로 이렇게 좀 묶이게 되는 약간 종합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읽고 계셨던 책을 이렇게 골라주셨고 네. 또 그분의 한 부분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또 골라주셨는지
1: 그 책을 읽으면 제목이랑 내용 잘 기억 안 나요. 네. 네, 기억 안 나는데 남아있는 건 그때 감정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어떤 매체도 그렇게 오랫동안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없다고 봐요. 책은 한 몇 년 전 것도 그게 누가 죽었는데 그때 하여튼 어떤 감정을 느꼈던 그런 거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은 참 되게 신비롭고 되게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느꼈던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한 10년만 모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상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것 결정할 때 도움이 되고 작게는 뭐 마트에서 콩나물 사더라도 난 결정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0: 아까 이제 분위기와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북콘서트도 아마 이제 돌아가시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면서 느낀 이 분위기 그 느낌들 함께 또 오래오래 기억 남을 수 있게 어울리는 노래 한 곡도 네. 해주시면
1: 네, 네. 제 노래 중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덧없음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지금 이 순간 선물 같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소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큰 박수로 우리 한인치 라이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여운이 많이 남는 노래네요. 정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아름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사에 특별히 책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부르다가 순간적으로. 네.
0: 네.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책 얘기 또 함께 나누고 우리 네 분이 이렇게 골라주신 책과 또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왔는데요. 사실 이 북콘서트의 묘미는 이 관객들과의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끼리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함께 이 시간을 채워주신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계신 책방지기들에게 또 묻고 싶은 내용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자유로운 그런 또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손 들고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2: 네 분의 게스트들도 있으시지만 신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0: 네.
2: 그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원망을 할 때가 더 있는데 이런 청년들에게 사제로서 좀 어떤 힘이나 응원을 주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다른 게스트분들도 있지만 신부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게 됩니다.
0: 네. 우리 또 책방지기들도 함께 또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어떤 원망을 하는 것들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하루하루를 뭐 주님의 은총으로 기쁘게 살아간다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무너지는 날들, 부서지는 날들, 어쩌면 내가 가루가 돼서 이제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직면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멈추지 말자. 그러한 질문과 의문을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가루인 상태에서 흩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루가 됐을 때 내 자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루가 된 나도 어느 순간 물이라는 존재를 만나면 다시금 뭉쳐지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또 가루인 내가 빈틈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때로는 짓이기더라도 다시 뭉쳐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또 박은지 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한 걸음씩 이렇게 마음을 또 우리의 어떤 위로와 동행을 뭉쳐봤으면 좋겠다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울컥했어요.

0: 뭔가 함께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고요. 우리 작가님 그래도 인사 한 말씀씩만 네, 짧게 부탁하고 마무리 지금 좋을 것 같아요.
1: 네,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요. 목요일 날 매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오랜만에 밤 외출에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애들 밥 주문해 주는 걸 잊었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뭐이 김에 다이어트도 하라고 그렇게 잘 하고 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사실 요즘 좀 사는 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콘서트에 가거나 아니면 시를 읽거나 이런 사실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못 누리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시를 낭독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콘서트 이렇게 좋은 노래 들은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신 분들 또 다양한 분들과 너무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눠서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영감이 있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들을 CPBC에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많이 여셔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매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3: 다양한 자리를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뭐 많이 모이신 데를 저는 가는 직업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는 데는 꼭 보면 끝나고 나면 뭔가 한 걸음 좀더 편한 길로 가 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됐고 예, 좋은 얘기 참 감사했습니다.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의 라디오 책방 북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책방지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페셜 게스트 한임 씨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라디오 빵팀 여러분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사랑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소중한데요. 부디 좋은 책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 오늘의 이 시간들 또 단단한 내일로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1년 후에 세계 청년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기회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또 직원분들,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 주님의 은총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아이유의 Love Means All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가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 손때 가득 묻은 카세트 테이프, 천천히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와 저 멀리 보이는 골목 끝 작은 문방구의 낡은 간판까지.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유난히 눈길을 끄는 이유 뭘까요? 이른바 레트로 감성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영향력, 바로 마음을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폭염 속에선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면서 느려지긴 하지만 이런 레트로 감성으로 느려진다는 건 마음을 뽀송뽀송하면서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오늘도 여전히 이글이글 뜨거운 태양이지만 그 태양 아래에서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살며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7월 30일 연중 제7주간 목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에이라 블루씨 그 여름 시골길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우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한동안 레트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카페, 시장, 살롱들이 시간여행 컨셉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언젠가부턴 과거의 추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꺼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래된 추억을 새로운 감각으로 즐기는 뉴트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LP판이긴 한데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이 아닌 최신 음악을 듣고 또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데 기본 재생기는 외에도 USB 변환, C타입 충전 연결도 가능하고요. 또 올드하게 여겨졌던 전통 문양과 유물을 키링이나 키캡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고 보면 신앙도 이런 뉴트로를 닮은 것 같아요. 복음은 비록 2000년도 더 된 오랜 이야기인데다가 또 매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또 늘 익숙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의 눈물과 기쁨 속에 새로운 위로를 주기도 하잖아요.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내일도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의 은총이 오늘 새롭게 피어나고 2000년 전 복음이 지금 나의 삶을 신선하게 이끄는 마법, 그 마법 같은 시간이 우리들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법처럼 100% 정답률을 자랑하는 오늘의 퀴즈도 풀어보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푹푹 찌는 이 무더위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던데요. 이것의 향후 진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제13호 태풍 땡땡의 향후 진로인데요. 지난 월요일 오후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이 태풍은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어디로 이동할지 얼마나 세력을 키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돌핀, 2번 샤크, 3번 터틀.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한 평당 5만원 커피 기프티콘 드리는 커피콩 크루 상시 모집 중입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1분 쇼폼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찾는데요. 대구 CPBC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힌트송 에브리 싱글 데이 돌고래

에브리 싱글데이 돌고래 들으셨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돌핀이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을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괌 동북동쪽 약 217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쯤이면 중심기압이 91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5m 정도로 기상청의 태풍 강도 분류 가운데 가장 높은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돌핀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겠죠. 부디 태풍의 피해는 비껴가고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중고기압은 밀어내면서 폭염은 누그러뜨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착한 태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세호님 정답 1번 돌핀입니다 해주셨고요. 엘리사베님 돌핀, 대건안드레아님 돌핀, 너튜브로 그라시아님 돌핀, 또 박선영 미카엘라님 1번 돌핀이요 하는데 뭐 오타가 급하게 막 보내셨나봐요. 그도 밖에도 이동훈님, 오늘도 맑은님 하고 돌핀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정답 랜덤 선물은 제일 먼저 돌핀 해주신 권현주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단팥빵 한 세트 받아가실 5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932님 정답 펭귄. 태풍이 와도 이름만이라도 좀 시원한 걸로 듣고 싶어요. 남극바람 보내주세요 하셨어요. 이해는 되네요. 네, 진짜 좀 이름이 펭귄이면 남극 같은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올 것 같은. 근데 이름이 또 펭귄이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태풍을 기다릴 것 같아요. 아, 좀 시원해지나? 하면서. 6913님, 초강력 태풍이니까 벨루가 하셨어요. 벨루가. 벨루가 아시죠, 여러분? 크기 면에서는 좀 이 초강력 태풍과 비슷하면서도 근데 또 벨루가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왜 태풍 좀 잔잔해지라고 일부러 예쁜 이름을 지으니까 또 그런 취지에도 맞고 벨루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2531님 구피. 돌핀은 너무 커요. 정말 작은 구피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구피 그 집에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는 물고기잖아요. 거의 뭐 제 검지 손톱만 할까요? 태풍이 그렇게 피해 없이 구피처럼 지나갈 수만 있다면 딱 좋긴 하겠네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단팥빵 우리 벨루가 하신 691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도 무더운 하루인데요. 우리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정말 즐겁게 보냈던 그때의 추억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무료 빵톡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황은규 그라시아님 신청곡이에요. 장환진, 임마누엘.

처갓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뜨거웠지만 즐거웠던 여름 추억 있으신가요? 우리 0121님, 밤에 집집마다 아 밖에서 돗자리 펴고 밖 잤던 기억이 나네요. 흐흐. 아 이거 70-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밤에 좀 늦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민센터 그쯤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돗자리 펴두고 무선 선풍기까지 켜두시고 거기서 막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추억을 아직까지 좀 실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괜히 저도 보면서 좀 정겹더라고요. 공구 이사님,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친구들과 자전거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덥지도 않았던 건지. 그쵸, 어렸을 때는 새까맣게 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신나게 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더워서 너무 막 힘들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이런 기억은 없지 않아요? 그냥 마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잠깐 쓰레기 버린다고 밖으로 나가도 오만상의 표정이 구겨지면서 힘든데 이렇게 어린 순수한 마음은 더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봐요. 8813님, 이 무더위에 두 아들은 오늘 여름 신앙학교를 떠났어요. 교리교사인 큰아이는 새벽에, 아직 고딩인 작은아이는 아침에 성당에 내려주고 떠나는 버스를 향해 자모회원 엄마들과 열심히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와, 2박 3일 자유부인이다! 앞에까지는 그냥 이 전개고 진짜 핵심 문구는 자유부인이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1638님, 한여름 도쿄 여행 갔을 때 대성당에 평일미사 보러 간다고 버스 놓칠까봐 막 뛰다가 그 속옷이 찢어진 추억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찢어지도록 열심히 뛰었으면 속옷이 찢어집니까? 그래도 아 외국에서도 미사에 참례하겠다는 이 열정 하느님께서 정말 좋게 봐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형제님이신 줄 알았는데 저는 김 베네딕타입니다 하고 이름도 공개하셨거든요. 자매님이셨어요. 아무튼 뜨거운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엘리사벳님, 여름이면 손자들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음악 분수 가서 뛰어놀던 때가 있었네요. 아, 옛날 이야기 같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분수에 뛰어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 조르고 그랬거든요.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또 할머니로서 아유 아가들 뛰어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라 이러면서 지켜보셨겠죠? 아유 이렇게 여러분 추억 이야기 듣기만 해도 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오늘 차담 참여 선물은 우리 1638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성당엔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이 계시지만 간혹 협력사제로 불리는 신부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구의 협력사제 제도는 사목 경험이 풍부한 주임급 사제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신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구에서 이 협력사제 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본당 사목에도 케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요셉 성당인데요. 성요셉 성당의 이찬우 다두 신부님, 그리고 성요셉 성당의 협력사제이신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행복가족들께 자기소개 겸 인사 부탁드립니다. 주인 신부님.
3: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3: 성요셉 야호.
1: 이 누구 미쳤네. 야호.
2: 요새 빠져 있어요.
3: 예. 성요셉 성당 이찬호 다두 신부입니다.
1: 예. 야호랑 다르게 너무 다두 신부입니다.
3: 재미.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3: 예.
2: 네, 반갑습니다. 성요셉 성당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일단 다두 신부님은 신신우신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시죠? 맞아. 오랜만에 오니까 어떠세요?
3: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1: 그런가요?
3: 네, 많이 제가 보기에는 뭐 기계들도 많이 드러났고,
1: 네.
3: 자리도 좀 바뀌었고.
1: 맞아요, 책상이 좀 이렇게 돌아갔어요.
3: 네.
1: 아, 좋으시죠?
3: 근데 뭐 미모는 똑같으시네.
1: 아, 더 예뻐지진 않았나요?
3: 아, 그래요? 진짜 우리 3년을 안 봤는데.
1: 아, 그건 아니에요?
3: 예, 나이가 3년을 안 봤는데.
1: 아, 그 더 예뻐졌다 해주세요.
3: 아,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현님, 아, 화면으로 두 분을 뵈니까 아까 뵀는데도 더 반갑네요. 우리 신부님들 최고십니다. 부부 같으신 우리 신부님, 야호 하셨어요. 부부처럼 지내시나 보네요. 예.
2: 그럴 리가요.
3: 신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그렇게 보이신 거니까.
3: 아버지, 어머니.
1: 네. 그 밖에도 뭐 성요셉 성당 파이팅 하면서 우리 석진이 형 응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다두 신부님과 짝꿍과 함께 오셨어요.
3: 예.
1: 네, 우리 두 신부님이 케미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뭐 도대체 어떻게 지내시는 건가요?
2: 저희는 여러 번 이런 질문 들어보고 지내왔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드려요. 살던 대로 산다고.
1: 살던 대로요?
2: 네, 저희가 2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뭐 같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1: 그렇죠.
2: 또 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떨어져도 있곤 했는데 뭐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1: 그냥 사는 것처럼 샀는데 이렇게 신자분들이 막 부부라고 하시고 그렇군요. 우리 여러분 성요셉 성당에서 혹시 듣고 계시면 우리 두 신부님들의 케미에 대한
3: 제가 생각에는 제 케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1: 안 좋아요?
3: 안 좋아.
1: 차근차근 파헤쳐볼게요. 여러분의 제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고요. 20대 후반에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3: 그렇죠.
1: 동기시더라고요.
3: 네.
1: 맞죠? 2006년.
3: 2006년에.
1: 동기로. 그럼 그 중에서도 좀 유독 두 분이 사이가 가깝고 돈독한 편이셨어요?
2: 뭐 저희는 두루 뭐 잘 지내는데요.
1: 네.
2: 그래도 신부되고서는 좀 서먹해지는 한계도 있는데
1: 네.
2: 이찬우 신부님이랑 계속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1: 한 번도 싸운 적 없으세요?
3: 많이 싸웠죠.
1: 진짜요? 네. 찐친 역시.
3: 왜 이러십니까?
2: 싸움이 아니라 혼나는 거지요.
1: 일방적으로 누가 혼내시는 거예요?
3: 김덕우 신부님이.
1: 뭐야, 뭐라고요?
3: 김덕우 신부님께서.
1: 서로.
3: 목소리 잡아먹는다, 잡아먹어.
1: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동기시라서 이렇게 편하기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동기이기 때문에 한 본당에서 같이 사목을 하신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으세요?
3: 오히려... 저는 더 편해요.
1: 더 편해요?
3: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당 사목 일도 하지만 주교회의 성지순례 사목위원회 총무일도 같이 해요. 오, 네. 그러면 이게 출장이 1년에 거의 한 12일? 네, 뭐 축복장 수여식, 회의, 그리고 아이고. 연수까지 하면 네. 본당을 거의 한 12일 정도 비워야 되는데 근데 간다 하면 갔다 왔나?
1: 오.
3: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뭐라 그래야 되죠? 나이가 선배거나 또는 네. 후배면 같이 산다고 하면 부탁하기가 불편할 건데
1: 그쵸, 그쵸.
3: 뭐 이런 얘기 하면 금방금방
1: 그래요. 쿨하게 예. 큰 설명 예. 없이도
3: 네네.
1: 그럼 반대로
3: 김대구 신부님 어디 뭐 간다 그러면 오케이.
1: 어, 진짜요?
3: 좀 가라 좀.
1: 그러면 부탁을 받으시는 우리 안토니오 신부님 불만 없으세요?
3: 어?
1: 이제야 말할 수 있다.
3: 아.
2: 제가 또 성격이 저희가 성격이 많이 달라요. 다르고 저는 네.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1: 그래요?
2: 네.
1: 오, 그리고 쿨하게 또 이렇게 대신해 주시고 그러시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상호 칭찬 한 말씀씩 해주시면요. 우리 신부님은 이런 점이 참 좋다.
2: 칭찬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3: 아, 너 맛있었다. 나 여기 김대구 신부님 칭찬.
1: 어, 칭찬 몇 줄 안 되는 것 같긴
3: 아니야,
1: 한데.
3: 아니야, 35줄 써놨지. 야.
1: 한번 읊어주시죠.
3: 김대구 신부님은 정말 착합니다.
1: 착하시다.
3: 예, 착합니다. 뭐 신자분들 모두에게 착하고 저한테도 예, 선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성질이 급해요.
1: 어허.
3: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하면 빨리빨리
1: 네.
3: 또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좀 그래요. 제가 보기보다는 계산적인 것인가?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 회전이 제가 좀 빨라요.
1: 어, 좀 현실적으로.
3: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3: 그래서 그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보다 그거는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준대. 얘는 그냥 다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묵묵하게 기다려줍니다.
1: 오, 또 예. 스타일 많이 다르시네요.
3: 예, 진짜 달라요.
1: 그럼 좀 기다려주시고
3: 예.
1: 선하신 모습.
3: 예. 그래서 신부님 참 네. 착해요.
1: 또
3: 아까 얘기했잖아. 네. 내 어디 가면 막 내 감대에 가면 막 그래 당 땡겼나?
1: 아, 쿨하게 그냥 해주시는 점.
3: 예. 예. 내 칭찬해봐라 이제.
1: 그럼 우리 다두신 분이
2: 착하다는 말을 이렇게 남발하면은 사람들은 호분가 이렇게 듣는다.
3: 아,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한다니까.
1: 아, 예수님 같은 마음이죠. 네.
2: 장우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랑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또 그게 또 저는 서로 보완이 되고 또 서로가 못 보던 거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같이 살면서 좋다고 느끼고요.
1: 네.
2: 아무래도 찬호 신부님은 제 또 성격이 다르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1: 지금 칭찬은 안 나오고 다르다만
3: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칭찬을 안 해주네.
1: 칭찬.
2: 아, 그러니까 칭찬. 제가 혼자 선복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죠.
1: 네. 네.
2: 책임자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여기서는 일 빨리 잘하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지 하니까는 제가 느긋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사실.
1: 아, 또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또 편하기도 하시겠네요.
2: 그럼요.
1: 우리 넘버 3 프리미엄님께서 두 분 신분이 서로 잘 이해하면서 잘하셔요. 성격도 상호 보완이 된답니다. 곰과 여우여 하셨어요. 또 신자들도 인정을 해주시네요. 훈훈한데요. 조야, 그러면 반대로 이런 점이 나랑 좀 안 맞는데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맞춰간다 하는 건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3: 얘기해봐라.
1: 솔직하게 부탁드립니다.
2: 제가 보기와 달리 식사량이 작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왜?
2: 예.
3: 그런데 벌써 웃기다 마.
2: 예. 식사량이 많으시고
1: 네.
2: 그리고 빨리 드시고
1: 역시 예. 흥미 급하다 하셨으니까
2: 네. 그래서 근데 보면 가끔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저희가 저녁에도 술자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자야 될 시간이 있어요.
1: 네.
2: 우선 천천히 먹고 싶은데 확 취해가지고
1: 들어가 버리셔요?
2: 그래요.
1: 어머, 그럼 같이 주문이 드셔주셔야죠.
2: 가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밤늦게까지 저는 술 안 먹습니다. 9시면 9시.
1: 네.
3: 10시면 10시. 술자리 시작하면 2시간 이상 안 넘어갑니다.
1: 우리 신부님은 천천히 드셔야 돼요.
3: 아, 천천히 그러면 혼자 잡수든지 자야 됩니다.
1: 협력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3: 술자리를 협력하진 않습니다.
1: 아, 이런 점들이 있다. 예, 예, 예. 밥 먹는 또 속도가 다르니까. 우리 신부님은요?
3: 아, 저는 이제 그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이제 미리미리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뭐 그 전날 갑자기 연락 주거나 뭐 이런 건 정말 싫어합니다.
1: 아, 파워제. 미리.
3: 예. 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1: 되게 피 같으신데. 아,
3: 네.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제 시반 자체가 그래요. 시반 자체가. 그런데 안 그래요.
1: 아, 신부님은 즉흥, 신부님은 네, 계획이세요?
3: 그래서 뭐 어떤 회의를 하면 예를 들어 7시 회의면 한 7시쯤에 나오십니다. 저는 그런데 한 2, 30분 전에 내려가서 회의 준비가 잘 돼 있나 체크도 아, 하고 오, 이런 것 저런 것도 보고 네. 그 전에 회의록도 확인도 하고
1: 네.
3: 예. 저희 집안 자체가 그래요.
1: 아하.
3: 뭐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거든.
1: 네.
3: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7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네. 제가 10분 전에 나갔어요. 7시 20분.
1: 네.
3: 그러니까 저 빼고 다 앉아 있어.
1: 아, 이미요?
3: 예, 그 큰누나 내외, 작은누나 내외, 조카들은 거기 쫙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1: 아,
3: 언제 나왔나 물어보니까 7시 10분에 나왔어.
1: 아,
3: 동생 내외는 잘 늦어. 언제 7시 25분에 나왔어.
1: 그래도
3: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왜 이래 늦었어?
1: 아직 30분이 안 됐거든요.
3: 안 됐어.
1: 아, 다 가족분들 계획
3: 좀. 아, 그래서 좀, 아, 저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신부님이 좀 빨리 나오셨으면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 느긋하게. 이런 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난 가브리엘라님, 맞아요. 그래서 저희 사목회의도 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이것도 딱 정해져 네. 있는 거예요.
3: 네, 2시간 넘기면 안 돼. 2시간은 무슨.
1: 아, 네. 같이. 참 우리 두 분 신부님 성격이 다르신데 그래도 즐겁게 되게 잘 지내시나 봐요.
3: 예.
1: 아, 가브리엘라님이 극과 극이어서 잘 맞으시다고.
3: 오히려 둘이 성격이 같았으면 더 많이 이래 다투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1: 아,
3: 원래 이제 좀 달라야 네. 서로를 맞추지.
1: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3: 네네네.
1: 그래도 서로 막 싸우고 그러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3: 많이 싸웠죠.
1: 그래요? 빨리 나와라 그러시고.
2: 오늘 방송 못 끝냅니다.
1: 아, 어떻게 좀 방송을 빨리 접고 저라도 들어야 할까 봐요. 아무튼 이렇게 티격태격 애정을 뿜뿜하고 계신 우리 신부님들에 대해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면서
3: 제보?
1: 네, 노래 듣고 아하.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난

0: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는데요. 노래 나갈 동안 띄워드린 이미지 어떻게 보셨어요, 희문이? 아,
1: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웃으면 눈이 없는데. 네. 눈이 없어.
0: 잘 표현했죠.
1: 예.
0: 안토니오 신부님 마음에 드세요?
2: 전 좀 징그러워요.
0: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게 옷을 덮고 빗속을 뛰쳐나가는.
1: 정말로.
0: 그렇게 사목하고 계신 우리 성요셉 성당의 이찬우 다두 신부님,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튜브 댓글에도 김정현님께서 우리 두 분 신부님들 강론 때 서로 흉 보면서 잘 지내세요 하시고요.
1: 맞아.
0: 8880님도 서로 놀리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맞아. 강론 때 흉을 보세요.
1: 예.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강론하면 우리 옆집 아저씨 이렇게 변하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예,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오늘 뭐 했어요? 이러면서.
0: 사생활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1: 너무 재밌어요.
0: 흉도 보시고. 예. 근데 그 모습에 저희들이 즐거워요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우리 언젠가부터 우리 교구에 이런 식으로 협력사제 제도가 도입이 됐더라고요. 이 협력사제 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2: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가 본당 사목할 그 양적인 성당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어느 정도 중견쯤 된 신부들이 본당 사목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보는 뭐 약간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뭐 그게 교육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서 우리 교구에서 지금 해보고 있는 것이죠.
0: 그러면 신부님들의 수가 적어서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제 협력 사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서울 교구에서는 80년대부터 나왔고 90년대부터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고 우리 교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가 그 실험적으로 이제 상격 성당, 뭐 내당, 상동 뭐 이렇게 했었고 저희도 이제 뭐 주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안서도 그 전에 이렇게 뭐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안서 제가 만들면서 느낀 게 지금 이제 단어를 협력사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그 교회법상 용어로는 공동사목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법의 515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정해 나온 게 있어요. 좀 재미는 없죠 이런 말들이.
0: 그래도 교회법이라니까. 예,
1: 교회법에서 이제 딱 정해져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협력 사목, 그러니까 공동 사목은 공동으로 본당을 책임지고 공동으로 함께 사목을 하는 거예요.
0: 주임 신부님이 두 분이신 거네요.
1: 그렇죠. 주임 신부님이 두 명이고 그 주임 신부님이 두 명이 함께 사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협력 사목이고 협력 사제고 주임 신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이 같이 일을 하고 둘이 같이 책임을 지고 둘이 같이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0: 같은 일에 대해서. 있으니까.
1: 어떤 일에 대해서. 물론 대주교님이나 뭐 교구청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질 사람을 이제 모데라토르라고 해서 지휘자라고 이제 교회법에서 용어를 그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만 정확하게는 주임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교구청에서 일하는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꾸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데라토르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임 신부 그리고 협력사자
0: 갖고 계신 어떤 권한 책임이 같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고유한 업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둘이 나갈 때 일을 좀 나눴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장례
0: 예.
1: 병자성사 그 병자봉성체 여기는 혼배 혼배에 대한 면담 또는 젊은 진혼 부부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있죠. 그러니까 일을 쫙쫙 나눠놨어요.
0: 그렇게 나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알 것 같기는 한데 보좌 신부님과 협력 신부님의 차이는 뭘까요?
1: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 신부님은 책임을 안 져요. 어떤 뭐 주일학교를 맡았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보좌 신부가 잘못한 거 없어요. 모든 거 다 주임 신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0: 근데 협력 신부님이 되면 협력 신부님이 잘못하면 협력 신부님이 탓이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0: 아, 두 분 다 책임이 같으시니까.
1: 그래서 이제 책임을 각자의 분할에서는 각자가 책임지는 게.
0: 아, 같으신 거군요. 제가 다니는 본당에서는 그 주임이사 참례자 수가 막 800명인가 넘어야지 우리 보좌신부님이 오신다 하면서 아. 뱃속 아기까지 다 세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력사제의 파견 기준도 있을까요?
1: 그거는 제가 이제 교구청 꾸리아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고 지금 뭐 그쪽이 잘 알 건데 지난주에 그 주교 대리신부님
0: 네.
1: 교구장 대리신부님하고 이제 사무감사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이제 신부가 두 명 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0: 네.
1: 그래서 뭐 한 그래 성요셉 성당 정도 되면 둘이 같이 살만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저희가 주일미사가 650에서 700명 정도
0: 아하,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는 네네. 있어야 된다.
1: 네네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0: 네.
1: 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0: 네.
1: 물론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못 보내고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네.
0: 그런 것도 있어요? 신부님이 직접 요청하시는 거죠. 저랑 동기 신부님이랑 저희 되게 돈독하고 으쌰으쌰 잘하는데
1: 좀 보내주이소.
0: 네.
1: 그렇지.
0: 그렇게 해도
2: 저희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
0: 어 진짜요?
1: 예, 예.
0: 그럼 누가 러브콜을 보내신 거예요?
2: 제가 먼저 했죠.
0: 어머, 다들 신부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요? 어,
2: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7년 반 있다가
0: 아, 네.
2: 이제 들어오는 경우였고,
0: 네.
2: 그래서 교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가서 어떻게 살지 생각하다가 저희 동기 삼각성당에 둘이 살고 있잖아요.
0: 네, 네, 네.
2: 지금은 나왔지만. 그 지내는 걸 보고 뭐 저는 이찬우 신부님 생각이 났고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했죠.
0: 네.
2: 같이 살아볼래 하고.
0: 네. 신부님 어떠셨어요?
1: 옛날에 그 술을 많이 먹었거든.
0: 아유, 그래도 그 러브콜을 듣고
1: 아, 기분 좋죠. 기분 좋았죠. 기분 좋았죠. 아 내가 그 도구 김도구 신부님 저래 착한 사람하고 내가 살아도 되겠나? 아이고 나야 감사하지.
0: 아, 이렇게 된 거였군요. 예, 예.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시고.
1: 네네.
0: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 본당에는 지금 전례협력 신부님이
1: 맞습니다,
0: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협력사제랑 전례협력사제는 같은 건가요?
1: 다릅니다.
0: 어떻게
1: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사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주위 저희같이 공동사목이라고 얘기하면
0: 네.
1: 본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럼 본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0: 네네.
1: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파트를 나눴지만 정확하게는 파트를 나눈다는 건 저희 둘이가 나눈 거지. 주교님은 성조셉 성당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전례협력사제는 주임 신부님과 함께 살면서 전례에만 네.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사만.
0: 아 정말.
1: 미사만. 또는 뭐 또 다른 전례를 뭐 요청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병자 성사나 뭐 다른 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카테고리만 책임을 지는 거고 하는 거고 본당에 대한 사목이나 본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0: 진짜
1: 아마도
0: 미사만.
1: 네, 아마도 그 본당의 전례협력 신부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미사만 딱 하실걸요.
0: 맞아요. 미사만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네,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0: 아,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1: 네네.
0: 근데 이렇게 동등하게 뭔가 어떤 같은 책임을 나누시는 게 되게 보기 좋거든요.
1: 아.
0: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 사목의 절차나 과정에서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의견 조절을 어떻게 하세요?
1: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가 대화를 많이
0: 대화.
1: 해요.
0: 아,
1: 말하다가 안 되면 이제 나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0: 네.
1: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대화를 계속해서 맞춥니다. 웬만하면
0: 네. 네. 네.
2: 이해가 될 때까지
1: 네. 안 되면
2: 속도 차이가 있긴 한데
0: 네.
2: 그래도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0: 네. 그만큼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1: 네.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0: 네.
1: 그래서 모두 다 마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건 맞춰나가는 거죠.
0: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정말 스타일도 다르시잖아요. 근데 끊임없는 대화로 이렇게 맞춰나가신다는 게 정말 저희 평신도들한테도 좀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보기 좋은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보통은 성당에 보좌신부님은 2년, 주임신부님은 한 4, 5년 정도 계시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협력신부님도 임기가 좀 따로 정해져 있나요?
1: 교육에서 임기를 정해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 저희도 한 4년 반 네. 정도 같이 안 있겠나?
0: 아, 예. 같이 계시는군요?
1: 네, 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 한 번 딱 가시면 아.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1: 울 것 같아.
0: 지금 어떠세요? 지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2: 응? 울지는 않을 거예요.
1: 어? 울어야지.
0: 그러면 이제 좀 감동적으로 좀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둘이라서 참 좋았던 순간? 네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순간이 있으세요?
1: 얘기해봐라. 이제 네, 형님 칭찬해봐라.
2: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희 모습을 보고 신자들이 좋아하세요. 그게 제일 행복하죠.
0: 아, 네. 진짜.
2: 또 든든하고 제 입장에서는.
0: 역시 지금 뭐 프리미엄님도 신부님들 불협화음이 있으시다 해도 신자들은 전혀 못 느껴요 하시고 뭐 종신으로 계셨으면 더 하시고요. 또 결이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1: 그렇죠.
0: 사도 신부님, 안토니오 신부님이 계셔서 좋았던 순간.
1: 저는 많이 배웁니다.
0: 배운다?
1: 네, 진짜 많이 배웁니다.
0: 어떤 걸요?
1: 아, 기다려준다라는 게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천천히 기다려주는 모습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물론 머리로 생각하는 게 바로 삶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면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네. 나이는 제가 조금 많지만 네. 배우는 게 많습니다.
0: 아 네. 너무 훈훈하네요.
1: 갑자기 또 칭찬을 나눠.
0: 왜 이렇게 부부 같다고 하신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등한 위치의 신부님들께서 서로 의지하고 배워가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시노드 교회의 또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성교섭 성당에서 교우들과 이렇게 함께 하겠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막 탁탁탁탁 정령화되지 않고 그 신자들과 함께 그냥 웃고 울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0: 이렇게 웃고 울면서.
1: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아멘입니다.
1: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안토니오 신부님.
2: 네, 저 역시 교우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교우분들 좋으세요. 네, 저희들 바라보시는 것처럼
0: 네.
2: 저희도 교우분들 정말 잘 사시고 예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습니다.
2: 아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짱구뭉칭님께서 저희 성당도 협력사제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오래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주임 신부님과 협력 신부님의 관계가 어렵다 할 때는 고개를 들어 우리 두 신부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가브리엘라님 두 분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셨고
1: 행복합니다.
0: 윤세호님, 신부님 항상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정현님, 환상의 부부입니다. 우리들의 부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아, 안 살아보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0: 2년 연수를 갔는데 물놀이 끝나고 쉬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싶다고 달려와 주셨던 더구 신부님, 찬우 신부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좋은 추억들 신부님과 만들고 싶어요. 성교사 성당 레전드 청년회 일동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신부님들 든든하시겠습니다. 그쵸? 네, 저도 참 보기가 좋은데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김정현님,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784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1: 아,
0: 신부님들의,
1: 벌써 끝이야?
0: 예, 같이 끝내야 돼요, 저희.
1: 좀더 있다가 가면 안 돼?
0: 소감이 어떠세요?
1: 좀 있으면, 아, 너무 일찍 끝나는데?
0: 다음에 또 이런 케미 보여주러 또 오시면
1: 아,
0: 됩니다.
1: 그래요?
0: 예.
1: 원래?
2: 네. 또 아마 찬우 신부님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거고요. 저는 와서 이렇게 듣다가
0: 네.
2: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0: 사실 안토니오 신부님도 행복찻집 지금 두 번째
2: 네.
0: 출연이시잖아요. 예전에 그 생태 수업 이야기로
1: 맞아,
0: 오셨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좀 자주자주
1: 아,
0: 와주세요.
1: 예. 불러주세요, 오지.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1: 안
0: 와주셔야
1: 부르는데
0: 돼요.
1: 왜 오노?
0: 꼭 부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목요차담회 성교섭 성당의 이찬우 다도 신부님, 김다구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들과 함께 행복하세요로
1: 예.
0: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로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4918님, 빛디 요즘 복숭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 과즙이 뚝뚝 떨어져서 완전 설탕이에요. 오늘 점심도 밥 대신 복숭아 4개 먹었네요. 어머나, 혈당이 엄청 올라갔겠네. 밥만큼 올라갔겠는데요? 복숭아 4개라니. 와, 이것만 먹어도 진짜 배부르겠다. 진짜 맛있는 복숭아. 전 아직 못 먹어본 것 같은데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2924님, 시부모님도 같이 휴가 가길 바라시고 친정 부모님도 같이 휴가 가길 바라시고 근데 저희는 우리 가족만 가고 싶고 여름 휴가가 싫어요. 이거 어렵다. 예, 잘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끼리만 가기로 했어요라고 하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한쪽씩 이번에는 뭐 시부모님, 다음에는 뭐 친정 부모님 이렇게 뭐 설에는 이렇게 갈게요, 뭐 추석 때 이렇게 가요, 뭐 이렇게 협상을 잘 해보세요. 여름에 다 같이 떠나는 것은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우리 가족까지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휴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0618님, 평범한 목요일 오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들이 다 너무 취향 저격입니다. 고마워요, 빗띠. 4675님, 이번 주 토요일 제 생일인데 남편도 아들 녀석도 왠지 까먹을 것 같은 눈치예요. 둘 다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미리 알릴까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 한 번에 터뜨릴까요? 아, 한 번에 터뜨린 거 너무 무서운데? 미리 알려줘요. 왜냐면은 괜히 알지 않을까? 뭐 깜짝 뭐 이벤트인가? 이러다가 진짜 둘 다 까먹잖아요. 너무 서운해요. 진짜. 미리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모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받고 싶어 라고 딱 얘기하세요. 아셨죠? 3581님. 지하철 약 냉방 칸으로 옮겼는데 너무 추워요. 내일부터는 꼭 가디건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울 때가 있고 또 너무 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항상 지금 최고의 최고의 냉방을 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침착해 주세요. 이런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좀 더 틀어주세요라고 어디 전화를 하나 봐요. 어디로 전화를 하는지. 꼭 얇은 가디건 이런 거 갖고 다니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2부 시간은 여름 특집 두쉔뮤직 듬뿍쇼입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 모시고 라디오 바캉스 바로 시작해볼게요. 뮤직 여름 특집 이분이 책임집니다. 약은 약사에게, 음악은 이대화 음악 평론가에게.
4: 이번 여름 휴가 BGM 처방 저에게 맡겨 보시죠.
3: 두쉔 뮤직 여름 특집
4: 라디오 바캉스.
3: 두쉔 뮤직 여름 특집의 든든한 집도입니다. 음악평론가,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보다 텐션이 좀 더 올라가신 우리 이대화 집도이 모셨습니다. 음악 집도이.
4: 네, 역시 반복이라는 참 좋네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네요.
3: 적응을 하니까. 대화님은 오래 봤는데 이 오늘 가장 텐션이 높았던 것 같아요.
4: 그래요?
3: 네, 되게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4: 네, 노력해야죠. 네,
3: 감사합니다.
4: 여러분들의 이 바캉스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죠.
3: 든든합니다, 아주. 네, 대화님은 여행지에서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뭐 좀 기억에 남는 음악 같은 거 있나요?
4: 제가 29살에 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였나? 훌쩍 네. 예, 이제 30살 되기 싫다는 그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3: 혼자.
4: 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부산에 가서 네. 서쪽 끝으로 가서 그러니까 서진하는 거죠.
3: 네.
4: 그래서 땅끝 마을에서 이제 예, 마지막 해를 보겠다.
3: 오, 멋있다.
4: 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날 그 땅끝 마을 거기서 이렇게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네. 이적에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를 딱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3: 왜 이렇게 서글프지?
4: 지금 나이에서 생각해 보면 네. 그 20대 후반에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에 젖는다는 게 참 풋풋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3: 귀엽다.
4: 네.
3: 네, 그때 나는 참 심각했는데.
4: 정말 심각했어요.
3: 맞아요.
4: 와, 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막 돌아보면서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하면서 아 근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석양 네. 바다밖에 안 보이는 그 땅끝 마을이라는 약간 우와. 분위기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3: 전라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4: 네, 계속 걷고 버스 타고 걷고 버스 타고 해서 한 10일 만이었나 갔어요.
3: 네. 와, 세상에.
4: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많이 걸어서 살이 네. 빠졌을 줄 알았더니 네. 자꾸 이렇게 밤에 숙소에서 치킨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오늘 5시간을 걸었으니까 치킨을 먹어도 살이 빠졌겠거니 했는데 네. 아무리 5시간을 걸어도 사람이 저녁에 양념치킨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3: 그러면서 들은 음악은?
4: 이적에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3: 알지 못했지. 네. 내가 걸었어도 살이 찔 거라는 사실은.
4: 네.
3: 귀엽다.
4: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도 그때 하나 건졌어요.
3: 뭐예요?
4: 치킨으로.
3: 치킨으로?
4: 네. 그 작은 모텔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네.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밖에서 직접 치킨을 사왔죠. 배달시키는 네. 게 아니라. 근데 옆에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같이 치킨을 들고 계셨어요.
3: 네.
4: 그래서 제가 2층인가 3층인가 누르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잡아놓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와 그러시는 거예요.
3: 배달인 줄 알고.
4: 배달인 줄 알고. 아니 저는 방송국에 가도 자꾸 본인 출연이세요? 맨날 그래요. 약간 매니저. 약간 택배 어떤 이런 직종과 제가 잘 어울리게 좀 보이나 봐요.
3: 그래서, 아니,
4: 아 그렇구나.
3: 네. 아니
4: 그분, 재밌었어요.
3: 그분은 이제 배달하러 오셨으니까 나름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네.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네, 했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옛날 그 생각이.
3: 재밌다.
4: 네. 네.
3: 세상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본인은.
4: 그렇죠. 처음에 네. 좀 놀랐는데.
3: 놀란 척 했어요, 안 했어요?
4: 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여튼 네, 저에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저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저 진짜 잊지 못하는데
4: 네.
3: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하는데 그 아기 낳고 배가 바로 안 들어가거든요, 3개월 만에.
4: 네.
3: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육아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서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왜 앉아요 이렇게 한 거죠.
4: 네.
3: 그러면은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앉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하고
4: 그렇죠.
3: 서로 말 못하는 그런 민망함.
4: 네,
3: 네 지금도 그 또렷이 기억나요.
4: 네. 앉으셨습니까?
3: 네? 안 앉았어요.
4: 네.
3: 안 앉았어요. 그 앉았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4: 그러니까요.
3: 그냥 임산부인 척 했으면 됐는데. 당황하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했는데 제 배를 보니까 아, 오해할 만하다.
4: 네. 네.
3: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4: 네. 뭔가 나중에 이렇게, 뭐 실수담이나
3: 네.
4: 뭐 이런 거 모아서 얘기해도 재밌겠다. 그쵸?
3: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왜 하나씩 잊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4: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3: 네. 아, 그때 그냥 앉을 걸. 아, 창피하게 옆 사람들 막 쳐다보고 막 저 배는 뭐야?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자, 오늘도 대화님께 음악 처방을 부탁한 방글이가 계십니다. 문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8461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대화님. 저는 8살과 6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인데요. 아이들과 차만 타면 듣게 되는 노래가 똑같습니다. 골든 문어의 꿈 아파트, 골든 문어의 꿈 또 아파트. 이젠 너무 지겨워요. 게다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갈수록 더욱더 무한 반복입니다. 아이들도 듣자마자 좋아할 만하고 저희 부부도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4: 네.
3: 아, 진짜.
4: 그럴 것 같아요.
3: 아, 예전엔 뽀로로였는데 그나마 좀 발전했네요.
4: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3: 네.
4: 그 친구들 있죠.
3: 네.
4: 제 친구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너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근데 골든 문어의 꿈 아파트. 근데 예,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3: 요거 근데 괜찮은 조합인데 예, 엄마 아빠 같이 들어도 괜찮은 조합이잖아요.
4: 그렇죠. 골든 뭐
3: 네.
4: 대중음악 자체로서도 네, 아주 네. 손색이었고 네. 아파트도 재밌는 네. 곡이고
3: 네. 문어의 꿈도 그런데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니까
4: 좀 지겹죠.
3: 네.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할 만한 곡 좀 추천해 주세요.
4: 네. 근데 제가 확실히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8살, 6살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3: 네.
4: 그럼 겨울왕국 안 봤겠네?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레디꼴을 좀 추천할까 했더니
3: 네.
4: 작가님께서 아이 키우는 집은 이미 수백 번 들었을 거다.
3: 이것도 약간 골든만큼 듣지 않았을까.
4: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추천할까 합니다. 비틀즈의
3: 네.
4: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곡이 있거든요.
3: 아. 네,
4: 그 음악이 되게 깨발랄해요.
3: 네.
4: 비틀즈 음악 중에 정말 실험적이고 진지한 곡도 있습니다만 아주 밝고 가벼운 곡도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좀 추천해 보면 어떨까. 다 같이 들썩이면서 이렇게 동요처럼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랄랄랄라.
4: 맞아요, 그 노래.
3: 네, 할 수 있잖아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4: 그럼요. 네. 싱얼롱하기 참 좋죠.
3: 네, 네. 좋아요. 그렇게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것까지 들어도 계속 또 듣자고 하면은 이제 자 이제 눈 감어 자 이제 자는 시간
4: 네.
3: 자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0: 가야 될 것 같아요.
1: 그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참 아, 우리 엄마들이 고생하는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말려도 또 말려도 에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 참다가 이제 정말 화를 내시는 장면.
0: 아, 샤우팅이.
1: 네. 그러다가 막 빽 울면 데리고 나가야 되고. 막.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0: 저는 이렇게 아나운서 할 때도 이 복성 이 발성이 잘 안 됐었는데 애 키우면서 네. 됐잖아요. 여기서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쫙 올라와요. 네.
1: 아 어떻게?
0: 그게 됐어요. 야 이러는데 목 뻥 뚫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나지 않게 예, 요거까지 잘 챙겨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우리 라디오 바캉스를 위해서 챙겨오신 곡 어떤 곡 있나요?
1: 네, 첫 번째 곡은 고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입니다.
0: 네.
1: 네. 왜 이 음악을 준비했는지
0: 너무 좋은데.
1: 네, 이 주제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신해철의 솔로 2집 앨범 마이셀프에서 히트했던 곡이고요.
0: 네.
1: 이 음악 다시 들으면서 예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0: 네.
1: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창작 메모라는 그 신문 안에 작은 코너이고
0: 네.
1: 거기에 신해철 씨가 직접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해설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이 음악은 1991년에 나왔죠.
0: 네.
1: 근데 1988년 3년 전 겨울에 간접 경험을 토대로 만든 가사라고 합니다.
0: 간접 경험이요?
1: 그러니까 친구의 이야기거나 뭐 그런 거겠죠.
0: 네.
1: 네. 윤곽만 잡혔던 상태였고 그때 가사가. 하지만 완전한 가사는 노래 녹음 때에 나왔는데 신해철 씨 인터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노래는 미리 만들지만 가사는 그 녹음실 안에서 소파에서 막 쓰거나
0: 오.
1: 아니면 그 녹음실 가는 차 안에서 쓰거나 뭐 이런다고.
0: 천재.
1: 네.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보면 발라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집에서는 뭐 재즈 카페 같이 좀 감각적인 소리를 쓰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음악은 좀 옛날 풍의 그대로를 살려서 만든 곡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창작 메모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0: 아니 어떤 사랑을 했길래 이런 감정을 담았을까요?
1: 거기에 그 가사에 대한 해설도 있었는데요.
0: 네.
1: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하자고 말하기에 미안했기에 네, 이 가사에 대한 해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할 텐데 네, 그래서 일부러 보내주는 거죠.
0: 사랑하니까 네. 보내주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사랑하니까
1: 네, 그런 얘기라고 신해철 씨가 본인 직접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아 정말 90년대다 옛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전 이 노래 만남의 기쁨도
1: 아 뒤에 이게 약간 싱얼롱 들어가고
0: 네, 그거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죠. 진짜 옛날 분위기 나죠.
0: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1: 또 신해철 씨가 이제 내레이션 좋아하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넥스트나 신해철의 음악을 이제 쭉 듣다 보면 네, 그런 재미가 또 있죠.
0: 아니 그런데 이 곡 이 앨범이 성공해가지고 또 신해철 씨도 더 잘 됐다면서요?
1: 이 2집 앨범이 정말 크게 히트했습니다.
0: 네.
1: 뭐 재즈 카페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솔로 1집과 2집이 모두 성공하면서 집안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0: 와 빚을 네. 다 갚을 정도면 진짜.
1: 그래서 이제 혼자만 책임지면 된다 생각이 들어서
0: 네.
1: 넥스트로 나아갈 수 있었대요.
0: 오.
1: 넥스트는 아무래도 막 헤비한 락 같은 걸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좀 덜 대중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먹은 게 이 집의 성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0: 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드릴게요. 대화님은 과연 이 곡을 어떤 주제에 맞춰서 선곡을 하신 걸까요? 1번 한여름밤 별빛 플레이리스트 2번 바다 수영을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100억 커피 2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8461님을 위한 노래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리고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0: 두샘 뮤직 김빈다입니다. 여름 특집 듬뿍쇼.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주파수로 함께 떠나는 휴가 라디오 바캉스 함께하고 있어요.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이거 일단 너무 좋은데.
1: 정말 좋죠.
0: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음악으로 골라오신 건가요?
1: 네. 바다 수영이랑 이 노래는 좀 안 맞죠.
0: 바다 수영인데 만남의 기쁨도
1: 좀 감성적인 노래니까.
0: 네, 안 돼, 위험해. 네, 너무 느려.
1: 네, 정답은 1번 한여름밤 별빛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0: 한여름밤에 이런 노래 들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1: 아, 좋죠.
0: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진짜.
1: 옆에서 그 폭죽놀이 삐 네. 이 소리도 나고.
0: 아 너무 좋다.
1: 아 좋죠. 회.
0: 회.
1: 갑자기 빠지면 안 되죠.
0: 갑자기 또 회로 가.
1: 갑자기. 수박.
0: 수박. 네. 회 소주. 회 소주에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고.
1: 그러니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그 벤치를 그네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꽤 많더라고요. 오.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평선은 보이진 않죠. 이렇게 밤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먼 저 까만 데 쳐다보면서 바닷소리 들리고.
0: 저기 오징어 배들 막 떠 있고 막.
1: 아, 불빛.
0: 불빛.
1: 네. 그리고 저는 그 숙소 네. 바닷가에 딱 잡아놓고 밤에 문을 살짝 열어놔요. 그럼 파도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그렇게 자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너무 좋아요.
1: 진짜 행복하죠. 아 놀러 가고 싶다.
0: 가고 싶다. 자 정답 맞히셔서 백어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 별빛 플레이리스트 이어서 어떤 노래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여름밤 그 별빛 뭐 이런 거 떠올리면 좀 네. 감성적이니까 네. 영화 음악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좋아요.
1: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네. 김유나 씨가 부른 노래고요. 2001년이었습니다.
0: 이 영화 속에 이 영화는 지금 봐도 너무 좋은 그런 네.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김유나 씨 이 봄날은 간다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이영애 씨가 여기서 라디오 PD로 나왔더라고요.
1: 네. PD이자 DJ로 나왔었죠. 영화 장면을 좀 짚어보면 네. 감성적인 장면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요즘은 이제 라면 먹을래요? 뭐 이걸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0: 맞아, 라면 먹고 갈래요?
1: 네, 그것뿐만 아니라 참 그 좋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0: 네.
1: 예를 들어 유지태 씨가 성우로 나왔죠. 그러니까 직업이 성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0: 네.
1: 음향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영애 씨는 은수 라디오 방송국 PD이자 DJ였는데 초반에 두 사람이 그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뭐 대나무 숲으로도 가고 산사에도 있고 마이크 켜놓고 흔히 말하는 그 필드 레코딩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 맞아요.
1: 네, 바람 소리, 뭐 나무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소리 너무 아름다웠죠.
0: 요즘은 AI로 많이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 이런 거 다 진짜 직접 가서 됐으니까. 따와서 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 많았는데
0: 네.
1: 연애 초반 장면도 재밌었습니다.
0: 어떤 거였죠?
1: 유지태 씨가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을 하다가 술 마셨는데 괜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합니다. 은수가 보고 싶다. 이영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네.
1: 강릉으로 택시 타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0: 은수를 보려고?
1: 네.
0: 와.
1: 야.
0: 이거는 이제 연애 때나 가능한 거다 진짜. 네.
1: 그리고 정말 이 명대사랄까요?
0: 네.
1: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사. 강릉에서 내리니까 은수가 하는 말이 술 마시니까 멋있다.
0: 강릉까지 왔냐? 강릉까지 날 보러 왔구나.
1: 네. 참 연애 초반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뭐든지 멋있고 장점으로 보이는.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참 찌질한 헤어짐이었는데
0: 네.
1: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아서 강릉으로 찾아갔는데 은수,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얄미운 겁니다. 심지어 차도 샀습니다. 운전 내가 알려줬는데.
0: 아, 열받네. 네,
1: 게다가 그 차를 타고 다른 남자랑 리조트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열쇠로 차를 긁죠.
0: 네.
1: 네, 근데 그 장면을 들킵니다.
0: 장피.
1: 그런 좀 깨알 같은 부끄러움은 보는 사람들의 몫인 약간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0: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1: 네, 맞아요.
0: 그거잖아요. 네. 아, 이때 참 은수가 너무 얄미웠어요. 얄밉게 나왔어요.
1: 그렇죠. 네. 성우는 좀 뭐랄까 참 착해 빠졌다.
0: 맞아요, 착해 빠져요. 네.
1: 그런 느낌.
0: 답답할 정도로.
1: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이 노래를 김윤아 씨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1: 네, 작곡가는 마츠토야 유미라는 일본 뮤지션이고요.
0: 네.
1: 네, 김윤아 씨가 노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이제 일본과의 투자가 이제 같이 이루어진 한일합작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양국 싱어송라이터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0: 네,
1: 그렇게 성사된 게 이 음악이라 그러더라고요.
0: 와, 그럼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뭔가
1: 그렇죠.
0: 합작이었네요. 네,
1: 이 부분은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네. 근데 뭐 누가 만든 걸 떠나서 노래가 진짜 좋죠.
0: 너무 좋고
1: 아직 들어도 참 그리고 뭔가 약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약 상실감? 슬픔? 이런 거랑 좀 딱 정서가 맞아 떨어지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 이 노래는
1: 가사도 뭔가 봄날은 간다.
0: 응.
1: 뭔가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
0: 나이가 들어간다.
1: 네.
0: 나의 봄날은 가고 있다.
1: 하여튼 뭔가 좋았던 시절이 뒤로 사라져가는 그 느낌.
0: 맞아요.
1: 네.
0: 그 처연하게 있어야 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 목소리를 김윤아 씨가 진짜 잘 표현하시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마음 한 켠이 시큰해지면서. 영화 봄날은 간다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자, 한여름밤의 별빛 플레이리스트 이어서 한 곡 더 소개해 주세요.
1: 이번에는 드라마 OST입니다. 예,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또 오해영.
0: 이 노래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1: 진짜 재밌어요.
0: 네.
1: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다가 이 또 오해영을 보고 한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0: 아, 진짜요?
1: 한두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막
0: 아니
1: 계속.
0: 근데 진짜 그럴만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0: 네.
1: 서현진 씨 연기가 로코 퀸이 괜히 된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이때
1: 너무너무
0: 진짜 현실 연기처럼 했는데 너무 잘했고 에릭
1: 그쵸.
0: 씨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고 둘이.
1: 오랜만에 줄거리를 좀 돌아보자면 네. 에릭 씨가 도경으로 나왔고 서현진 씨가 해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해영이었죠.
0: 네.
1: 해영은 결혼식 전날에 파혼을 당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죠. 심지어 예비 신랑한테 이유를 물어봤는데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다. 네,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한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알면서 이제 술만 퍼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0: 네.
1: 도경, 에릭 씨는 드라마나 영화에 효과음을 넣는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약간의 판타지가 나오죠, 여기서. 어쩐 일인지 이제 미래의 일이 눈앞에 보이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0: 네.
1: 최근에 자꾸 한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자꾸 보이는데 그러다가 그분을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0: 근데
1: 그게 오해영인 거죠. 근데 둘이 이상한 인연으로 자꾸 꼬입니다. 어쨌든 도경 입장에선 자꾸 떠오르는 사람하고 실제로 만나게 됐으니까 뭔가 운명 같고 로맨틱한데 한편으로는 악연이었던 거예요.
0: 왜요?
1: 해영의
0: 네.
1: 결혼이 이제 파혼으로 끝났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결혼을 망친 장본인이 알고 보니 도경이었던 거죠.
0: 그게 얼핏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젊은 날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연을 모른 채 로맨스가 이제 발전되어 가니까.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죠.
0: 세상에. 근데 이 드라마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1: 네. 참 시간이 빠르죠.
0: 시간이.
1: 네. 제작자들하고 출연했던 배우들이 만나서 10주년 파티했던 게 사진이 올라오고 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0: 아니 요즘에 드라마 도깨비도 10주년이라고 뭐 어디 여행 가고
1: 네.
0: 뭐 그러던데
1: 그 주인공들 사이에 그 재밌는 토크들이 요새 기사화가 많이 되던데
0: 네.
1: 아 재밌더라고요.
0: 네. 아니 또 오해영도 10주년이고 뭐 말만 하려 그러면 10주년이에요. 10년이 금방이에요. 눈 감았다 뜨면 금방이에요.
1: 그러게요.
0: 어떻게 하면 좋아?
1: 도깨비랑 오해영이 10년이라니 좀
0: 네.
1: 그러네.
0: 네. 그래서 소개해주실 곡이
1: 벤의 꿈처럼이라는 네.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벤의 꿈처럼.
1: 네.
0: 네. 자, 그러면은 한여름밤 별빛 플레이리스트 두 곡 들어볼게요.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벤의 꿈처럼.

0: 두시뮤직 여름 특집 듬뿍 쇼.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라디오 바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 별빛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한여름밤에 어울리는 팝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지만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죠, 이거.
0: 이 노래가 영화 OST였어요?
1: 네. 영화 페노메논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존 트라볼타가 주연했던 네. 곡인데 어떤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천재적인 재능을 뽐내기 시작하는 그런 남자에 대한 영화였죠.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거기에 주제곡이었고요. 영화 주제곡이기도 하지만 에릭 클랩튼에게 좀 특별한 곡이었는데 에릭 클랩튼 하면 떠오르는 건 그 블루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블루스는 좀 일렉트릭 기타의 그 약간 울어주는 맛이랄까. 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0: 울어주는 맛, 징 하는 그런 맛인가요?
1: 네, 그런 톤을 참 매력적으로 잘 살리는 네, 아티스트인데 이 음악은 아주 담백한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했죠. 여전히 블루지한 그 느낌이 살아 있긴 합니다만. 에릭 클랩튼의 좀 색다른 면을 알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0: 저는 이 음악 찾아보면서 아 요즘에 기타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그 손끝만 계속 보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1: 세계적인 네. 아티스트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은 평생 연주해도 저렇게
0: 너무 멋있더라고.
1: 되게 힘들 거예요.
0: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근데 이 노래가 에릭 클랩튼이 원곡자가 아닌 거는 처음 알았어요.
1: 네, 원래는 위노나 주드라는 아티스트가 먼저 취입을 했고요. 네. 이제 이걸 듣고서 에릭 클랩튼이 나도 하고 싶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표했는데 에릭 클랩튼 버전이 훨씬 더 유명해졌죠. 이전 버전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에릭 클랩튼이 이 곡을 발표했을 때 주목받았던 건 프로듀서가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0: 어떤 분이었어요?
1: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이비페이스라는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보이스투맨의 명곡들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죠.
0: 네.
1: 그런데 신세대 프로듀서와 60년대부터 활동해온 거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0: 우와.
1: 그게 되게 독특하다고 해서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미 시상식에서 Change the World가 이제 중요 부분에 후보에 올랐는데
0: 네.
1: 그래서 두 사람만의 듀엣 무대를 만든 거죠.
0: 우와.
1: 무대 멋있었던 게 네. 에릭 클랩튼도 어쿠스틱 기타 하나 들고 있습니다. 베이비 페이스도 옆에서 마이크랑 어쿠스틱 기타 딱 하나. 그래서 그 듀엣 무대 멋있었어요.
0: 멋있다.
1: 네, 아마 영상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0: 네. 와 고수는 고수를 알아봤네요.
1: 그렇죠.
0: 서로. 자 이어서 한 곡 더 소개해 주시죠.
1: 네 한국 그룹인데요. 네. CHS의 One Summer Day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밤이니까
0: 네.
1: 여름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노래 중에서 좀 이런 밤 별빛에 어울리는 곡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한국의 인디밴드 CHS가 만든 명곡 중에 하나이고 2024년 열야양성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야라는 건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뜨거운 네. 밤이라는 뜻으로 썼고
0: 네.
1: 양성은 뭐 태양, 별 이렇게 썼더라고요.
0: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팀 이름도 생소하고 이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거예요? CHS, PH1, 뭐 왜 이렇게 짓는 거예요, 다들?
1: CHS는
0: 네.
1: 이 리더분 이름이 최현석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아마 최현석 CHS인 아하. 것 같고 네. 이분들의 음악이 여름밤에 가만히 누워서 좀 해먹에 누워서 흐느적거리기 좋은
0: 좋다.
1: 네, 그런 느낌이랄까? 되게 그런 가볍고 살랑대지만 깊이 있고 몽롱한 이제 그런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0: 네.
1: 주로 연주 음악들이 많은데 보컬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객원 보컬을 사용하고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오솔길 전원금 세실레 수녀입니다.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 때문에 알게 된 고마움도 참 많죠. 횡단보도 앞에서 만나는 그늘막, 여러분 그 밑에 서 보셨나요? 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물놀이, 광화문이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임시로 설치된 물놀이장도 많더군요. 공원 분수대에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옥상에는 자동 살수 시스템이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하죠. 이 살수 시스템이요, 작동을 하면 주변 기온을 2도, 옥상 표면 온도는 20도 이상 낮춰서 실질적인 체감 온도는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혜택을 전혀 누리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에너지 비용이 부담돼서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의 그늘막 하나 내어드리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첫 곡으로 나혜선이 부른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듣고 왔습니다.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위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계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무더위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배달과 또 택배, 환경미화원, 건설 현장 등에서 뙤약볕을 견디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그런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참 고맙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뭐 시원한 곳을 막 자꾸 찾아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배려의 마음도 가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름을 견디고 계실까 좀 궁금한데요. 네,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얘기 듣고 싶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사연이, 예, 올라왔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파란 하늘과 구름 속에서 날은 덥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걸어갑니다. 수녀님도 오시는 길이 많이 덥지는 않으셨는지요? 왜 안 덥겠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며 왔어요. 하지만 뭐, 글쎄요, 오늘 전철에서 이렇게 나와서 위로 걸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조금은 선들선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뭐 유럽의 날씨, 지중해의 날씨처럼 햇볕이 있는 데는 쨍쨍한 데는 덥고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네요. 예. 아이고, 계정 스텔라님, 네. 저는 요즘 폭염 속에 많이 돌아다녔더니 머리도 띵하고 어지럼증 등등 더위를 조금 탄 것 같아요. 수현님께서도 폭염,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폭염 속에서는 뭐 건강하고 정말 아무 저기 몸에도 뭐가 문제가 없는 분들도 힘든데 우리 혜정 스텔라님은 많이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너무 이런 더운 폭염에는 안 다니고 조용히 집에서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네 좀 가만히 계셔도 그게 또 더위를 식히는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그래도 나는 다닐련다. 그러면 다니셔야 되지만 머리가 찡할 정도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스텔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하 대사님, 네. 더위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제철소에 쇳물 흐르는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호강에 초친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맞아요. 제철소에서 그 뜨거운 시뻘건 쇳물 그걸 또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디서 시원한 거 어떻게 먹었냐 어쩌냐 하는 말을 하려니까 괜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호강에 초친 소리 하지 말라는 말. 아이고 참 바른 말을 하시긴 했는데 아이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한 곳으로만 흐르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살다가 또 저렇게도 살다가 또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삶이 또 더 좋아지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또 살 때는 아 옛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 살았었지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네요. 뭐 이렇게 되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 말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호강의 초친 소리. 많은 분들 뜨끔하겠네요. 네. 딩겨벨님, 오전에 미사 후에 잠깐 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더워서 지상으로 건너도 되는 길을 지하철역 광장 벤치에서 잠시 쉬다 왔어요. 시원해요. 감사하죠. 잘하셨어요. 너무 뜨거운데 괜히 지상으로 막 오면서 너무 땀 흘리며 오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은 돌아오는 길이라도 지하철역 광장 벤치에 앉아 쉬시고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지하철 그 큰 도로 그 안에 지하역에서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또 오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을지로 삼가에서 내려서 그 긴 복도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을지로 상가 출구로 나왔더니 동선이 밖으로 나오는 동선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햇볕은 피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죠.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태 신부님의

나정 씨네 성냥의 바람 타고 듣고 왔습니다. 와, 시원한 성냥의 바람.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죠?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이 오셨네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 양력 생신이라 전화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각자 미역국을 끓여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느라 밥도 새로 짓고 미역국도 올려놓느라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하셨어요. 거기는 지금 호주는 지금 몇 시일까요? 아이고, 아침일까요? 미역국 그래서 각자가 끓여 잡수셨군요. 네, 한국에 오셔서 같이 맞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전화드리고 나서 미역국 끓이고 각자 먹기로 했다는 그 말씀이 참 재밌네요. 아, 이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저희 수녀원은 생일을 안 지내요. 그냥 영명축일만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침 미사 때 이제 미사 지향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침에 뭐 축일 맞으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고 그리고 그룹마다 이제 저녁에 잠깐 아주 아주 간단한 축하 뭐 새우깡 하나 몇개 놓고 그렇게라도 이렇게 축하식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미역국 하니까 아 저는 뭐 생일을 잊어버린 때가 꽤 많았어요. 근데 가끔 본가에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전화가 와서 네 생일이다 그러는 때가 있어서 깜짝 놀란 때가 있었는데 이젠 그럴 분도 안 계시네요. 천국에 계셔서 예 만나게 잡수셨길 바랍니다. 예. 퐁퐁 김지혜님, 네 어제는 이 퐁퐁이의 축일이었고 오늘은 제 생일이었는데. 아침에는 저희 아버지가 피칸 파이를 사오셔서 맛있게 먹었고, 3시쯤 제 동생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초코 케이크를 사와서 촛불 불고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침 나오네요. 예, 피칸 파이는 좀 매운 파이인가요? 피칸테라고 하면 좀 고추, 그 매운 고춧가루 뭐 이런 뜻인데요. 맛있게 잡수셨다니 너무 좋으네요. 초코 케이크. 아, 달달하게. 예, 가족들이 또 촛불 불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제 생일이라 그래서, 아, 이렇게 생일 챙겨주는 분들 많아서 너무 좋겠다. 예. 아무튼, 김지혜님. 기쁜 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오늘 저녁도 맛난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8966님, 어제 오늘 그리 뜨겁진 않구만요. 탑에 들어가도 그리 안 뜨겁습니다. 탑이라니요? 어떤 탑일까요? 8966님, 하시는 일이 그런 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도 왜안 뜨겁겠습니까? 그래도 견딜만하다 소리겠죠? 예, 애쓰십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에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짧게라도 또 안부의 말씀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2037님, 오늘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지구가 불타는 듯한 무더운 날씨네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지친 하루지만 오후 4시에 힐링 방송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오는 마음은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아유, 늘 마음이 고우신 분이라서 뭐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좋게 느껴지고 또 행복감을 느끼시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37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도 또 행복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황 베드로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도구 안중성당에 다니고 있는 황상현 배돌입니다. 저희 수원교구 안중성당에 김지한 마리아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골절사고로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드로 형제님. 네, 같은 본당 안양 안녕인가요? 예, 본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던 네, 김지연 마리아 자매님 소식 듣고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갑작스럽게도 또 골절 사고 고관절을 다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무튼 골절 수술하신 자매님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희 수녀님들도 골절되면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있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하거나 어깨를 다쳐도 그렇고 참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정말 고생들 하시잖아요. 더워서 잘 씻지도 못하시고 예,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달 반, 두달뭐 이렇게 애쓰셔야겠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또 위로가 될까요? 이런 힘든 순간에 누군가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위로가 되지요. 김마리아 자매님께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 빨라지길 바라면서 네, 평안함 또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청해 주신 베드로 형제님께도 주님께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골절 수술을 받으신 김마리아 자매님을 기억해 주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안에 함께 하셔서 아픈 몸과 지친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하루하루 회복해 가는 인내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하소서. 자매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마리아 자매를 맡겨드리오니 도와주소서. 아멘. 예, 황베드로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에요.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죠. 김태진 신부님의 마음을 드높이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청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리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그리고 기도의 요솔길님들 저 이런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원의 기도가 또 막 도착했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신 마리아 자매님,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또한 기도를 청하신 베드로 형제님 마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 보기가 좋습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남의 아픔을 또 이렇게 불어 방송으로 기도 요청하기까지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정말. 예. 임세실리아님 그리고 하하대사님께서도 네. 김마리아 자매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황베드로 형제님의 마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두 분이 비슷한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55님, 황베드로 형제님의 치유의 은총을 주시길 기도하는 김마리아 자매님 위한 기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황베드로 형제님 문자도 자주 보내시는데 이렇게 또 김마리아 자매님 또 골절상 당하신 걸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 요청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요. 예, 감사합니다. 2037님, 황베드로 형제님 마음 씀씀이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이쁘고 고운지 모르겠어요. 골절로 고통받고 있는 김마리아 자매님 빠른 쾌유를 전능하신 주님께 빌어 기도해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말이 참 눈에 또 탁 들어오면서 가슴에 또 꽂히는데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면 또 다른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또 도와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그 다음에 퐁퐁 김지혜님 예, 황베드로 형제님의 기도로 김지연 마리아 자매님이 빨리 나으실 겁니다. 주님 김지연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문자가 지금 잘렸는데 네네 빨리 쾌유 되시라고 수원 교구 성당에 다니셨다고 한다고요. 아이 재밌네요. 쾌유 되셔서 수원 교구 성당에 다니시라고. 아이고 참. 네 뭐 주님이 알아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겠죠. 네. 팅겨벨님 네 마리아 자매님께 치유의 은총 주시고.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베드로 형제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아, 뭐 아름아름 알고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본당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도요. 이렇게 참 마음 모아서 기도한다는 게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을 굽어 살펴주소서. 폭염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홀로 지내는 이웃들,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땀 흘리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는 노동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워주시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주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배려, 작은 관심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심플리시티가 부른 서로의 힘이 되어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들 보겠습니다. 예, 0545님, 네,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킬리노님, 네. 와, 어제 경남 밀양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겠네요. 아시죠?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와, 밀양에 40도까지 올라가다니. 요즘에 유럽이 그렇게 40도를 넘어서 정말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뭐 속된 말 같지만 미친 날씨라고 한다는 말들을 막 하면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고 유럽은 막 지금은 또 불까지 많이 나가지고 어딘가요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또 그렇게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 되게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여기저기 아이고 또 전쟁 또 아직 좀 잠잠하려나 했더니 또 전쟁 또 소식이 또 자꾸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이지 싶습니다. 예, 황베드로님, 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이름을 정정하셨네요. 제가 김지연이라고 했는데 김지환 마리아 자매님이라고요. 정정하셨습니다. 예, 남자분 성함이네요. 조금 김지환이 김지환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개혜정 스텔라님께서 수녀님 8월 1일쯤에는 저희 큰 고모님 69번째 생신이시고요. 8월 15일은 제가 알기로는 제 세례명인 스텔라 축일이에요. 저희 큰 고모님의 생신과 제 축일 축하 부탁드립니다.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알았어요. 잊지 않도록 할 테니 그날 그래도 또 잊지 말고. 아, 8월 15일은 또 빨간 날이라 녹음 방송 해야겠네요. 그러니 제가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그 방송에서. 네, 알았습니다. 8월 15일은 토요일이군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신부님. 미리 14일 날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예약해 놨습니다. 네. 이기형님, 네. 무더위 수고 많으시네요. 당분간 치아 치료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늦게 끝나, 이제서야 출석하네요. 아이고, 치아 치료 하시면 또 힘드실 텐데, 그냥 한 번쯤 뭐, 몇 번 건너뛰고 지금 치료하시는데 집중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들으시고 문자 또 짧은 문자나마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쾌적한 실내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뙤약볕 햇빛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악한 구호 현장을 찾아가는 일은 분명 신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구호 현장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다. 그 울림은 나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여행지 대신에 지저분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들을 선택하게 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실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모기떼가 들러붙는 퀴퀴한 숙소가 아니라 안락한 호텔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느긋한 시간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다.

네, 조금 전 들으신 말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제구호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윤경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윤경일 박사는 2017년 제38회 가톨릭 대상 정의평화상을 수상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많이 베푸신 분이죠.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기도 한데요. 오래도록 세계 곳곳에 굶주리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가 한창인 요즘 국내외 피서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친구나 가족들과 떠나는 휴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윤경일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휴가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면서 즐기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잠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행도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라는 초대 같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에게 가진 시간과 관심, 작은 나눔 하나가 뜨거운 여름을 견디게 하는 크고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예, 끝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그대의 꿈속으로 남겨드리면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작가 김정선, 아달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군중에게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특히 물속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아의 어부들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중 비늘이 없는 맥이나 뱀장어 같은 것들은 미련 없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이런 모습을 보며 살았던 호숫가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살면 종말 때 저 버려지는 물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에 아주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옛것은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새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신약의 복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무시하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바탕으로 신약의 사랑을 더해 완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약의 계명이 우리 삶 안에서 함께 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보물은 사랑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옛것과 새것의 보물을 꺼내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0: 출연하신 거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현대미술을 하는 이금 작가는요, 사탕으로 작품을 그립니다. 커다란 알사탕, 알록달록 무지개 막대사탕으로 가득 찬 그림을 보고 있자면 눈도 달달하고 입도 달달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음 작가가 이렇게 사탕으로 작품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요. 사탕 앞에 서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고 또 잠시 눈을 감으면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탕이 입안에서 녹는 동안 떠오르는 행복한 기억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신가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단 것이 당기고 사탕도 좋아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사탕은 살찔 것 같아서 싫은데 하시면 다른 사탕 드릴게요.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에 가시면 늘 있습니다. 말씀사탕. 제가 오늘 열어본 말씀사탕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코린도 1서 8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달달한 말씀 전하면서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키싱 유 소녀시대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말씀 사탕은요, 두 개고 세 개고 열어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 더 열어봤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 사탕 한 구절로도 마음 한 편이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꿀팁 찾아드리는데요. 오늘의 꿀팁은 진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이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로 팍 하고 들어가 버리고 싶다. 물속으로 쇽 하고 다이빙해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의 꿀팁 주제, 워터파크 물놀이장 꿀팁 준비해 왔습니다. 뭐 워터파크 이용하시거나 물놀이장에 가시거나 혹은 호텔 수영장 이런 모든 물놀이를 이용할 때 즐길 때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뭐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거 준비해 가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도움 되더라고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는 나만의 꿀팁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10cm가 부르는 서랍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구 CPBC에서는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Z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크루 일기 PD를 상시 모집하는데요.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의 유쾌한 케미를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 방법, 거창한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만의 톡톡 튀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 주시면 지원이 끝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공식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해 주셔도 좋고 문의 전화는 053-251-263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은요, 영천 소식으로 대뜸 퀴즈 준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는요, 이곳에 다니지 않는 9살에서 18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이것 박 청소년 건강검진은요, 3년에 한 번 전액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신체 발달 정도는 물론 혈액, 요 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1388 누리집에서 청소년 본인이 검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 박 청소년들도 꼭 검진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것은요, 일정한 목적, 교육 과정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인데요. 개인적인 사정과 생각으로 이곳 밖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학교, 2번 성당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정답은 학교일까요? 성당일까요? 여러분들의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량현량아의 노래입니다. 이곳을 안 갔어.

0: Mamma mia, ne ha.
1: 냥연냥아, 이곳을 안 갔어 듣고 왔습니다. 노래 속에 가사를 들어보시면 오늘의 정답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여길 안 갔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정답인 이곳. 청소년기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국민 이것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초등 이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 이것에 들어가면 이것 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부터 배우잖아요. 말할 뻔했다. 여기를 안 가고 싶은 거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나는 학창시절에 눈을 뜨면 여기를 빨리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을 다녔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1학년? 국민 이것, 초등 이것, 1학년 진짜 극초반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환경, 내가 이제 뭐 언니, 오빠, 누나, 엉아가 됐다는 그런 생각에 설레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학년이 되고 나면 오늘은 여기를 안 가면 좋겠다. 오늘은 왜 빨간 날이 아닐까? 방학은 언제 오는 걸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방학이 오면은 막 너무너무 신나고 개학이 얼마 안 남으면은 개학이 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곳을 다니던 시기만큼 좋은 시절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막상 학생일 때는 이곳에 가는 학생일 때는 어른들이 아유 좋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그쵸? 좋긴 뭐가 좋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으면은 뭐 하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참 그 시절이 좋았다. 희로애락도 다 담겨있고 여기 가면은 즐거운 일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곳 생활, 이곳에서의 추억들 있으시면 정답이랑 함께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학교, 2번 성당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오늘의 정답인 이곳이 끝나면 우리가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졸업식이랑 입학식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추억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얘기하면은 한 시간 동안 이 얘기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힌트송 듣고 학교인지 성당인지 정답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힌트송 듣는 동안 문자번호 샵 0931번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은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국민 이것 동창회 가던 날 듣고 올게요.

0: 아직 살아있지 너무 깨고.
1: 여행 스케치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셨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하셨나요? 혹은 국민학교로 입학했다가 졸업은 초등학교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학교였는데요. 경북 영천시에서 이곳 오늘의 정답인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살에서 18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1388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청소년은 영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으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8174님께서 1번 학교입니다. 중딩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방학이 되니 학교에 고마움을 다시금 느낍니다.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8174님. 아, 저도 초등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명상련이라고 해야 될지 동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중딩 아들 둘이면은 식사 메뉴 진짜 고민이실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방금 밥 줬는데 왜 뭐 없냐고 물어보지? 이런 이야기 할 것 같고요. 1273님 학교입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5293님도 학교 하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 1166님도 1번 학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547님이 아, 우리 엄마들 고민 다 비슷하네요. 설디 정답은 1번 학교. 설디 오랜만에 들립니다. 고등딸이 학교에 안 가요. 이거 약간 왜 그 공포영화 멘트처럼 들리지? 고등딸이 학교에 안 가요. 방학이거든요. 요즘 식사 시간마다 고민이 많아요. 아, 저도 그래요. 딸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 음식이 많거든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야 하나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는 그 급식, 학교에서 급식할 때 알레르기표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알아서 좀 조심해서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급식, 그 한 달치 급식, 뭐라 그랬지? 급식 메뉴가 종이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알레르기 번호마다, 번호로 그 메뉴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547님이 이제 집에서 그거 다 체크해서 이제 메뉴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실까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방학인 거니까 일주일이 7일이면은 7일이잖아요. 21끼, 21끼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메뉴를 맨날 똑같은 걸 줄 수도 없고, 하는 나도 지겹고 먹는 딸도 지겨울 텐데 오늘은 또 뭐래 먹이나, 이 생각이 정말 저도 많이 듭니다. 아, 엄마들 고민 다 비슷하다. 중딩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우리 8174님, 그리고 1547님, 그리고 저까지. 방학 화이팅입니다. 방학 화이팅! 그리고 8174님은 학교입니다 하고 아까 보내주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러가 설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 다녔을 때 반 친구들인 건가요? 8174님? 언제적?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대학교도 학교니까, 그쵸? 다 학교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친구들 만나러 가시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아유, 잘 살았나? 그동안 쌓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설레네요. 2351님이 정답은 1번 학교입니다. 저의 추억은 4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 수업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놀이터에 혼자 놀다가 같은 반이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비 맞으며 맨발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중3인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잉! 2351님! 지금 15살, 아니 16살 중3인 거예요.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너무 귀엽다. 2351님.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그날 약간 서먹한 친구인데 같이 만나서 비 맞고 막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또 추억이 쌓였을까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친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유, 어른 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눈만 봐도 마음 알 것 같은 친구인데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2351님,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맨날 볼 수 있을 때 자주 보고 서로 우리 잘 지내자,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해, 이런 이야기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우정이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학교였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생태동물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여러분도 자신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꿀팁과 노하우 대방출하고 가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워터파크 물놀이장 꿀팁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이럴 때는 그냥 물에 시원하게 풍덩하고 싶잖아요. 방학을 맞아서 뭐 워터파크 가시는 분들도 많고 호텔 수영장, 리조트 수영장, 그리고 도심의 물놀이장도 많이들 갈 텐데요. 물놀이장이나 워터파크 수영장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꿀팁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설 워터파크에서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까지 잘 이용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물놀이장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지, 무엇을 들고 가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 물놀이 좀 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고요. 오늘 이 꿀팁을 저희가 또 받아봤거든요. 온라인에서 워터파크 상품, 호텔과 리조트의 수영장 상품을 판매하는 분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깨알 꿀팁을 저희가 좀 받아왔습니다. 워터파크 이용할 때 도움이 되는 꿀팁 들어볼게요.
1: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가격이죠. 근데 그 명시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 혜택이 진짜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워터파크 입장권만 포함인지 아니면 뭐 조식, 카바나 뭐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할인권, 사우나 이용권, 뭐 레이트 체크아웃 같은 혜택이 진짜 많이 여러 가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할인권이 포함이 잘 돼 있는가, 어디까지가 나한테 포함이 돼 있는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갈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구명조끼 무료라던가 유아 무료 기준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가격, 그냥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너무 저렴하다 하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된 가격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아이랑 같이 이용할 때는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구명조끼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런 거 되어 있는지, 음식 할인권은 있는지, 사우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혹은 나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렴한 게 좋은데 그냥 다 포함 안 되어 있고 제일 저렴한 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요, 워터파크 갈 때 이렇게 이용하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 아, 일단은 오픈런이죠. 무조건 오픈런입니다. 일단 달려가셔야 되고요. 먼저 줄 서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먼저 타고 시작을 해야죠. 이거는 뭐 인터넷에도 되게 많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제일 인기 많은 슬라이드부터 들어가서 싹 다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더 밀려들거든요. 오픈런인 거 알면서도 늦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유수풀 타고 파도풀 타고 우리가 다 같이 타는 거 그때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제일 많을 때, 태양표 제일 뜨거울 때 그때 식사하셔야죠. 예, 호텔 수영장도 뭐 제일 오전이나 저녁 시간이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 찍어 놓으시고 사람 없을 때 막 AI로 막 힘들게 지우지 마시고 그때 사진 찍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최근에 수영 다니면서 제일 후회했던 거, 무조건 워터프루프 선크림. 아, 선크림 그냥 발라가지고는 그냥 새까매져요. 예, 뭐 1시간, 2시간마다 발라도 새까매지고, 뭔지 아시죠? 물에 녹아가지고 다 흘러내리고. 워터프루프 선크림 반드시 스포츠용으로 구매 꼭 해서 가시고요. 방수백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거, 그리고 뭐 지퍼백을 여러 가지 좀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지퍼백을 여러 가지를 챙기면 젖은 수영복, 수모, 수건 같은 거물 뚝뚝 흘리면서 안 가져와도 되니까요. 그런 것도 꿀팁일 수 있고요. 워터프루프 스포츠용 선크림. 이게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도 왜 나는 항상 빨개지고 화상 입고 타지 하는 분들은 이게 워터프루프가 맞는가, 스포츠용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꿀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갈 워터파크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어떤 놀이기구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나는 뭐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동선을 짤 건지, 우리 가서 1초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계획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꿀팁이네요.
1: 쇼호스트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방송 라이브 이런 쪽에서 정말 혜택을 싸게 해서 많이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있으시면 관련해서 홈쇼핑이나 뭐 라이브 커머스나 관련한 어떤 그런 라이브 방송 티켓 할인 정보들 미리 알아두시면 뭐 평소에 카드 할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경우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호텔 수영장 같은 경우도 체크인하기 전에 수영장을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알아볼수록 더 재밌게, 더 소위 뽕을 뽑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할인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기고, 우리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리 체크인 해서 이용 가능한 건지, 체크인 시간 이후에만 가능한 건지, 하루에 한 번만 쓸수 있는 건데, 그 다음날도 쓸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워터파크, 물놀이장, 리조트 호텔, 수영장 이용 꿀팁 있으신가요? 노래 한곡 듣는 동안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유가 부르는 어프 듣고 올게요.

아이유 어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물놀이장 워터파크 이용 꿀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꿀팁들 좀 살펴볼까요? 먼저 1273님. 튜브와 구명조끼는 미리 가져가는 거 필수입니다. 대여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씨 없는 과일, 얼음물도 필수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일단 튜브랑 구명조끼는 깜빡하고 안 가져가면은 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너무 비싸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터파크도 그렇고 호텔 수영장이나 물놀이장마다 반입이 가능한 튜브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안 됩니다 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가져가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씨 없는 과일이랑 얼음물도 필수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물은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씨 없는 과일이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요. 워터파크에 또 반입되는 음식 규정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씨 없는 과일을 가져가면은 뭐가 좋냐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요 씨 없는 과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아닐까요? 요런 것도 너무너무 꿀팁입니다. 2637님께서는 저는 무조건 오픈런입니다. 물놀이장 요즘 물놀이터도 많은데요. 오픈런 안 하면은 못 놀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아이 있는 집은 사실 물놀이터 많이 많이 가게 되는데 물놀이터도 그렇고 진짜 워터파크도 그렇고 무조건 오픈런이 정답이에요.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물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요.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나 물놀이터 같은 데 가면 오픈런을 하시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늘자리부터 좀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늘자리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 아이들은 물놀이는 어떻게든 우리가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러 간 거니까. 근데 막 일단 먼저 놀자 하고 나중에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그늘막 설치 가능한 자리는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그늘막이 설치된 자리 밑에 돗자리를 이제 깔아볼까 하는 데는 이미 선점돼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놀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놀이터 같은 경우도 뭐 50분 가동, 10분 휴식, 어떤 데는 40분 가동, 20분 정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땡볕에 서서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일단 오픈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은 그늘막 밑에 자리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제가 드리는 꿀팁인데요.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물놀이장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운영하는 물놀이장들이 있잖아요. 야외 물놀이장도 있고 뭐 실내 물놀이장도 있을 텐데 온라인 예약이랑 현장 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성수기 주말에는 사전 예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미리 예약해서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왔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 더운데 짐을 들고 뭐 이렇게 아이와 함께 달래가면서 줄을 서야 되는 거겠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구시에서도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안내를 드려볼까요? 올해도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인산 이내입니다. 대구시에서 수질관리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 만큼 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몽골 텐트형의 탈의실로 운영됐는데 올해는요 에어컨과 개인 칸막이를 갖춘 컨테이너형 탈의실로 전면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두류 수영장 내에 설치된 두류 워터파크도 8월 23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은 2,100명, 현장 접수 100명으로 해서 하루 2,20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예매 시 선택한 입장 시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는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외에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물놀이터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꼭 구매를 하지 않아도 유료로 이용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또그 절약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3087님이 하나 더 꿀팁을 보내주셨는데 요거까지만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방수팩은 무조건 두개 챙기세요. 하나는 휴대폰 넣고 하나는 차키 카드 현금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네. 왜냐면 차키나 카드 현금 같은 거는 자주 꺼낼 일은 없고 휴대전화는 사실 좀 자주 꺼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방수팩에서 터치가 잘안 되는 경우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넣으시면 아마 사진 찍을 때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차키, 휴대폰, 카드 뭐 이런 거랑 휴대전화를 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방수팩에 넣어놓으면 터치가 잘안될 수도 있고 이게 막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사진 찍는데 이렇게 현금이 툭 하고 걸려서 이거를 또 가지런히 다 빼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방수팩 안에 젖은 손 넣어서 물 생기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요것도 꿀팁입니다. 방수팩은 두 개로 가져가셔서 하나는 휴대폰 전용으로 쓰시고 하나는 나머지 소지품, 카드 현금, 차키 같은 거 그런 거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꿀팁 한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꿀팁이 있다면 저희가 또 찾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꿀팁, 이런 꿀팁 궁금해요 하는 것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꿀팁은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의 비타민 5시.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한참 줄을 서 있었는데요. 제 앞에 계산하기 위해 서 있던 한 할머니께서 그 앞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쇼핑마트 카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유, 엄마하고 쇼핑한 거요?
1: 네.
0: 아유, 카트에 앉아있네. 카트는 사는 물건을 담아서 계산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엄마가 우리 꼬마 아기 씨를 사고 싶으셨나 보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어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꼬마 아가씨는 그러니까 얼마요? 빵은 4,500원이고 바나나는 여기 3,500원 적혀있는디. 우리 꼬마 아가씨는 어디 보자. 아이고,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겠구먼. 아주 소중한 존재로구먼. 이거는 계산이 안 되겠어. 할머니의 그 말씀에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었는데요. 아이의 엄마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야말로 진짜 값진 존재일 겁니다. 바로 당신처럼요.

마트 그 카트에 아기들 타고 있으면은 진짜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발이, 그 다리가 진짜 짤뚱하니야. 짤뚱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도 저걸로 발에서 이렇게 신발이 신겨지나? 이런 쬐끄만 신발 신고 그렇게 이렇게 마트에 타고 엄마 아빠 얼굴 번갈아 가면서 저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하는 그런 애기들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데 할머님께서 아이가 얼마나 귀여웠으면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마트 가면 다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이 붙어져 있는데 그 카트에 타고 있는 아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오늘 비타민 말을 전해드리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 드라마 대사였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그건 돈이 모자란 거야.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없어. 막 이런 대사였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약간 범죄 드라마? 느와르 영화? 이런 데 대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사가 참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값진 존재들이 있는데 말이죠.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한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0: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대한축구협회의 난맥상, 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월드컵 참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8년 전 선동열 청문회가 떠오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전 당시 촬영된 영상을 국회에서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이 0-1로 뒤지던 후반전 물 보충 휴식 때 이강인이 벤치 쪽을 향해 특정 선수의 투입을 요청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흥민 출전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진규 코치에게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손흥민은 이미 경기에 뛰고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축구 팬들이 틀렸다는 거냐, 근데 왜 졌느냐,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졌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월드컵에서 32강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것에 대해 정부 반성은 없느냐고 말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핵심 증인에 대한 질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연봉에 대해 38억 원은 절대 아니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지만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홍 감독은 집 앞에서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를 만나 빵집에서 면접을 한 뒤 감독에 선임된 것과 관련 집 앞에서 만난 것이 국민들께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고대 카르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용규 전 회장은 제가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은 한 명이라며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협회장 4선에 도전하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선거 공약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아직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재탕 청문회, 유튜브 쇼츠만 뽑으려는 호통 청문회, 언제쯤 안 볼 수 있을까요? 7월 30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0: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11: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다본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1: 예, 지금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네요.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뿐만이 아니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사유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무소속 한동훈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재명 공소 취소가 잘 안 되니 이제 공소기각을 하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12: 필리버스터가 이제 어차피 24시간에 종결될 겁니다 아마.
11: 예.
12: 아 근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통과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어쨌든 필리버스터 통해서 야당은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를 주장하겠죠.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얘기하냐의 문제인데 필리버스터 통해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얼마나 강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저기 그것도 진영이나 그 지지 성향에 따라서 다 이제 나눠져 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 뭐 수탁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뭐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요지인데
11: 예.
12: 그렇게 하면은 검찰에게 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아주 그냥 강력한 악마 같은 게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11: 예.
12: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어차피 이제 별건 수사 이런 건 못해요. 수사 기술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폐지 쪽으로 갔고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남겨놓고 그 전에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건데 그 절차를 하는 겁니다만 글쎄요. 뭐 어차피 통과 의뢰니까 야당도 근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당도 나와서 얘기를 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예.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11: 필리버스터 그 순서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게 합의를 통해서 나온 건데 주호영 의원이 이제 1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6선 의원이고 아마 최다선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됐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뉴노멀이죠.
12: 그렇죠.
11: 이렇게 찬성하는 쪽에서도 많이 반대 논리와 찬성 논리를 골고루 듣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김승원 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죠. 그리고 이상식 의원, 87년생 박지원 의원, 서영교 법사위원장, 전용기 의원도 들어갔고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의원, 무소속 의원도 10번째. 그리고 그 뒤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11: 예.
4: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패스트트랙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필리버스터에 비해서 가장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 거예요.
11: 그렇네요.
4: 예. 그리고 좀 뭐 워낙에 지금 여야가 큰 쟁점으로 부딪혀 있고
11: 예.
4: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이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갑툭튀 예. 공소기각 사유 추가까지 되면서
11: 예.
4: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제 연관이 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더 이제 주목도가 높은 이슈가 되니까 한마디로 장이 열린 거죠. 이렇게 장이 열린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이걸 피해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끼어 들어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1: 예.
4: 여야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방어 논리도 좀 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격을 좀 물타기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11: 예.
4: 그래서 좀 이번에 여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그 두 분 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안 수사권은 부분적으로 좀 존치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좀
1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4: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11: 예.
4: 이번에 여당이 정말 거의 이건 무리수 곱빼기다. 예. 그러니까 무리수에 무리수를 좀 예. 더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무리수를 두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공소기각 사유까지 추가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국민적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
11: 예.
4: 그리고 사회적 악영향도 본인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지금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이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형사소송법 327조에 보면은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공소기각, 공소기각이라는 게 판사가 이제 재판까지 올라온 거를 보고 이거는 아예 유죄 무죄를 따질 게 아니라 기소가 잘못됐어라고 기각하는 거는 이제 공소기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 사유가 없어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법을 위반했을 때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했을 때 이때 이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넣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재판들 이거를 다 공소 기각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법으로 법조항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창 교수님은 어떤 시각이 좀 더 동의하십니까?
12: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지금 모든 지금 민주당의 주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이 법률 관련 이 법리 관련 주장들은 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법리적인 측면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의 판례 나와 있는 걸 보다 이제 법에 형사소송법에 명문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11: 예.
12: 공소기각은 지금 원래 있는 거니까 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련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좀 지나갔습니다만 그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11: 예.
12: 재판소원제 이른바 이제 사심이라고 얘기되는
11: 헌법재판소로 이제
12: 재판 결과를 이제
11: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12: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11: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2: 그거에다 이제 헌법소원제 그렇죠. 그다음에 법의 곡제 그랬죠. 재판소원제 그렇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도 좀 일단 지나갔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 대통령을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위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때 이쪽 물론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순전히 사법개혁 측면에서 볼 때 일리도 또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 채택한 나라도 있으니까 지금 공소기각도 마찬가지예요. 공소기각 자체는 완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재량권이라든지 또 하나 경우가 이번에 있는 게
11: 중대한 위법수사
12: 위법수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법수사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소추 재량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이 공소기각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공소기각이라는 게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유무죄 다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공소 절차가 무법이고 불법일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이 자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형사정보에 넣었으니까 이제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소위원 재판부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게 민주당의 지금 논리잖아요 지금.
11: 예.
12: 근데 국민들 생각에는 아까 사법개혁 논리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지나갔던 그 조작해서 특검법 논란도 그랬고 지방선거 때 대체로 지방선거 때 그렇게 압승하지 못했던 이유를 조작해서 특검법을 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 발의한 거 아니냐는 그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11: 예.
12: 게다가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반헌법적인 얘기를 했어요.
11: 예.
12: 그런 사람이 이게 하나의 일련의 이 시리즈 같은 게 이게 연상이 된다고요.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하나는 다 일리가 있고 따질만 해요.
11: 예.
12: 다 뭐 찬반이 있는 거. 그런데 저분이 쭉 이제 논리를 이게 연장시키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과도하게 이거 과잉 충성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따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이거는 부담될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고 공소기각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공소기각도 지금 이걸 밀어붙이면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압도적 다수니까. 근데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죠. 순응 제주 역능 복주.
11: 예.
12: 군주 민수. 이 군주와 이 백성은 물과 이 배와 같아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업기도 한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정관종이 위증했다는 얘긴데.
11: 예.
12: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그 다 알면서도 지금도 회자된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민주주의가 됐건 과거에 절대 군주 정치가 됐건 왕조 정치가 됐건 중요한 민심이에요, 민이.
11: 어쨌든 민주당이 좀 무리하고 있.
12: 전 전반적으로 무리하고 있다 봐요.
11: 그렇군요.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저 전체적으로 세 명이 다 목이 안 좋아요.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도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만 보려고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 이런 절차 문제도 좀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4: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구심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 쪽에서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폐지 쪽으로 뭐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뭐 정부 입장도 그렇게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최근에 이게 속도 입법 속도까지 엄청나게 빨라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당대회 끝내고 하지 않을까. 새 지도부 체제하에서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더 오히려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이거 결국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던진 카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래요.
11: 예.
4: 그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일종의 당근을 던져준 거 아닌가.
11: 예.
4: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하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검찰청 없어지면 공소청이 만들어지는데
11: 예.
4: 공소청의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보안수사권 폐지했죠.
11: 예.
4: 그럼 경찰에 수사해온 거 받아가지고 뭐 보안수사 요구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기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 부실수사한 결과여서 재판부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건 뭐 공소 이건 사유도 안 돼. 라고 해서 기각을 하면 공소청은 그냥 자기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예. 경찰이 수사를 부실한 결과인데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다 이렇게 손발이 다 잘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설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12: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우리 이종원 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제일 아마 이 장독 체제 비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주당이 전 참 걱정스러워요. 정말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존재하잖아요. 지금 예. 퇴임 후에 재판이 열릴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재창출돼야 돼요. 민주당의 정권 다시 말하면 진보 진영이 다시 권력을 잡음으로써 그리고 그때까지 권력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퇴임 때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논리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려면 중도층의 그 민심에 자꾸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뭐 너무 빠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보정이 다시 재집권해요. 그럼 재판도 열리겠죠.
11: 예.
12: 그런 말이죠.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법률가들은 뭐 무식한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그 진보정이 이제 10년째 집권한단 말이죠. 2년 차 이번에 지난번에 한 번 이제 5년밖에 못했잖아요.
11: 예.
12: 근데 다시 집권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물론 뭐 그것도 100%다 국민이 그러진 않겠죠. 완전 지지율 60% 이상 퇴임했다 이거 70%까지.
11: 예.
12: 그럼 재판부가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절대로. 그게 저는 원천적 해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자꾸 물론 공소기관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중도층 저도 그렇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다고요.
11: 예.
12: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개혁정책 성공을 바라요. 그리고 1년 동안 잘해왔어요. 대단히 시원석해왔고 어떤 국정 국무회의나 이런 것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비판 사람이 있지만 저는 전혀 그건 비판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다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지지를 받고 그랬는데 요새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요.
11: 예.
12: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방선거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오히려 이걸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아직 강경파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김민석 총리 전 총리 또 출마했으니까 예. 말도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강경파 이 득세하고 이렇게 된 말이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11: 그렇군요.
12: 전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11: 굉장히 큰 그림을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각들이라고 보면
12: 저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11: 예, 이거 뭐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반드시 후임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송금, 노무현 정부 때 바로 특검해 가지고 뭐 그 당시 관계자들 다 감옥까지 안 왔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만약에 진짜로 공소 기각이나 뭐 공소 취소든 뭐 사법 리스크를 하려는 거는 후임 재창출되는 정권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럴 것이다라는 시각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연임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12: 있어요. 제가 하나 그거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11: 예, 예.
12: 김대중 대통령은 저기 지지율이 낮았어요. 제가 전제한 게 있잖아요. 퇴임 때까지 지지율이 높은 걸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11: 예.
12: 그 대통령 손 못 댑니다 절대. 이 자꾸 우리는 저는 제가 이 정책을 가리키고 정치를 쭉 봐왔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평론가들도 그렇고 이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디모크라시 영어만 알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뭘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뭔지 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건 뭔지 모른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순영제주 영능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절대 그런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지지율이 낮았어요. 퇴임 때. 그걸 예.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기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손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1: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하지만은 뭐 헌법적으로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해서 일파만파 지금 사흘째 나흘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모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 번 나왔을 테고 그러면은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큰 틀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유시민의 썩은 내롱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종호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시는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공소기각 갑자기 들어간 거라든지 뭐 이게 지금
4: 공소기각 들어간 거는 좀 속담 말로 냄새가 좀 나요.
11: 아 그래요?
4: 예 개인적으로 일단 뭐 제가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근데 개헌

0: 그 조성식 의장의 개헌 그 관련 발언은 좀 다른 맥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청탁을 받아서 대통령을 연임시키기 위해서 총대를 맸다?
1: 예.
0: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조성식 의장. 예.
1: 아니, 뭐
0: 그야말로 조성식 의장이 야심이 만만해서
1: 예.
0: 자기도 나중에 연임 대통령 한번 도전해보려고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임 어쨌든 가능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차기에 뭐 도전해서 뭐 대통령 되고 이런 거를 꿈꿀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야심만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1: 예.
0: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의장들이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 개헌을 반드시 화두로 던집니다.
1: 뭐 대부분의 국회의장이 네. 그랬죠.
0: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동안 87년 헌정체제를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자기 손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게 역대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역사적 과업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1: 예.
0: 저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연임 얘기가 이제 나왔느냐 이제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 동안에 두 차례 개헌 얘기가 나왔잖아요.
1: 예.
0: 지방선거 전에 한번 나왔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나왔고 지방선거 전에 나왔을 때는 뭐 권력구조 개편 말고 다른 의제들 뭐 그야말로 연성 의제들을 가지고 뭐 하면 개헌이 쉽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개헌론이 한번 이제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우원식 전 의장이 굉장히 총대를 메고 열심히
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그렇죠. 이런 것들. 예.
0: 오히려 이제 권력 구조 개편 얘기가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여야간 합의가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일단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선관위를 어떻게 할 거냐.
1: 예.
0: 예.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개편을 하려면 개헌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그 두 가지 개헌안에서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쏙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적 관심도가 제일 높고 국가적으로도 87년 헌정체제 개편하는 개헌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권력구조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다시 한번 세 번째 개헌론 얘기가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나온다면
1: 예.
0: 그거는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번 기회를 지금 2028년 총선으로 보거든요.
1: 예.
0: 그렇게 전제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서 권력구조 개편 얘기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좀 꺼냈을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1: 자, 조정식 국회의장 음성 한 번만 듣고 다시 좀 얘기를 해보죠.
2: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1: 뭐 원론적인 얘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지금 수습을 하고 있고 청와대나 뭐 청와대에서도 강우식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나와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가능하지 않은데 저 이종훈 평론가 조금 생각이 달라요.
1: 아 다르세요? 네. 예.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생각 다른 거.
3: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저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1: 예.
3: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은데 권력 구조 개편이 지금 개헌의 핵심이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1: 예.
3: 그 지금 우리가 87 체제가 계속 5년 단임제로 이어져 왔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한국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이 자체가.
1: YS, DJ, 노태우가 서로 못 믿어서 나온 결과물이죠.
3: 예. 이게 무슨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애매해요. 이렇게 대통령제에서 뭐 장관이 국회의원 이렇게 겸임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불행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권력구조를 좀 바꿔보자. 그게 이제 대체로 국민들의 생각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 5년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김민석 전 총리가 5년은 짧다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뭐 어떤 의도인지 제가 뭐 의도를 알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했는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니까.
1: 예.
3: 그런데 이거 하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른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 예.
3: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조정식 이 국회의장의 얘기는 그거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그 얘기가 나왔으면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럼 현직 대통령이 연임 여부였다고요.
1: 예.
3: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권력구조 개편 문제하고. 현직 만약 권력구조 개편을 그건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권력구조가 개편돼서 만약에 연임제가 통과되면 근데 현재 128조 2항에는 그 연임제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헌법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구조가 변경된 거예요. 개헌에 의해서 헌법 개정에 의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128조 2항이잖아요.
1: 예.
3: 그거를 얘기하면서 절대로 현직 대통령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권력구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의 이 연임 여부도 주권자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경솔한 정도가 아니고 마실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 상의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상의했을 리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3: 저 그렇게 봐요. 100%. 대통령이 그래 국회의장한테 아무리 자신의 측근이 어떤 명색 국회의장인데
1: 예.
3: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조정식 의장이 과도했던 겁니다.
1: 이거 다만 이거는 이제 기자가 먼저 이거를 딱 질문을 했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그거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다.
3: 답변하는 과정이 이건 예, 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제 답변한 과정이냐 무슨 맨 처음에 모두 발언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일파만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돌아와서 월요일 날 아니면 뭐 다음 주 초에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여쭤볼게요. 이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이게 최장 330일까지 이제 국회에 예, 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국회의 전체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은 무조건 여야 공전이 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한 뒤 아니 부의한 뒤 상정하기까지 60일 이게 현행법인데 이거 너무 길다. 330일 너무 길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90일로 330일에서 90일로 상임위에서 60일 법사위에서 30일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거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1: 그래요?
3: 아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빠른 거 아니에요? 패스트가 저는 FAST 빠르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1: 예.
3: 이게 무슨 패스트입니까? 330일 1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한심한 거예요. 그걸 저기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패스트트랙을 이름 붙여왔잖아요.
1: 예.
3: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단지 패스트트랙 올려놨기 때문에 싸우리는 없다. 물리적으로. 그거 하나 해놨던 건데 저는 90일 이거 잘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이 반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자신들이 어차피 의석이 적으니까
1: 예.
3: 빨리 이제 자신들이 그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찬성해야죠.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오잖아요.
1: 너무 근데 짧은 거 아니냐? 90 좀 줄이는 건 알겠는데 9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뭐 이런
3: 주장을 하시는 그게 짧습니까? 속 달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데 하루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1: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4: 전 딱 반대입니다.
1: 아 반대예요?
4: 이건
1: 아,
4: 완전히 예. 이건 완전히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4: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원들처럼 밤새워서 뭐 자료 보고. 그 지역구에도 안 내려가고 자기 의원실에서 그 야전 침대 놓고 뭐 공부하고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90일 충분.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까? 공부 그렇게 안 하잖아요.
1: 예.
4: 예. 90일 동안 처리한다 그러면 아마 그 법안 그 전문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 예.
4: 날림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300일 그렇죠. 굉장히 길죠. 그런데 330일. 왜 예. 예, 330일이 긴데 왜 패스트트랙 이름이 붙였을까? 그 패스트트랙조차 못 올라가는 법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1: 그렇죠.
4: 예, 그동안 이제 우리 입법 실적에 대해서 보면 이제 매 국회 끝날 때마다 뭐 몇만 개 법안이 올라왔는데 통과된 게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1: 예.
4: 통과율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법안들은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법안조차도 이제 시간이 이제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기원들이.
1: 예.
4: 법안 심사만 해도 사실은 거의 365일이 바쁠 정도인데 별로 그렇게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1: 예.
4: 그런 상태에서는 330일도 패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 하나가 잘못 통과되면 그 후유증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1: 예.
4: 충분한 논의를 또 이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뭐 국회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정치 투쟁이고.
1: 예.
4: 그죠?
0: 그리고 뭐 법안 가지고도 그걸 또 정쟁화해서 또 뭐 한참 시간 보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앉아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거는 결국 뭐 정부 쪽에서 예를 들어 법안 제출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씩 통과시키는 또는 여당 지도부에서 아 이렇게 당론으로 합시다 하면 오케이 하면 그냥 후루룩 야당이 뭐라 하든 간에 지금 뭐 어찌됐건 지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니까 그거 믿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 얘기인데 예. 이랬을 경우에는 얻는 것보다 국민적으로 볼 때 잃는 게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전반의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선관위 국정조사가 좀 뭐 별로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270만 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같이 재검표를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봤어요. 웬일인가 이 여야가 합의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선관위 이 사태는 뭐 워낙 위중한 거니까 예. 여야가 이 그 부분을 반대할 수가 없죠. 명분이 없어요. 뭐 재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거기 봉인되어 있는 그거 재검표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저렇게 원하고 있고. 전 예. 필요하다고 봐요. 뭐 그런 그 재검표가 최근에 몇 개 기초단체에서 결국은 뭐 당락이 안 바뀌었잖아요.
1: 예.
3: 44표가 38표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별로 안 바뀌었거든요.
1: 통영시장.
3: 통영시장, 충주시장도 그랬고.
1: 예. 예.
3: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재검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거고.
1: 예.
3: 그럼 싸울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선관위 특검을 하는데 이 특검도 이 지금 오늘 그 축구협회 총문회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듯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멘트에서 하신 것처럼
1: 예.
3: 이 선관위 특검도 제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관위 특검 이거야말로 지금 장동 대표가 계속 재선거 부정선거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가장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 이 지금 주제가 선관위 특검이에요. 이거 당장 뭐 선관위 선거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 예.
3: 어느 특검보다도 이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선관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하다못해 개헌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1: 예.
3: 그렇다면 여야가 이번에 정말 정쟁하지 말고 선관위 어떻게 개혁할 거냐를 얘기해야 된다. 아마 야당 위주로 해서 또 다른 트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예. 270만 표가 아니라 247만 표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예. 표고 다음 달에 지금 재검표 18일이네요. 송파구 잠실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28일에 전체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뭐 한다 이런 내용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30일간 연장하기로 했고 이종훈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 국정조사를 단디 했으면
1: 예.
0: 사실은 특검까지 안 가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특검을 얘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별로 열의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서 이제 정쟁화 시키기 더 바빴던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조사가 완전히 형해화되면서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인,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식의 실제로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현장 뭐 실사? 그것도 뭐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현장 실사에서 그럼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도 제대로 못 내고
1: 예.
0: 이런 상황으로 이제 시가만 허비를 좀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한 게 이제 수용이 되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개표 결과 통계 수치 조작.
1: 예.
0: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여당도 이건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1: 개표 결과가 아니라 투표율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개표 결과. 개표 결과 저 통계 수치 조작했잖아요.
1: 예, 예.
0: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게 드러난 상황에서 뭐 특검법 계속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그 국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규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런데 뭐 국정조사 특위보다는 그래도 성과를 그나마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재검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지금 뭐 거기 체육단체들이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올림픽 공원 집회도 빨리 이제 해산을 시키고 이제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결국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좀 질질 끓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 예. 예.
0: 그래서 이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정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뭐 특검 추천이 원래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3명씩 추천해서 이 중에 2명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0: 추천해서 대통령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최종적으로 특검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하면 나을 수 있어요. 예, 항상 느끼는 건데. 아니, 예.
1: 이게 별거 아닌 거 이게 싸워요 항상. 뭐 제3자가 하도 뭐가 문제. 어차피 특검 결과 별거 없을 텐데. 예.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또 합수원이 또 수사를 예.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많은 게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MBS 전국지표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게 2주 간격으로 조사하는데 53%로 자체 이 조사에서는 최저치예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조사거든요. 주요한 조사 중에서는 제일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도 잘 나오는 편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갤럽 조사는 51%였고 지금 이제 53%. 지금 이 추세면은 조만간 앞자리를 4를 찍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MBS가 예. 비교적 이 민주당 정권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이런 조사인데 지금 27일부터 29일까지니까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날짜가. 아, 우리 여러 가지 요인이 많죠 지금. 그리고 예. 이게 이 지지율도 보면 그렇고 대체로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꾸 각인이 되는 게 있어요. 이슈는 계속 바뀌죠. 정치권 이슈는 계속 바뀌고 또 이슈가 이슈를 덮고 국면은 전환되고 이러는데 계속 인식이 쌓여간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 남짓 됐는데.
2: 그러게요.
1: 그때 조작해서 특검 그거 어쨌든 기억에서 안 지워져 있을 거고 또 요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와요. 또 이제 통과되기를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특히 이거 보니까 20대가 제일 낮아요.
2: 예.
1: 20대 지지율이 대단히 낮고 30대가 40몇 퍼센트가 이렇게 제가 봤어요.
2: 예.
1: 거의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이 여전히 낮아요. 이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어쨌든 2030으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다. 이런 거 하나의 추세로 좀 확인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이게 크게 올라가고 크게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2: 예.
1: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집권 초기처럼 이렇게 아주 쾌도 안 마시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뭔가 제가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먹구름이 이렇게 끼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날씨가 우울한 그때 비가 오는 건 아닌데
2: 예.
1: 날씨 우울하면 조금 흐리는 게 좀 잦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제가 정말로 민주당
0: 전체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다
1: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예. 이 자체는 뭐 크게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50% 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MBS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낮은 거라 하더라도 지지율은 괜찮은데 그런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고 그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군요. 그 뭐 디테일들을 저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본 거를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네요. 부정평가가 56%, 긍정평가가 33%. 원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느 역대 정권이든 잘한다고 나오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올 초에는 사실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 잘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가지고
1: 처음에 좀 부동산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잖아요.
0: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게다가 이제 주식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5,000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 5,000대 중반대인데 막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에요. 지금 상파울로에서 지금 같이 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적인 투자 때문에 그런 거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 일단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3: 예.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금융당국에서는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속 페달 밟은 거잖아요.
4: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단기 매매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진실 규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0: 예,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였는데 앞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뒤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ETF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극대화시켰고 이거 도입 과정이 김용법 정책실장 주도로 5개월 만에 이뤄진 게 이게 졸속이었고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2: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맞는 얘기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좀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에.
0: 예.
2: 예, 이제 그게 조금 과도하게 좀 그런 판단이 좀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단일 종목 ETF 뭐 다른 나라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어느 때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좀 고민을 좀 더 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좀 더 마련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서둘러 도입한 데는 분명히 좀 지방선거를 좀 의식했던 그런 부분이 예. 있다. 또 이 김용 정책실장은 또 국민 배당금 뭐 언급해가지고 그 시점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0: 예.
2: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뭔가 뭐 정부 여당에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를 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이 발언하는 그 타이밍 이런 걸 보게 되면
0: 예.
2: 좀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0: 경질해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2: 해명을 해야 될 해명해야 되겠죠 물론 해명하는 것도 조금 눈치 없이 해요.
0: 아.
2: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0: 예.
2: 단일 종목 ETF는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거고 뭐 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0: 이것 때문만에 떨어진 건 아니다 그 얘기를
2: 그렇죠.
0: 하는 거잖아요.
2: 이제 그 그런데 그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눈치 없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지금 해외에서도 단일 종목 ETF를 갑자기 도입하는 거로 해가지고 한국의 이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해외에서도 지적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네. 판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냥 어찌됐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경질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2: 경질 본인이 알아서 자진 사퇴하시는 게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0: 어쨌든 교체해야 된다.
2: 네.
0: 이쯤에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이거 김용범 실장의 말이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이 커요. 그건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0: 아, 그래요?
1: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정책실장이면 정치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정책실장이지만
0: 예.
1: 정치와 정책은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대통령 보좌한 사람이 정치인이지 뭐 행정가이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0: 예.
1: 지금 얼마 주가가 떨어져 지금 9천까지 갔다 지금 오늘 보니까 5천 얼마인가? 뭐 그렇게 제가 언뜻 봤는데
0: 예, 예.
1: 어제 300 떨어지고 그저께 700 떨어졌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분 게 어쨌든 레버리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그게 정치고 정책입니다. 근데 이건 이것 때문이 아니다. 니들 다 니들의 책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분노의 이 게이지가 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조정식 의장도 그렇고 정무 감각들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분들이 도대체.
0: 교체해야 됩니까?
1: 전 교체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잘못 완전히 잘못해서 이게 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0: 예.
1: 단지 여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사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때 이제 ETF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데도 환율이 막 1,550원까지 막 치솟으니까 이거를 만들면은 해외 투자를 안 하고 우리나라 국내 개미들이 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외화 유출을 달러 유출을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여간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했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일에 이제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PK 이제 결과가 나와요. 지금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뭐 굳이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든 데서 다 지금 그래서 정청래 캠프에서는 우리가 1등한다 지금 이번 충청권하고 부울경까지 우리가 다 1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김민석 캠프나 뭐 다른 데 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뭐 전체 최종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번에 충청권과 부울경 어떻게 나올지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누가 1등할 것 같습니까?
2: 글쎄요. 저는 그래도 뭐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0: 예.
2: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 뉴 유시민, 뉴 정청래 예, 또 그분들의 또 기세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0: 예.
2: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천지하고 연관돼 있는 것까지는 전 그 연관성 부분까지는 모르겠.

0: 이 좀 그거에
1: 그러니까
0: 대한 우려가
1: 임기 초반에
0: 있다.
1: 램덕 오면 사실 망하는 거죠. 그건 뭐
0: 알겠습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예언했듯이 필연적으로 실패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실패를 어떻게 보면 유발하는 현상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국면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다.
0: 최 교수님 얘기 30초밖에 안 남아서 최 교수님 30초 안에
2: 정청래 후보가 1등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0: 1등 할 것 같아요.
2: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문제 제기해놓고
0: 예.
2: 아직 근거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0: 예.
2: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0: 모레 발표 내일까지 이제 투표를 합니다.
2: 투표가 내일까지인데 정교수 이번에 1차 발표는 전 정청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추세로 저도 맨날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0: 예.
2: 지금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 선호 투표제 때문에. 근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김민석 후보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세다.
0: 예.
2: 그 말씀 좀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한번 주말 사이에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7월 30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뜨거운 폭염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는다든지 바람이 잘 안 통할 것처럼 보이는 정해진 유니폼 같은 거 착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다림질 잘 되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에겐 왠지 고수의 기운마저 느껴지는데요. 이런 의상뿐 아니라 엄마라는 옷, 가장이라는 옷, 또 내가 맡은 역할을 입은 채 이 더위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 모두가 달인이고 고수이십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30일 목요일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리쌍 BMK가 함께한 광대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아유, 이 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든 하루 애쓰면서 보내셨을지. 예, 참 오늘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속에서 지낼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우리 음접훈 가족 중에서도 감기 걸리신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 아무리 덥더라도 너무 차가운 물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아시죠? 따뜻한 물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운 날은 지금도 라운드넥에 반팔티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 입고 뭐 긴 바지 입거나 긴팔 입으면 어우 답답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이 더위에 이렇게 늘 정장 같은 거 입으시고 넥타이까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위에 자켓도 입으시잖아요. 아,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 하나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이라는 그 어떤 옷보다도 무거운 그런 역할들의 최선을 다하는 분들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여름 모두가 다 더위 때문에 힘든 여름이니까, 아, 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너무 더워,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아유, 여름에 이 정도는 더워야지, 이렇게 좀 대범하게 이 여름을 대범하게 다뤄주시면 이 녀석도 더 이상 나를 이 더위로 괴롭힐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하와 스컬이 함께한 노래 부산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음작풍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킨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생 특기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이영진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퇴근하면서 들어요. 저는 중요한 약속 있지 않으면 출퇴근 시에 슬리퍼 신고 다녀요. 작업 시에만 안전화, 약속 모임 있으면 운동화나 구두. 와,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편하시겠네요. 아유, 이 여름에 슬리퍼 신으면 너무 시원하고 좀 편하죠.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딱 그 상황에 맞는 신발로 갈아 신어주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유 참 좋네요. 영진님. 김혜영님께서 군복 입고 근무하는 군 장병들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 양복이나 유니폼 입으시는 분들만 말씀드렸는데 진짜 혜영님 말씀대로 군 장병들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예, 특히 여름하고 겨울 시즌에 우리 국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국군 장병들, 국군 형아들, 국군 아저씨들. 왠지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국군 아저씨라는 말이 더 익숙하긴 하네요. 어쨌든 진짜 이 더위에 나라를 지키느라 이웃을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군 장병들 뭐 소방관님들 뭐 경찰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님들 아 모두가 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이지영님께서 천안시립미술관과 이름이 천안이라고 뮤지엄 호두에서 전시 5가지 보고 왔어요. 미술관 가는 길에 사람이 많은 잔치국수집에 들러서 핫한 멸치국수 맛나게 먹고 나서요. 이렇게 아주 알찬 하루 사연 보내주셨네요. 공당님께서 정디 저는 어제처럼 저녁 먹고 산책 갑니다. 저녁은 뭐 드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드시나요? 네, 산책 가기 좋은 날씨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좀 더 선선해지고 있고 그죠? 해는 들어간 것 같아요. 좋은 산책 되시기 바랍니다.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요새 너무 더워요. 제가 일하는 곳은 산모기가 너무 많아요. 긴 바지를 입지 않으면 모기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 방 물렸습니다. 유유. 아이고 현미님 진짜 든든하게 입고 일하셔야겠다. 아이고 그러면 더운데 긴팔 긴바지를 입고 해야 되잖아. 모기 때문에. 아유 너무 힘드시겠네.
중간중간에 정말 수분 섭취, 수분 보충 진짜 잘 하시면서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산모기는 진짜 물려본 사람만 알죠. 어우, 쬐끄만 게 어찌나 센지 한방 물리면 정말 한 며칠 가는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도 약간 흉터처럼 빨갛게 자국이 남잖아요. 아우, 정말. 하긴 근데 걔네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걔네들이 뭐 우리가 미워서 물겠어요? 우리 괴롭히려고 물겠어?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지. 네. 자, 박진경 님께서 쭝대는 오빠, 군인은 아저씨. 아휴, 진짜 이러면 내가 민망해지지, 진경 님.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쭝대는 삼촌, 군인은 아저씨. 예. 나는 군인 부를 때 아저씨. 난 그냥 그게 편하니까. 양수정 님께서 국군 장병님들께 감

사 주셔서 마음이 뭉클. 모두 안녕하세요. 국군 아저씨가 아들이 될줄 몰랐어요. 아유, 그러면은 이 국군 장병의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려야겠네. 아, 잊을 뻔했네요. 수정님 감사합니다. 듬직한 아들 군인 아저씨로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류영진님께서, 쫑디 정말 휴가 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수험생 아들 덕에 휴가도 못 가고 휴가 못간 쫑디가 진행하는 음저풍 들으며 위안받아요.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신청해요. 네, 이렇게 류영진님께서 저를 약간 슬슬 약 올리시는 듯한 그런 사연 감사합니다. 아, 어떤 사연이라도 이렇게 글 올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 마음? 네, 전 정말 괜찮습니다. 휴가까지 거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녀오시도록 저는 스튜디오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사람 많은데 싫어해. 자, 오늘 이 밖에도 빵톡으로 출첵해주신 모든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상윤님, 공다영님, 장인혜님, 박효진님, 이미혜님, 그리고 박유찬님 등등등. 네, 어서 오세요. 자,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류영진님이 방금 신청해주신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준비했고요.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

음악 있는 찬의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 오늘은 1970년대 펑키 디스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명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클럽과 라디오를 뜨겁게 달구었던 노래들이지만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사운드 속에 담긴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진짜 명곡 중의 명곡들입니다. 자, 먼저 만나볼 곡은요. 미국의 흑인 그룹 타바레스의 1976년 히트곡 Heaven Must Be Missing an Angel입니다. 다섯 형제가 결성한 타바레스는 부드러운 하모니와 세련된 디스코 사운드로 1970년대 아주 큰 인기를 누린 그룹인데요. 이 곡은 그들의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죠. 펑키한 베이스와 화려한 스트링 그리고 감미로운 보컬 하모니가 어우러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는데 2000년에는 카메론 디아즈, 드루 베리모어, 루시 리우가 주연했던 영화 미녀 삼총사에 삽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면서 이들을 재조명하는 붐이 일기도 했었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R&B 소울 뮤직의 살아있는 전설 바로 Earth, Wind & Fire의 1979년 히트곡 Boogie Wonderland입니다. Earth, Wind & Fire는 재즈, 소울, 펑크, 또 디스코를 넘나드는 정말 독창적인 음악들로 수많은 명곡을 남긴 그룹인데요. 그들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이 곡은 강렬한 리듬과 폭발적인 브라스 사운드 그리고 절로 어깨가 움직여지는 그 펑키한 그루브가 아주 인상적인 곡이죠. 특히 국내에서도 광고 음악으로 정말 많이 사용돼서 아주 친숙한 곡입니다. 2005년 여성그룹 주얼리의 박정아씨가 등장한 CF에 삽입이 되며 다시 한번 또 주목받았었고요. 2012년에는 프랑스 영화죠. 언터처블 1%의 우정 이 영화 속에 등장하면서 전세계 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에는 언제 들어도 사람을 움직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디스코 명곡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타바레스의 Heaven Must Be Missing an Angel, Earth, Wind & Fire의 Boogie Wonderland.

아우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효중입니다. 70년대 펑키 디스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두 곡 만나봤습니다. 진짜 아휴, 요즘 나온 음악이라고 해도 정말 엄청 히트할 것 같은 그런 곡들이죠 여러분. 신나는 곡 노래 듣고 나니까 아휴, 약간 정신줄을 놓게 되네. 여러분들 사연도 좀 봐야 되는데 개혜정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음자풍 출석합니다. 최근에 어딜 가나 폭염으로 힘든 요즘 쫑디 오라버니께서도 방송국 다니시는데 어떠신가요? 요즘 폭염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힘든데 저녁마다 푸른 공원에서 산책하고 샤워하면 꿀잠 잘 수 있겠죠. 네, 요즘에 그 산책이든 그 조깅이든 러닝이든 낮 시간은 피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네, 좀 저녁 때 해 들어가고 선선한 느낌이 좀 들 때 가볍게 산책하고 뭐 가벼운 운동처럼 러닝해도 좋고 그러고 나서 샤워 쫙 하면 아우 꿀잠 당연히 꿀잠이죠. 무조건 예약입니다. 이상윤님께서 이 사진은 오늘 전북 장수 방화동 휴양림 계곡 시냇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시원한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사연에 음성 그 서비스가 되는 듯한 우리 가끔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우 계곡 사진을 아 이런 날은 진짜 계곡이 최고인데 부럽네요 상윤님. 아우 덕분에 사진 덕분에 시원함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님께서 정대 어제 두 딸들과 강원도 당일치기 다녀왔어요. 갈 때 생각보다 막혀서 4시간 걸렸네요. 태양은 뜨거운데 바닷물 속은 시원하디 못해 추웠네요. 하시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림이네요. 그림. 예? 이 사진 중에 하나는 딸이 인생샷 찍어줬네요 하시면서 하나를 또 올려주셨는데 아우 진짜 너무 그림 멋있네요. 멋있어요 사진. 인생샷. 엄마가 저기 개미만한 사이즈로 사진 속에 들어간 거 보니까 네 다른 의미는 없겠죠. 그냥 네 이 자체가 참 그림 같네요. 인생샷 맞습니다. 박효진님께서 쫑디 기쁜 소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 집 막내 비아 생일이에요.

엄마 막내딸 비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화요일 아침에 8시에 출발하자는 약속 못 지키고 8시 10분에 출발해서 집합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해서 미안했어. 사랑한다. 여름 신혼 캠프 갔다가 오늘 왔는데 더 까매졌네요. 앞에서 애교 떨고 노래하고 춤추는 막둥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또 하나는 시엄니 내일 퇴원하신대요. 내일 퇴근하고 신랑이랑 울산 갈 예정인데 SRT표가 다 매진이네요. 부디 제발 취소표가 나오길.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이네.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시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세요. 1042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범막 오빠 이별 아닌 이별 신청합니다. 요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유, 그 이범막 선배님과 저는 약간 굉장히 아주 약간이지만 진짜 그 뜻깊은 인연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제작자와 함께 오디션을 볼 기회가 맨 처음 있었는데 그 처음 오디션을 본게 바로 이범학 선배님 앞이었어요. 이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좋은 점수를 주셔서 제가 가수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신 이범학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1042님이 신청해 주신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함께 들으시죠.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1110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중디님. 제가 올해 여러모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차를 새로 뽑았는데 뽑기에 실패해서 너무 고장이 자주 나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씩 고치러 정비소에 다녀오고요. 엄마도 크게 다치셔서 몇 달 만에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거동이 조금 힘드세요. 본가에서 저희 집이 4시간이나 떨어져 있어서 자주는 못 가고 주말에는 꼭 찾아뵙고 있는데 간병하신 아빠가 고생하셔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조금 쉬려고 풀어져 있으면 이상하게도 소소한 문제가 생기는 2026년을 그래도 반 이상이나 넘겼네요. 이 또한 훅 지나가서 저도 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길 바라며 열심히 버티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낸 모두에게 아자 화이팅 전하며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신청합니다. 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1110님의 이 신청곡이 일부 끝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많이 떠는 바람에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1110님, 아유 정말 2026년 상반기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겠네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라 내 차가 속색이면 정말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죠.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예. 그렇게 뭐 자주 정비소를 다녀야 되는 거 귀찮고 좀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온 차니까 잘 고쳐서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오래도록 아무 걱정 없이 내 발이 되어주고 좋은 그런 차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뭐 아무리 그 뽑기가 잘못됐다고 해도 기술도 좋아졌고 정비소들도 많이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열심히 정비 받으셔서 완벽한 차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다는데 그래도 퇴원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간병하는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게 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어머니 곁에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평생 어머니 보살핌만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런 때는 어머니를 좀 아버지가 맡아서 돌봐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거죠. 뭐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도 훨씬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보살핌을 받는 어머니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2026년 열심히 사셨으니까 아마 진짜 숨 쉴 시간 생기는 거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일이 꼭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10님의 신청곡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오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인사를 지금 드리면 안 되죠? 일단 1부 인사만 드릴게요 여러분. 2부에 다시 볼 거니까.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하루 끝에 언박싱. 오늘 점심에 먹었던 음식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다면 영국의 사진 거장 마틴 파처럼 사진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틴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30여 년 전부터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춘 작가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엔 예술이 되는 사진에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흑백일 것, 진지할 것, 중요한 사건일 것. 하지만 마틴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도 위대한 사진을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선 마틴 파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 중인데요. 그의 작품은 평범한 슈퍼마켓과 해변에서 찍은 사진도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만큼이나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1986년에 공개된 마지막 휴양지라는 작품 앞에 서면 일단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흐린 하늘, 쓰레기가 뒹구는 모래사장, 유모차에 탄 아기는 울고 그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태연히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등등. 리버풀 인근의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서민의 모습이 왠지 친근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마틴이 우리나라에 와서 찍은 사진도 이번 전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용인의 놀이공원, 남대문시장, 또 컵라면 진열대 등등. 90년대 우리나라의 그저 보통 날들이 사진에 담겼는데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놀라운 예술이란 사실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틴 파는 전쟁과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역시 시대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휴대폰으로 어느 순간을 포착했다면 시끌벅적하고 특별한 사건 못지않게 한 시대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여름의 위대한 기록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였습니다. 자, 영국의 사진 거장 마틴 파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해서 사진 찍었던 그의 대규모 회고전이 현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중입니다. 관광, 음식, 스포츠, 가족 행사 등 뭐 그저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모습들이 유머도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또 강렬하기도 하다는 걸 보여준 거장 사진가인데, 그래서 이 전시 제목이요, We are Martin Parr. 그러니까 우리는 마틴 파입니다 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틴 파처럼 일상의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예술 작업 우리 다들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전시 다녀오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다녀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오시면 아마 왠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왠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진은 나도 평소에 찍던 건데 아마 이런 사진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도 잘하면은 거장의 대열에 뭔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사진전 꼭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음악의 발견 시간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음악들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오늘 역시 남니진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유, 날이 더워가지고요. 네. 더운데 이제 제가 9월에 풀꽃 마라톤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0: 저 훈련 중이시구나.
1: 네, 훈련 중인데 밤마다 뛰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0: 풀코스?
1: 네.
0: 와, 풀코스 마라톤은 뭐 그 전에 몇 번 경험이 있으신
1: 아니죠.
0: 거예요?
1: 아니죠. 하프만 이제 세 번을 뛰어봤고.
0: 처음이신 거예요?
1: 네, 풀은 아직 한 번도 안 뛰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긴장이 돼요.
0: 그 준비하는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1: 막 연습 방법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각오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너무 더워서 사실 밤마다 10km 뛰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숨이 턱턱 막힐 텐데.
1: 정말 너무 더워요.
0: 근데 또 이런 날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날씨 괜찮아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뛸 수 있을
1: 네,
0: 것 같기도
1: 좀
0: 하고
1: 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 네. 대회가 9월 중순인데 그때도 안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 날씨면.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0: 어디서 하는 거예요?
1: 공주 백제 마라톤이어서 거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0: 여러분 혹시 우리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공주 백제 마라톤 그쪽에 뭐 참여하시는 분이거나 그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은 네. 그날 가서 남예진님 네. 응원도 좀 해드리고
1: 부탁드립니다.
0: 뛸 때 누가 응원하면 힘 나잖아요.
1: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잘 뛰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0: 멋진 모습 보여. 힘든 티 내면 안 돼.
1: 그렇죠. 흐트러지지 뭐. 않을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주 큰 힘이 될 테니까 혹시 아, 응원할게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건강 진짜 잘 챙기시면서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이제 며칠 전에 중복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름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름 했을 때 떠오르는 곡들을 몇 곡 가져왔습니다.
0: 아유, 좋네요. 자, 그럼 첫 곡부터 만나보죠.
1: 네, 첫 곡은 제베타 스틸이라는 가수의 Calling You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의 OST인데요. 사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 노래는 아마 알고 계시죠. 않을까.
0: 이 음악은 광고 음악으로도 꽤
1: 맞아요.
0: 많이 쓰였을 거예요.
1: 많이 나왔고요. 네. 저는 어릴 때 이거를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으면 밤에 이 곡이 꼭 나오면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해지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 노래에 빨려들어서 다른 세계로 갈 것 같아요.
0: 맞아. 그런
1: 네,
0: 거 있어요.
1: 오묘한 그런 느낌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약간 몰입하게 돼요.
1: 네네네. 이게 좀 다른 음악이랑은 달리 뭔가 악기도 굉장히 사용이 좀 절제돼 있고 목소리도 약간 건조하게 들리면서 굉장히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 영화 바그다드 카페가 이제 사막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주 황량한 사막 가운데 바그다드 카페라는 그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사람들은 막 너무 덥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항상 지쳐있고 짜증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독일인 여성인 야스민이 여행을 하다가 이 카페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이 어떤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막 마술쇼를 하면서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까 이 카페가 생기를 되찾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굉장히 행복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첫 곡으로 영화 바그다드 카페 OST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1: 네.
0: 이 곡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푹 빠져들게 되는 진짜 마법 같은 곡인 신기해요. 것 같아요.
1: 네.
0: 저 심지어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1: 네.
0: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영화 장면은. 그리고 이 영화가 꽤 평이 좋은 영화예요.
1: 네네네.
0: 관객들 평점도 굉장히 좋은. 평론가들의 평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명작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내용이나 장면은 크게 기억이 안 나. 엄청난 스타들이 나온 작품도 아닌
1: 네, 아니고 사실 거고요. 스토리도 별게 없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네.
0: 그런데 왜 잔잔하게 네. 좋은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1: 좋습니다.
0: 꼭 맞아요. 한번 찾아봐야만 되는 영화. 네. 바로 이 바그다드 카페였습니다. 5911님께서 여름에 어울리는 아주 끈적하고 핫한 음악이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배경
1: 네, 그렇죠.
0: 영화의 배경이 사막. 사막이잖아요. 핫할 수밖에 없지. 네. 양수정님께서 이 노래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나오고 어디든 훅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진님은 뮤지션인가 스포츠인인가 둘 다 멋지게 해내시는 예진님. 이재진님께서 예지 씨 늘 응원할게요. 그리고 미리 받아야지 저 생일 축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을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생일이신 거예요? 축일이신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그냥 미리 둘 다 땡겨서? 아유, 그래 우리도 홀가분하고 좋지 뭐. 미리 한꺼번에
1: 그러게요.
0: 모아서 한번 축하해드리고.
1: 네. 축하드립니다.
0: 개운하네요. 아유. 재진님. 축하드립니다, 미리. 후. 우린 분명히 축하했어요. 나중에 딴 얘기하기 없게.
1: 아.
0: 자,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여름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뜨거우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이 가득한 음악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곡이 너무 센데 두 번째 곡은 또 뭔가요? 기대됩니다.
1: 네, 두 번째 곡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여름밤에 꼭 들어야 돼요. 뭔가 파도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네. 설렘이 있습니다. 뭔가 여름에 MT 갔던 생각도 나고요. MT 가서 이렇게 막 시끄러운 술자리가 끝나고 뭔가 그 새벽에 이렇게 바다를 산책하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0: 네.
1: 저에게는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여름의 이미지거든요. 96년에 프로젝트 그룹 코나가 발표한 곡이고요. 코나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약간 미국 하와이 저 가본 적은 없지만
0: 여름 느낌이 물씬
1: 네,
0: 나죠.
1: 휴양지 느낌이 막 나.
0: 네.
1: 이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인 배영준 씨가 찾아보니까 또 우리 저기 중디와 같은 팀의 이오스의 재결성 멤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곡가 네. 형이고 그래서 진짜 아주 오래 졸랐어요.
1: 아, 그렇구나.
0: 나 형이랑 음악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졸라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6, 7년 졸은 것
1: 와,
0: 같아요.
1: 와, 진짜요?
0: 근데 그러다가 겨우 같이 팀이 돼서
1: 네.
0: 활동을 하게 돼서
1: 네.
0: 되게 만족스러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겨서
1: 네.
0: 저희도 되게 좋았죠.
1: 네.
0: 중요한 건 그렇게 함께한 작품 중에 히트곡은 없다. 그게 좀 아쉽지만
1: 네. 사실 이 코나 이 곡은 히트곡인데 그쵸?
0: 아우 나랑만 하면 히트곡이 안 나와.
1: 그러게요.
0: 영준이 형은
1: 아니 그리고 또 2000년대 그 WN 웨일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거기도 히트곡 많잖아요.
1: 네. RPG 샤인 그거 막 광고마다 나오고 TV 틀면 나오고
0: 그러니까
1: 그랬는데 어떻게 또
0: 아 영준이 형이 진짜 저한테 그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너랑도 좋은 곡 해서 히트곡 꼭 하나 만들게 이랬는데 결국엔
1: 네. 앞으로 하시겠지요.
0: 근데 어쨌든 히트곡은 안 나왔지만 진짜 너무 좋은 곡들이 네. 많이 나와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1: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영준이 형이 요즘에 건강 많이 회복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거든요.
1: 아, 네.
0: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셔서
1: 그럼 또 좋은 음악을
0: 계속 작품 활동 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장난감도 열심히 모으고
1: 장난감을 모으세요?
0: 만화책도 집에 정말 집에 가보면 온 집안이 장난감으로 가득하고 철딱선이가 철딱선이가
1: 아, 순수한 분이시네요.
0: 소년이에요, 소년.
1: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서 가사 중에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해줘 이 부분 너무 진짜 가슴을 울리잖아요. 네.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해달라니.
0: 자 그러면 아 이 곡도 진짜 첫 곡으로 들었던 Calling You 못지않게 네. 너무 멋진. 곡입니다.
1: 맞습니다.
0: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함께 들으시죠.

0: 아유 진짜.
1: 저 노래 한 곡 이렇게 온 계절을 다 표현하는 느낌이 드는 참 정말 좋은 곡입니다. 이 노래. 이 곡을 제가 그 배영준 씨와 EOS 결성하고 활동하면서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다시 편곡해서 제가 부른 버전도 있거든요.
2: 네. 들어봐야겠네요.
1: 원곡으로 가야 돼. 진짜. 이런 그 나른하고 뭔가 설레는 그 여름의 느낌은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9203님께서 이를 어찌어찌 코나라니 심상치 않다 이부 이 여름 어찌할까요? 낭만 넘치는 낭만. 아, 유현미님께서 알려주셨네요. 이 곡도 중디님 버전도 있다고. 네. 이창아님께서 저녁 먹으며 잘 듣고 있어요. 양수정님께서 인트로 이 부분 이소라님이 킥이었어요. 그렇죠. 계절송을 이렇게 세련되고 몽환적으로 만든 곡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딱 요즘 노래 같죠. 네. 진짜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지금 들어도 정말 전혀
2: 명곡입니다. 진짜. 네,
1: 진짜 너무 좋은 곡입니다. 자, 계속해서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 물씬 안겨주는 음악들. 세 번째 곡 만나보죠.
2: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1: 아, 이탈리아도 센데. 저 이탈리아 그 대중음악 진짜 좋아해요.
2: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 리플리라는 영화 아시죠?
1: 아우, 어떻게 몰라요. 저는 사실은 태양은 가득히부터 알고 있죠.
2: 그렇죠. 태양은 가득히. 옛날 사람.
1: 너무 나이티 난다. 아, 이 태양은 가득히는 저도 완전 아기 때.
2: 네네네.
1: 아주 아기 때 개봉한 지 아주 오래 지난.
2: 네네네.
1: 만회가 안 되네. 네. 어쨌든, 리플리로 가죠, 우리.
2: 네, 리플리 그 맷 데이먼이 출연한, 네.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톰 리플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거짓말을 하다가 막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얘기입니다.
1: 네.
2: 이 리플리가 동경하던 인물이, 이제 디키라는 주드로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이 디키랑 친해지기 위해서 막 그의 취향을 막 이렇게 다 따라해요.
1: 엄청 부자 집 아들로 나오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디키가 재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이 재즈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같이 이제 재즈 클럽에 가서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때 나오던 곡입니다. 'Tu Buo Fal Americano'라는 곡인데요.
1: 네.
2: 이 곡은 56년에 레나토 카르소네라는 가수가 부른 곡이고요. 이게 나폴리 방언이래요. 넌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이탈리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하면서 미국 문화가 좀 유행을 했었나 봐요.
1: 네.
2: 그때 이제 뭐 미국식 스타일의 어떤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영어를 막 섞어 쓰고 이런 모습들을 좀 풍자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1: 네.
2: 영화에서 이 저기 톰이 디키를 막 동경하면서 디키가 되고 싶어하는 이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 곡 함께 들어볼까요? 영화 리플리 OST 중에 Tu Buo Fa L'Americano.
2: 네.

altro amico americano questa sera qui sul palco, Tom Ripley.

0: 네. 영화 리플리 속 장면을 그대로 네. 따라서 이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Tu Vopa Americano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기억이 살짝 나는데 그 재즈바에서 네. 그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맷 데이먼과 주드로가 함께 그 연주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맞아요. 신나게 파티하듯이 함께 떼창하듯이 불렀던
1: 네네 맞습니다.
0: 그 기억이 나요.
1: 이거를 계기로 이제 둘이 엄청 친해지게 되죠.
0: 아 리플레이도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맞아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591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설마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얼마 전에 리플리를 다시 봤었는데 말이죠. 위스키 앤 소다 대신 저는 마키는 차 안에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대신합니다. 아, 라메리카노 드실까요? 네. 아,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카페인을 그쵸. 드셔야 돼요. 자, 이 시간 계속해서 여름 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 열정과 낭만이 느껴지는 음악들 네. 네 번째 곡도 만나보죠.
1: 이번에는 브라질의 여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인 오르페라는 59년 좀 이제 많이 됐죠.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재밌는 게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이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에우리디케가 죽죠.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슬퍼가지고 저승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승의 신 하데스를 이 오르페우스가 리라의 명수였어요. 리라라는 악기에. 그래서 막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그래서 좀 설득해가지고 에우리디케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저승을 벗어나기까지 네가 뒤돌아보면 너는 얘를 못 데리고 간다. 근데 이제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잖아요. 오르페우스는 돌아보게 되고 에우리디케를 영영 잃게 되는 그런 신화를 현대의 관점에서 근데 사실 59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네. 당시의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음악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이 루이스 본파라는 보사노바 유행의 시작점에서 참 자주 거론되는 그런 뮤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음악을 계기로 이 브라질의 음악의 매력이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0: 네.
1: 이 영화의 배경이 그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이에요. 이 카니발은 포르투갈 카톨릭 전통과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카니발인데요. 이 카니발의 네. 중심에 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화려하고 그런 카니발인데요. 이런 카니발이 끝나고 난 아침 굉장히 좀 아름답기도 하지만 좀 허무하기도 한 그런 아침을 노래한 곡이에요. 마냐쥐 까르나발이란 카니발의 아침이란 곡입니다.
0: 네. 아유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영화 흑인 오르페 네. 속에서 엘리지 제가르도조가 노래한 마니아 제 까르나발. 아, 너무 유명한 곡이죠.
1: 맞아요.
0: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흑인 오르페라는 작품은 오래된 작품인데 네. 이 영화사에서 정말 그 전문가들이 뽑은 명작들 이렇게 리스트업 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꼭 작품으로 작품이죠. 알고 있고 보니까 이 영화가 개봉된 59년 이때 칸 영화제에서 황금영주상을
1: 아,
0: 받았고
1: 그렇군요.
0: 그 이듬해 아카데미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아. 정말 명작입니다. 네. 명작. 아유 참. 음악인은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 시간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여름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물씬 안겨주는 음악들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다 보면 네.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영화 자꾸 보고 싶어지고 드라마 찾아보게 되고
1: 맞아요.
0: 이상해요. 그렇게 돼요 자꾸.
1: 좋죠 뭐.
0: 아 진짜. 자 그럼 다섯 번째 작품 또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다섯 번째 작품은 이제 호주의 여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오, 네. 호주의 여름은 좀 생소한데.
1: 그렇죠. 어떤 호주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호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0: 네.
1: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이 곡을 쓸 때 이 곡을 쓴 사람의 의도는 이 호주가 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조금씩 막 이렇게 자연환경도 망가지고 뭔가 좀 척박해지고 이런 것들을
0: 호주가?
1: 그렇대요.
0: 아유, 진짜 너무했다. 아유, 정말 망가진 게 그 정도라고?
1: 예전엔 더 좋았나 봐요.
0: 아유, 진짜 배가 불렀다. 네, 어쨌든.
1: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풍자적으로 그리려고 이 곡을 썼는데 이상하게도 이 곡이 거의 뭐 호주의 찬가처럼 호주의 비공식적인 국가라고 할 만큼 올림픽 네. 폐막식 때까지 시드니 올림픽 폐막식 때까지 불려진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0: 네.
1: Man at Work라는 팀의 Down Under라는 곡이에요.
0: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가 기억나는 게 2000년대 초반이었나? 이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팝송들을 틀어놓고 네. 얼핏 들으면 이렇게 한국말처럼 들리는 것들을 이렇게 뭐 개그의 소재로 활용한
0: 맞아 그런 개그 네, 있었어요.
1: 뭐, All by myself 같은 거 오빠 만세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노래가 식섭송으로 유명해졌었는데요.
0: 네.
1: 이 가사의 2절 가사가 유독 그렇게 한글처럼 들리는 거기서 막 이렇게 식섭아 그러면 못 써 막 이런 말도 들리고
0: 네.
1: 가장 유명했던 구절은 He just smiled and gave me a Vegemite sandwich라는 구절이 사실 이렇게 읽으면 전혀 한글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0: 네.
1: 그 호주 발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개미와 배추만의 샌드위치로 들려요. 이 대목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잊을 수 없는 개미와 배추만의 샌드위치로 정말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저는.
0: He just smiled. 배추만
1: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유명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해진 곡입니다. 이 베지마이트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호주의 그 잼 같은 거래요. 근데 이 설명이 MSG 맛 야채 잼인데 굴소스와 국간장을 섞은 맛이라고 하는데
0: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1: 않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 함께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들 들으시는 동안 그 부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개미와 배추만의 샌드위치 이 파트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Man at Work의 Down Under 들었습니다. 익숙한 곡이긴 한데 네. 많이 들은 곡이에요.
1: 맞아요.
0: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어요? 나는 나는 그게 들려 오히려
1: 뭐요?
0: 자꾸 돈을 더 달래. 그러더니 천 더 이러더라고. 난 계속 그게 들리네.
1: 돈 필요하세요?
0: 아니 계속 나나나나나 돈 더 돈 더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러더니 말하더니 천 더. 근데 찾아보니까 영어 가사도 비슷해요. 던더 다운 언더 던더 그리고 천더라는 단어가 있네. 네, 자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준입니다.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여러분 한가운데 있는 느낌 물씬 안겨준 그런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 양수정님께서 어머 개미 들려요 개미. 호주 원주민의 한이 느껴지는 노래 같아요. 2015년에 아들과 호주 한 달 살기 해본 적이 있어서 부메랑 날리기도 해보고 대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왔는데 아 옛날이요.
1: 좋으셨겠다.
0: 그러니까 부메랑 아우 호주를 상징하는
1: 그쵸.
0: 그런 그 공예품이라고 네. 해야 되죠. 이재진님께서 살짝 들리기는 하나 100%는 물론 아니에요. 역시 호주 영어는 아직도 아리송. 오늘 설명 빵톡 녹음했으니 생각날 때 웃고 싶을 때 다시 들어보기로. 0732님께서 예진님 안녕하세요. 전 내년 춘천 마라톤 풀코스 준비 중입니다.
1: 와.
0: 1년 넘게 남았지만요. 예진님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에너지젤은 필수입니다.
1: 아 그쵸.
0: 다들 뭐 뛰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가요?
1: 네, 에너지젤이 이렇게 좀 뛸 때 조금 체력을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요. 네. 제가 하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에너지젤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0: 맛도 있나 보네.
1: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0: 나한테 필요한데?
1: 아 그래요?
0: 난 런 달리기 안 해도 평소에도 기력이 딸려서 평소에도 에너지젤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갖다 드릴게요.
0: 그러니까 아이씨 인터넷으로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어요. 네. 진짜 진심이에요. 저.
1: 네. 네. 드셔보십시오.
0: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끝곡이 될 것 같은데
1: 네.
0: 끝곡 혹시 준비되신 게 또 있나요?
1: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있구나.
1: 네.
0: 오케이.
1: 네. 우리가 앞서서 들은 노래들이 다 여름의 한가운데 어떤 열정적인 풍경과 이런 뭐 사막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면 지금 들으실 곡은 어떤 지난 여름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뭐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여름에 대한 기억인데요. 그 여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애틋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전진희 씨의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그럼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남리지 씨와도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호주의 거의 국민송이라고 할 수 있는
1: 네.
0: 다운 언더가 탄생된 그 배경 얘기 들으면서 살짝 웃었잖아요. 아 호주, 아 그런 자연을 가지고 환경 오염과 뭐 그런 거를
1: 그쵸.
0: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호주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 호주의 대자연이
1: 그쵸.
0: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아 이런 점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자 그러면 오늘도 아주 좋은 음악들,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한 시간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고 집에 와서 또 찾아볼 작품들이 좀
1: 그쵸.
0: 생긴 것 같아요. 바그다드 카페가 그렇게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였나? 흑인 오르페도 지금 보면 다시 좀 보일 것 같은 너무 네. 어렸을 때 봤던 작품들이니까 네. 자 그럼 예진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내일 또 음저풍 찾아와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0: 의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오솔길 전현금 새신랴스녀입니다.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 때문에 알게 된 고마움도 참 많죠. 횡단보도 앞에서 만나는 그늘막, 여러분 그 밑에 서 보셨나요? 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물놀이, 광화문이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임시로 설치된 물놀이장도 많더군요. 공원 분수대에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옥상에는 자동 살수 시스템이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하죠. 이 살수 시스템이요, 작동을 하면 주변 기온을 2도, 옥상 표면 온도는 20도 이상 낮춰서 실질적인 체감 온도는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혜택을 전혀 누리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에너지 비용이 부담돼서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의 그늘막

네, 첫 곡으로 나혜선이 부른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듣고 왔습니다.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위는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계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무더위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배달과 또 택배, 환경미화원, 건설 현장 등에서 뙤약볕을 견디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그런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참 고맙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뭐 시원한 곳을 막 자꾸 찾아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배려의 마음도 가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름을 견디고 계실까 좀 궁금한데요. 네,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얘기 듣고 싶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사연이 예, 올라왔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파란 하늘과 구름 속에서 날은 덥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걸어갑니다. 수녀님도 오시는 길이 많이 덥지는 않으셨는지요? 왜 안 덥겠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며 왔어요. 하지만 뭐 글쎄요. 오늘 전철에서 이렇게 나와서 위로 걸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조금은 선들선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뭐 유럽의 날씨, 지중해의 날씨처럼 햇볕이 있는 데는 쨍쨍한 데는 덥고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네요. 예. 아이고, 계정 스텔라님, 네. 저는 요즘 폭염 속에 많이 돌아다녔더니 머리도 띵하고 어지럼증 등등 더위를 조금 탄 것 같아요. 수녀님께서도 폭염,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폭염 속에서는 뭐 건강하고 정말 아무 저기 몸에도 뭐가 문제가 없는 분들도 힘든데 우리 혜정 스텔라님은 많이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너무 이런 더운 폭염에는 안 다니고 조용히 집에서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네 좀 가만히 계셔도 그게 또 더위를 식히는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그래도 나는 다닐련다. 그러면 다니셔야 되지만 머리가 찡할 정도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스텔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하하대사님, 네. 더위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제철소에 쇳물 흐르는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호강에 초친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맞아요. 제철소에서 그 뜨거운 시뻘건 쇳물 그걸 또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디서 시원한 거 어떻게 먹었냐 어쩌냐 하는 말을 하려니까 괜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호강에 초친 소리 하지 말라는 말. 아이고 참 바른 말을 하시긴 했는데 아이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한 곳으로만 흐르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살다가 또 저렇게도 살다가 또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삶이 또 더 좋아지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또 살 때는 아 옛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었지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네요. 뭐 이렇게 되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 말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호강의 초친 소리. 많은 분들 뜨끔하겠네요. 네. 딩겨벨님, 오전에 미사 후에 잠깐 일 보고 집에
집에 오는 길에 더워서 지상으로 건너도 되는 길을 지하철역 광장 벤치에서 잠시 쉬다 왔어요. 시원해요. 감사하죠. 잘하셨어요. 너무 뜨거운데 괜히 지상으로 막 오면서 너무 땀 흘리며 오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은 돌아오는 길이라도 지하철역 광장 벤치에 앉아 쉬시고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지하철 그 큰 도로 그 안에 지하역에서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또 오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을지로 삼가에서 내려서 그 긴 복도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을지로 삼가 출구로 나왔더니 동선이 밖으로 나오는 동선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햇볕은 피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죠.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태 신부님의 마음을 드높이 아니군요. 나정신의 성령의 바람 타고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나정 씨네 성냥의 바람 타고 듣고 왔습니다. 와, 시원한 성냥의 바람.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죠?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이 오셨네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 양력 생신이라 전화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각자 미역국을 끓여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느라 밥도 새로 짓고 미역국도 올려놓느라 인사가 쬐끔 늦었습니다 하셨어요. 거기는 지금 호주는 지금 몇 시일까요? 아이고, 아침일까요? 미역국 그래서 각자가 끓여 잡수셨군요. 네, 한국에 오셔서 같이 맞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전화드리고 나서 미역국 끓이고 각자 먹기로 했다는 그 말씀이 참 재밌네요. 아, 이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저희 수녀원은 생일을 안 지내요. 그냥 영명축일만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침 미사 때 이제 미사 지향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침에 뭐 축일 맞으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고 그리고 그룹마다 이제 저녁에 잠깐 아주 아주 간단한 축하 뭐 새우깡 하나 몇개 놓고 그렇게라도 이렇게 축하식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미역국 하니까 아 저는 뭐 생일을 잊어버린 때가 꽤 많았어요. 근데 가끔 본가에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전화가 와서 네 생일이다 그러는 때가 있어서 깜짝 놀란 때가 있었는데 이젠 그럴 분도 안 계시네요. 천국에 계셔서 예 만나게 잡수셨길 바랍니다. 예. 퐁퐁 김지혜님, 네 어제는 이 퐁퐁이의 축일이었고 오늘은 제 생일이었는데 아침에는 저희 아버지가 피칸 파이를 사오셔서 맛있게 먹었고 3시쯤 제 동생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초코 케이크를 사와서 촛불 불고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침 나오네요. 예, 피칸 파이는 좀 매운 파이인가요? 피칸테라고 하면 좀 고추 그 매운 고춧가루 뭐 이런 뜻인데요. 맛있게 잡수셨다니 너무 좋으네요. 초코 케이크 아 달달하게 예, 가족들이 또 촛불 불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제 생일이라 그래서 아 이렇게 생일 챙겨주는 분들 많아서 너무 좋겠다. 예 아무튼 김지혜님. 기쁜 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오늘 저녁도 맛난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8966님, 어제 오늘 그리 뜨겁진 않구만요. 탑에 들어가도 그리 안 뜨겁습니다. 탑이라니요? 어떤 탑일까요? 8966님, 하시는 일이 그런 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도 왜안 뜨겁겠습니까? 그래도 견딜만하다 소리겠죠? 예, 애쓰십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에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짧게라도 또 안부의 말씀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2037님 오늘도 말로 설명이

안대는 그야말로 지구가 불타는 듯한 무더운 날씨네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지친 하루지만 오후 4시에 힐링방송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오는 마음은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아유, 늘 마음이 고우신 분이라서 뭐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좋게 느껴지고 또 행복감을 느끼시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37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도 또 행복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황베드로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도구 안중성당에 다니고 있는 황상현 배돌입니다. 저희 수원교구 안중성당에 김지한 마리아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골절사고로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드로 형제님. 네, 같은 본당 안양, 안녕인가요? 예, 본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던 네, 김지연 마리아 자매님 소식 듣고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갑작스럽게도 또 골절사고 고관절을 다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무튼 골절 수술하신 자매님,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희 수녀님들도 골절되면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있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하거나 어깨를 다쳐도 그렇고 참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정말 고생들 하시잖아요. 더워서 잘 씻지도 못하시고 예,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 달 반, 두 달 뭐 이렇게 애쓰셔야겠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또 위로가 될까요? 이런 힘든 순간에 누군가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위로가 되지요. 김마리아 자매님께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 빨라지길 바라면서 네, 평안함 또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청해 주신 베드로 형제님께도 주님께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골절 수술을 받으신 김마리아 자매님을 기억해 주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안에 함께 하셔서 아픈 몸과 지친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하루하루 회복해가는 인내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하소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마리아 자매를 맡겨드리오니 도와주소서. 아멘. 예, 황베드로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에요.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죠. 김태진 신부님의 마음을 두 높이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리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그리고 기도의 요솔길님들 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원의 기도가 또 막 도착했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신 마리아 자매님,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또한 기도를 청하신 베드로 형제님 마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 보기가 좋습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남의 아픔을 또 이렇게 불어 방송으로 기도 요청하기까지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정말. 예. 임세실리아님 그리고 하하대사님께서도 네. 김마리아 자매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황베드로 형제님의 마음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두 분이 비슷한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55님, 황베드로 형제님의 치유의 은총을 주시길 기도하는 김마리아 자매님 위한 기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황베드로 형제님 문자도 자주 보내시는데 이렇게 또 김마리아 자매님 또 골절상 당하신 걸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 요청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요. 예, 감사합니다. 2037님, 황베드로 형제님 마음 씀씀이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이쁘고 고운지 모르겠어요. 골절로 고통받고 있는 김마리아 자매님 빠른 쾌유를 전능하신 주님께 빌어 기도해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말이 참 눈에 또 탁 들어오면서 가슴에 또 꽂히는데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면 또 다른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또 도와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그 다음에 퐁퐁 김지혜님, 예, 황베드로 형제님의 기도로 김지연 마리아 자매님이 빨리 나으실 겁니다. 주님, 김지연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문자가 지금 잘렸는데 네네 빨리 쾌유 되시라고 수원교구 성당에 다니셨다고 한다고요. 아이 재밌네요. 쾌유 되셔서 수원교구 성당에 다니시라고. 아이고 참. 네, 뭐 주님이 알아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겠죠. 네. 팅겨벨님, 네, 마리아 자매님께 치유의 은총 주시고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베드로 형제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아, 뭐 아름아름 알고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본당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도요. 이렇게 참 마음 모아서 기도한다는 게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을 굽어 살펴주소서. 폭염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홀로 지내는 이웃들,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땀 흘리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는 노동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워주시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주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배려, 작은 관심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심플리시티가 부른 서로의 힘이 되어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들 보겠습니다. 예, 0545님, 네,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킬리노님, 네. 와, 어제 경남 밀양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겠네요. 아시죠?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와, 밀양에 40도까지 올라가다니. 요즘에 유럽이 그렇게 40도를 넘어서 정말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뭐 속된 말 같지만 미친 날씨라고 한다는 말들을 막 하면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고 유럽은 막 지금은 또 불까지 많이 나가지고 어딘가요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또 그렇게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 되게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여기저기 아이고 또 전쟁 또 아직 좀 잠잠하려나 했더니 또 전쟁 또 소식이 또 자꾸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이지 싶습니다. 예, 황베드로님, 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이름을 정정하셨네요. 제가 김지연이라고 했는데 김지환 마리아 자매님이라고요. 정정하셨습니다. 예, 남자분 성함이네요. 조금 김지환이 김지환이 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개혜정 스텔라님께서 수녀님 8월 1일쯤에는 저희 큰 고모님 69번째 생신이시고요. 8월 15일은 제가 알기로는 제 세례명인 스텔라 축일이에요. 저희 큰 고모님의 생신과 제 축일 축하 부탁드립니다.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알았어요. 잊지 않도록 할 테니 그날 그래도 또 잊지 말고. 아, 8월 15일은 또 빨간 날이라 녹음 방송 해야겠네요. 그러니 제가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그 방송에서. 네, 알았습니다. 8월 15일은 토요일이군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신부님. 미리 14일 날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예약해 놨습니다. 네. 이기형님, 네. 무더위 수고 많으시네요. 당분간 치아 치료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늦게 끝나, 이제서야 출석하네요. 아이고, 치아 치료 하시면 또 힘드실 텐데, 그냥 한 번쯤 뭐, 몇 번 건너뛰고, 지금 치료하시는데 집중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들으시고 문자 또 짧은 문자나마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쾌적한 실내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뙤약볕 햇빛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악한 구호 현장을 찾아가는 일은 분명 신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구호 현장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다. 그 울림은 나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여행지 대신에 지저분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들을 선택하게 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실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모기떼가 들러붙는 퀴퀴한 숙소가 아니라 안락한 호텔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느긋한 시간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다.

네, 조금 전 들으신 말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제구호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윤경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윤경일 박사는 2017년 제38회 가톨릭 대상 정의평화상을 수상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많이 베푸신 분이죠.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기도 한데요. 오래도록 세계 곳곳에 굶주리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가 한창인 요즘 국내외 피서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친구나 가족들과 떠나는 휴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윤경일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휴가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면서 즐기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잠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행도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라는 초대 같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에게 가진 시간과 관심, 작은 나눔 하나가 뜨거운 여름을 견디게 하는 크고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준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예, 끝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그대의 꿈속으로 남겨드리면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작가 김정선, 아달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군중에게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도 천사들이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특히 물속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레아의 어부들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중 비늘이 없는 맥이나 뱀장어 같은 것들은 미련 없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이런 모습을 보며 살았던 호숫가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살면 종말 때 저 버려지는 물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에 아주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옛 것은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새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신약의 복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무시하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바탕으로 신약의 사랑을 더해 완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약의 계명이 우리 삶 안에서 함께 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보물은 사랑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옛것과 새것의 보물을 꺼내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가수 바다씨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하이, 굿모닝, 오늘도 사랑해. 그리고 일부러 한 번 더 웃어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며 나이 들어가는 걸 웰 에이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지금의 나답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건데요. 어쩌면 그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아침마다 거울 속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일지도 모르니까요. 내일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나를 대하는 다정한 마음이 쌓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수 첫 곡으로 바다의 러브 웨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사실 하루에 많이 보진 않고 뭐 씻을 때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자신을 보면 단점들만 주로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절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예전 사진을 보니까 지금의 오늘의 저의 모습에 비하면 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머물러 살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오늘의 나에게 또 지금 만족하면서 오늘의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저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지만 또 지금도 저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 시절이 좋았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내가 되어서 지금의 나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해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Well aging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결국 나이를 먹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나이 드는 시간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더 가까운 것 같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달라진 것만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좋아하는 것들을 오래 이어가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의 나를 잘 돌보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우리답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8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주일에 성당에 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나가는 곳도 해야 할 일도 없어서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으니 이제 좀 쉬어가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길어지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하나 싶고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 내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일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남은 노후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쉬어본 적이 없으니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지,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며 보내는 시간이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왔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는 게 내 삶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좀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을 또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퇴직 후에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참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내가 어떤 취미를 했었는지 뭐 그런 것조차도 없이 살아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쁨을 얻고 나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걸까? 우선은 집에서 충분히 쉬셨으니까 아마 다시 한 번 또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좋은 걸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만 계속 있으시는 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가정주부라고 했었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물론 집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밥 차리고 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참 바쁘게 지나가는 게 가정주부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가정주부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쉬는 삶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성당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하루가 어떻게 갈지 모르게 참 바쁘게 지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확 다 사라져 버리면 나는 뭐하고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어떤 것을 할 때, 또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라면 저한테는 그게 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뭐 예술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사연자님도 그런 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인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문화센터라든지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예전엔 어린이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른분들이 주요 고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우울하고 또 외롭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보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내일부터 같은 시간에 한번 일어나셔서 동네 산책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갑자기 내가 무언가를 바로 해야겠다라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동네 산책부터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소진의 매일 그대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626님, 갑자기 해리포터 시리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주말 동안 싹 정주행했더니 아직까지 눈이 침침하네요. 재밌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왜 요즘 새로 나오는 영화보다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재탕, 삼탕 몇 번이고 보는 게 이렇게 좋을까요? 네, 해리포터 시리즈를 주말 내내 보셨군요. 이게 7편이나 되니까 그것도 나눠서 나오기도 했고 참 긴 시간인데 또 한 번에 쭉 정주행하는 만큼 또 재밌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한번 쭉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가 왜 새로 나오는 것보다 예전 영화를, 좋아했던 영화를 다시 보는 걸 좋아할까?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함이라는 것에 우리가 또 맛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세상 안에서 새로움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게 우리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안에서 과거에 그대로 있어주는 것, 또 그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네요. 7849님, 아, 최근에 승진을 해서 정말 기뻤는데 승진과 동시에 업무량이 쏟아지네요. 핸드폰 캘린더에 일정이 빽빽한 걸 보면 정말 폰을 집어던지고 싶네요. 매일 초과 근무, 회사 가기 싫어요. 남들은 어떻게 승진하고 이런 걸 다 견디며 사는 걸까요? 인정받는 건 좋지만 저를 너무 회사에서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사제 생활도 마찬가지죠. 일반 신부들도 바쁘긴 한데 주교님은 더 바쁘고 교황님은 은퇴도 못하고 80대에도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하게 되는 게, 아, 저렇게 돼서 살기는 참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우리가 일을 계속할까? 우리가 그만큼 일에 있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도 너무 자존감을 낮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승진이라는 거, 그거 그만큼 또 사연자님께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니까 되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바쁘니까, 그래서 나도 좀 쉬고 싶고 과거처럼 덜 일하는 게 좋기도 하고 가끔은 내 능력 밖의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시간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어떤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12님, 어우, 선풍기를 틀어도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잠도 안 오고요. 밤이 너무 길게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리의 긴 밤 듣고 싶어요. 선풍기만 트셨군요. 에어컨을 트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가 봐요. 밤에 우리가 너무 덥죠. 이게 그냥 선풍기만 켜고 자면 좋겠는데 밤에 온도가 너무 더운 집들은 에어컨도 켜야 하고 또 잠도 안 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올해 예년보다 왜더 더운 느낌이 들죠? 한동안은 되게 시원하다고 느꼈는데 요즘 더 더운 것 같아요. 그긴밤또잠잘 주무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서리의 긴 밤.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Karen 안에 Not Going Anywhere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뒷바라지하려면 더 벌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은 차라리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라도 더 받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펜 때만 굴리면 산 게 전부라 퇴직금을 받아 경험해 본 적 없는 자영업을 한다는 건 너무 무리수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느새부터인지 모르게 부쩍 어두워진 저의 낯빛을 보고 아내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다 말해보라고 하지만 저 혼자 걱정하면 되는 일을 괜히 전염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걱정거리가 없는 척하며 지낼 수 있을지 가장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가족들에게 내 힘듦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참 요즘 세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내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좀 찡해지는 사연인 것 같아요. 퇴직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장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회사에 또 다른 직책으로 가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질 거긴 합니다. 어쨌든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또 해낼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 힘든 이 고민들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것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또 내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또 그런 위로를 함께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모든 가장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속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8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누님은 저만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며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돌아보면 부족했던 것들 투성이었고 더 잘했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처음에는 누님의 이야기에 토달지 않고 참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매번 누님의 핀잔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마음에 울화가 쌓이면서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누님의 말이 도를 넘는다 싶으면 저도 화를 내게 되고 결국 격렬한 언쟁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툼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제 잘못이 더 많은 건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했지만 그 한도를 너무 좁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직 제 영성과 인성과 양심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 도움의 말씀을 구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자꾸만 지적하는 누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내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면 누구나 사연자님처럼 화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그러면 현재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한두 번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고해성사할 때도 어느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이, 과거의 우리의 실수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끊어주도록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을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또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털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것도 계속해서 나를 과거에 있게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분명히 누나는 더 이상 사연자님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화를 하자고 하면 또 누나가 또 그렇게 또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의 잘못을 들춰내는 방향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끊어내야 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인성이나 영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참고 듣는 게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계속 병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나의 말을 끊어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명확하게 단호하게 무언가를 감정적이지 않게 끊어내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누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경계의 문장을 끊어내는지 한번 글로 적어보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나중에 정말 잘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문장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델의 All I Ask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윤종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반이 시계보다 먼저 발명된 이유는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속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목적지로 향할 때 얼마나 빠르게 도착할까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 간다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명확하다면 속력은 조금 덜 신경 쓰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뭐 바라던 곳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7월 30일 목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비게이션, 영광한 신부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얘기죠. 속도보다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침반이 더 먼저 시계보다 발명되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신나고 좋지만 주님은 내비게이션, 우리가 갈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되게 발상이 재밌지 않아요? 주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이 과거에는 이런 노래를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는. 근데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 운전할 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없으니까 부모님이랑 이렇게 차 타고 여행 다니고 할때 아빠가 항상 지도를 차에 넣고 다니시고 엄마가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여기인 것 같아, 저기인 것 같아 얘기를 해주고 아빠는 창문 열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여기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했던 저 어렸을 때 뒷자리에 탔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는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다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연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지 않아서 과연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저희 합평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이 듣고 계신데 왜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WID에 대한 추억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년에 나 이런 봉사할 계획이다, 아니면 이런 참여를 할 계획이다, 계획 있는 분들, 마음껏 기대를 드러내 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3일 월요일, WID D-365를 맞아서 서울 WID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얘기 나누면서 또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들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8월 3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특집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덥지만 쉬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찍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해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새벽 1시에도 재방송 되는 거 아시죠? 혹시 아침 방송 놓치셨다면 그때까지 깨 계실 수 있을까? 늦잠 자서 놓치셨다면 새벽 1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신나게 갑니다. 박명선의 성지순례 가는 날, 이어서 안부용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빌고 싶으신가요? 간암 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아들의 남은 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며 버티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중증 자폐인 아들을 홀로 키워온 전경철 씨인데요. 아들인 재원 씨, 이제 몸은 27살이 됐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두세 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피터팬처럼 말이죠. 전경철 씨는 홀로 남을 아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천여 곳의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녔지만요. 정원 초과, 또 입소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그 어디에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이들의 사연이 방영된 후에 도움의 손길이 이 부자에게 이어졌는데요. 경철 씨가 남기던 기록은 책으로 출간됐고 재원 씨는 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철 씨의 병세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살아온 날들도 또 살아갈 날들도 아들을 위해 보내고 있는 경철 씨의 남아있는 날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도와주고 있나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버랜드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고영민과 손혜원이가 함께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띄워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이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지켜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해피 엔딩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경철 씨의 어떤 걱정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재원 씨도 시설에서 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라베스 님이 매일 열심히 문자 참여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셨는데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오늘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아침에 작업하면서 항상 빵 감사하게 듣고 있답니다. 슬기 하시면서 반가운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다 읽고 있어요. 말가리따 님도 오늘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달구진 님도 오랜만이네요. 아침마다 늘 일상이 되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또 사연 받고 있는 거 있으니까 또 WID에 대한 추억이나 내년의 기대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곡 저도 좋아요. 은총의 단비가 내리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노코 아빠 승윤님 보내주셔서요. 기쁨과 희망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먼저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은총의 단비가 내리네 띄워드릴게요.

기쁨과 희망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노코아빠 승윤님 신청곡이었죠.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의 은총의 단비가 내리네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가 있습니다. 380년경 태어난 그는 코르넬리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이 주교님의 도움을 받아서 라벤나와 또 볼로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부제품을 받은 후부터는 주교를 보좌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강론으로 이름을 알렸죠. 그 때문에 황금의 말씀이라는 뜻의 크리솔로고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벤나의 대주교가 된 후에는요, 이단 사상에 맞서서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남긴 다수의 편지와 강론은 5세기경에 라벤나의 사회와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막시마, 성녀, 세쿤다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무더운 날씨도 이겨내는 행복한 축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젠 안젤리의 지금 내가 이어서 디모테오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두 곡 이어드릴게요.

두곡 듣고 왔습니다. 젠 안젤리 지금 내가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디모테오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또 우리가 낯설어서 거리를 두었던 것에 하느님의 진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감추어져 있는 하늘나라의 신비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권성일의 진리를 따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미사. 7월 31일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 김명호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 성 이냐시오테 로욜라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네.

0: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널리 전하도록 복된 이냐시오를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그의 도움으로 저희가 그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2: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3: 까닭 없이 이 몸을 미워하는 자, 제 머리카락보다 많사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 음흉한 원수들이 힘도 세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하나이다.
2: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3: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2: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3: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2: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알렐루야.
0: 알렐루야.
2: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0: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주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마치 우리 각자에게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사슬에 구속되어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열려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던 나자렛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고정관념의 타성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고 보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옆 사람을 규정하고 대상화할 때 그 고정관념은 하느님의 신비가 들어오는 거룩한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합으로 경직되고 형식화된 성전의 틀을 깨뜨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듣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발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채우고 소유하고 대상화하려는 기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기술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그렇게 축적해놓은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한 끊임없이 비워내고 새로워지려는 마음의 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이 마음은 영적인 활력과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지혜의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건강한 삶은 이 두 마음이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끊임없이 상호 순환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가진 지식이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했던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지역은 마약 카르텔과 게릴라들 그리고 정규군들에 의해서 죽음이 일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무엇이 과연 인간으로 하여금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라고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과 고정된 형식, 타인을 대상화하려는 마음이 극단화될 때 인간은 파괴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역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식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야전사령관은 의식적인 자아이지만 그것은 의식적 틀이기 때문에 매우 협소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틀을 넘어서는 더 큰 영역, 즉 하느님의 영과 지혜에 의해 끊임없이 나의 의식이 조명되도록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슬로건인 마지스, 곧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정신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익숙한 고전관념과 집착을 깨고 하느님의 더 크고 무한한 지혜의 영역에 나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 안에 박혀있는 나자렛의 틀을 깨뜨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착각했던 이웃,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더 크신 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예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더부르신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 하느님, 복된 이냐시를 기리며 바치는 이 제물을 받으시어 모든 거룩함의 셈인 이 성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이냐시오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0: 기억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아우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인야시를 기리며 이 찬미의 제사로 감사를 드리고 비우니 저희가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0: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구원사의 영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이슬람교에는 신을 가리키는 호칭이 무척 많아서요. 알라의 99가지 이름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후로는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은 물론이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도 선물해 주신 거죠. 그 특별한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31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곡 인호주사의 아버지로 함께 했습니다. 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엄청난 영광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또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인호주사의 아버지 부를 때더 감동이 큰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ID D-365일 2027 세계 청년 대회 딱 1년 전인 날입니다. 8월 3일에 WID를 기대하면서 WID에 대한 얘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WID 혹시 다른 WID, 뭐 리스본이나 시드니나 크라쿠프, 리우 다녀오셨던 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당일에 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 모아서 월요일에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면 또 저희는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민도 함께 나눠보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는 얘기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8월 3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더 좋겠어요. 샵 105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앞서서 노래 두곡 띄워드립니다. God will make a way.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어 만인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에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계명을 주시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아론.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거룩한 아론을 드러눕히셨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의 형제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복을 내리시어 품이 있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주시고 권위의 표지들로 속옷과 겉옷과 에폿으로 꾸미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을 성류로 두르시고 그 둘레에 금방울을 많이 매달아 주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 성전 안에 울려 들리게 하시고 당신 백성이 기억하게 하셨다. 자수가가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놓은 거룩한 어깨걸이와 판결의 가슴바지인 우림과 툼밈도 입히셨다. 이 가슴바지는 장인이 겹으로 누빈 진홍색 아마포에 보석공이 금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금판 위에 인장을 새긴 값진 보석들을 박아 넣은 것이다.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추었는데 그 이름을 새겨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별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관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걸작품이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식이다. 아론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없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영구히 입게 되리라. 그의 제사는 날마다 두 번씩 끊임없이 번제로 바쳐지리라. 모세가 그를 성별하고 그에게 성유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사제직을 수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당신께 제사를 바치고 백성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향과 향기로 기념제를 드리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계명을 맡기시고 심판의 계약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가 야곱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그를 두고 음모를 꾸몄고 광야에서 그를 치게 하였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다탄과 아비람 주변에 모인 자들과 코라의 동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그들은 타오르는 분노로 멸망하였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당신 불길이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햇 곡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목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피느하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서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 아자르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어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금요일 코너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집회서 45장의 말씀에 이어서 대추싱의 모세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죠 또 대추싱.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나오길래 신나서 또 대추싱의 노래 오랜만에 틀어봤습니다. 류차칠리아님이 슬디님과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어제 보내주셨군요. 조금 느리더라도 자기만의 속도로 일상의 길 위에서 기쁨과 평화로이 지내시길 바랄게요.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님, 오랜만이네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목주기도 10단 바치고 슬디님과 함께합니다. 출근길에 10단... 출근길이 좀 거리가 있나 봐요. 10단이나 바치실 정도면. 요즘 찜통 더위지만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기도하며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힘찬 출발을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즐거운 하루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토니오님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는데요. 정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곧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의 노래 준비해놓고 있어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598님은 제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을 더 하게 됐습니다. 5시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힘들어요 하시면서 세상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의료진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의 미카엘라 씨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와, 이렇게 기억해 주셨어요. 장미비안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꽃 신청곡 부탁합니다 하셔서요. 네,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지금 띄워드릴게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님께는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띄워드리고요. 7598님 따뜻한 마음에 또 요한 프로젝트의 꽃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어서 요한 프로젝트의 꽃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있습니다. 에스파나 로욜라라는 곳에서 태어난 성인이죠.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세속의 삶을 살았는데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주제로 한 책을 읽은 후 지나온 삶을 반성하면서 마음을 하느님께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46살에 사제가 됐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를 설립한 후 총장이 됐고 영신 수령 등 여러 신앙 서적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제르마노, 성 파비오 등 14분인데요. 축일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일 맞으신 분들 미리 남겨주시면 또 함께 축일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박수영 테오도로 신부님의 목소리로 행복하여라 듣고 올게요.

박수영 수사님 목소리로 행복하여라 황소리 씨도 함께했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고향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받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도 혹시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가르침을 흘려보낸 적은 없는지 삶을 한번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마음 안에 새겨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끝곡으로 김연기 라파엘라가 부르는 예언자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강론을 준비하며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앞서 내 마음에 꼭 채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겸손함입니다. 아, 오늘은 내가 잘 아는 복음이네 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면 아무리 기도를 바쳐도 말씀의 깊은 뜻이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되이 경청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성당을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는데 하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오만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영적인 폭력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고통을 겪은 이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주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성의 없이 던지는 한마디처럼 말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이내 그분을 잘 안다며 무시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 이들 아닌가 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오만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 오만함과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다 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며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과 이웃을 겸손되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다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머. 일본에는 실버 센류라는 특별한 문의 행사가 있대요. 어르신들의 생각을 짧은 글 속에 재미있게 담아내는 행사인데요. 대상을 받은 92세 참가자의 시가 화제입니다.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제 없어. 세월은 흘렀지만 취향은 그대로인 자신을 바라보는 여유. 그 안에 담긴 유머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한 거죠. 나이를 든다는 것, 지나온 시간을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일인가 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언어, 모국어와 유머. 오늘도 멋지게 구사하실 거죠?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럼블피쉬 스마일 어게인으로 2026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연상인의 취향인데 이젠 없어. 92세 어르신이 쓴 이 시. 이 시 속에는 나이를 바라보는 아주 멋진 태도가 담겨 있죠.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체력도 달라지고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웃을 줄 아는 마음. 오늘도 그 웃음 환하게 짓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7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티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미리 외쳐보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낮 구분 없이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필수 업무 외에 모든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를 검토하시고 또 그늘,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또 가족, 이웃, 독거 노인 등 주변의 안전을 즉시 확인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실 때는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산간지역,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CB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날씨입니다. 정말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요. 또 충분하게 물도 자주 마시는 등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어요. 날씨에 상관없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에게 든든함과 위로까지 챙겨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밥인데요. 오늘은 나만의 국밥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순대국밥, 소머리국밥처럼 진짜 국밥 이야기는 아니고요. 생각만 해도 뜨끈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질리지 않는 그런 나만의 국밥 같은 무언가. 행복을 여는 아침이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행여아가 그 국밥 같은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여아 말고도 그 국밥 같은 무언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절대 질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복디에게 알려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 허그, 다비치 너의 편이 되어줄게.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나고 왠지 모르게 지친 날에도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되는 음식, 바로 국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국밥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전기밥솥도 냉장고도 없던 시절, 밥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따뜻한 국물에 밥을 넣어두던 것이 오늘의 국밥 문화로 이어진 겁니다. 남은 밥을 아끼고 또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려는 생활의 지혜였던 국밥. 그래서인지 국밥 한 그릇이라고 하면 참 푸근하고 또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굶주린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국밥의 힘. 새벽부터 길을 나선 장돌뱅이도, 또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도, 주막에 들르면 가장 먼저 찾았던 게 국밥 한 그릇이었을 텐데요. 밥이 쉬지 않게 하려는 지혜에서 시작됐지만 이 뜨끈한 국물에 말하는 한 그릇은 사람들의 허기뿐만 아니라 고단함까지 달래줍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국밥 한 그릇 품고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도 지친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줄 나만의 국밥 한 그릇이 하나쯤 필요합니다. 나만의 국밥 같은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더 좋죠. 나를 든든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이 여러 개인 사람은 그만큼 더 기운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만의 국밥은 무엇이 있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뜨끈한 국밥 같은 것들,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152님, 제 국밥은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바쁜 출근길에 아니, 밥은 먹고 가 하면서 챙겨주는 이 한마디가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이게 집밥이 최고죠.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밥상 차려놓으며 그거 먹고 나가면서 엄마의 뭔가 사랑도 느끼면서 뭔가 아내의 사랑도 느끼면서 속도 든든해지고. 3482님, 저에게 뜨끈한 국밥은 오래된 친구의 아, 한잔하자 하는 문자입니다. 힘든 날에는 그 어떤 위로보다 이런 안부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쵸, 금요일이라서 오늘 또 불금에 친구들이 아, 오늘 치맥콜? 이런 문자들 많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지친 하루 끝,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을 때 친구가 급 번개를 신청하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7291님, 저의 국밥은 동네 산책길에 있는 카페 화분입니다. 에? 매일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나도 오늘 하루 잘 살아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546님, 저를 든든하게 해주는 건 손주 사진 한 장. 짧은 팔을 번쩍 올려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그 사진만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유, 너무 사랑스러운 사진이네요. 8830님, 제 국밥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입니다. 아무 방해 없이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마시는 그 시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는 시간이에요. 모닝커피, 아, 이 모닝커피의 힘이 대단해요. 복디도 그렇거든요. 이 모닝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또 이렇게 좀 개운하게 출발을 하게 되고 또 그 개운한 출발 덕분에 하루가 또 알차게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뜨끈한 나만의 국밥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사랑스러운 손주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1546님. 손주 사진 한 장이 나를 든든하게 해준다고 보내주신 문자, 오늘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윤하의 오르트 구름,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 될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1025님, 요즘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요. 지금까지 잘해온 나를 믿으며 외쳐봅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2748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쳐봅니다. 웃자! 으짜! 웃자! 으짜! 아, 이거 너무 좋은 멘트인 것 같은데요. 복기도 꼭 이거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웃자! 으짜! 육성으로 한번 내뱉어야겠습니다. 자, 2748님, 웃는 하루 복디가 응원할게요. 5319님,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딸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 빠르게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딸만의 속도로 꾸준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딸만의 속도로 딸이 걸어가고 싶은 그 방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갔으면 좋겠다. 복디 이모도 힘 같이 보탤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계속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노래는 댄싱 게놈, I'm so sexy.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6482님, 의사선생님께서 식후 30분 정도 걸으라고 하셨는데 덥다는 핑계로 자꾸 안 하게 돼요. 오늘 저녁엔 꼭 걸어야 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걸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날이 너무 더워. 이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건데 이 더운 날에 걷다가 더 건강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물도 한 통 가지고 나가서 물도 자주 드시고 너무 무리한다 싶으시면 그냥 들어오세요. 아셨죠? 저는 가끔 이제 식후 30분 걸어야 되니까 집을 뻘뻘뻘뻘 걸어 다녀요. 이렇게 거실, 방, 주방 해가지고 정말로 집 안을 한 10바퀴씩?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누워있지 않으려고요. 누워있으면 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걸어요. 집 안을 10바퀴씩 돕니다. 뭐 거실 10바퀴 뭐 이런 식으로 10바퀴씩 돌아서 웬만하면 식후 한 30분 정도는 안 누워있을 수 있도록 복디는 몸을 움직입니다. 7936님,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자, 요즘 제가 무의식 중에도 인상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딸아이가 손가락으로 찌푸린 미간을 펴줘요. 오늘은 인상 주름이 아닌 미소 주름이 생기는 하루를 보낼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주름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괜히 보톡스 같은 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인상을 쓰지 마세요. 7936님 화이팅. 자, 그러면은 오늘 복디에게 와닿은 지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자, 인상주름 펴시라고 7936님께 선물 드립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언타이틀 책임져.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바이브 바래다 주는 길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0: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태한 약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이 노래, 아, 요즘 또 리메이크 되더라고요. 카라의 Pretty Girl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프리티걸 마음은 예쁘게 표정은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죠. 프리티걸이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나요? 오늘의 일정, 오늘의 약속, 영양제 꼭 챙겨야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너무 많은데요. 우리 보기들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잊지 않으시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티걸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듣고 올게요. 카라 프리티걸.

복작복작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경쾌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꼭 기억하시는지 무엇을 꼭 잊지 않으시는지 만나볼게요. 2091님 손수건 챙기기요. 예전에는 손수건 없이 잘 지냈는데요. 요즘은 뭘 흘리는 일도 많고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손수건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손수건 저도 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손수건 뭐 타로 챙겨 아빠가 꼭 그렇게 손수건을 챙겼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엄마가 맨날 그 손수건 다림질하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손수건 뭐 타로 챙기나? 뭐 휴지도 있고 이렇게 간편한 게 많은데 굳이 주머니 하나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손수건을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면은 그 티슈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 손 닦는 티슈 없는 데 많잖아요. 그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걸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시간도 좀 걸리고 손수건으로 뚝 탁탁탁 털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래서 손수건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도 좀 뭐 흘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무릎에다가 받쳐놓거나 할 때 손수건 쓰려고 손수건 챙기고 또 일본 여행을 자주 갔다 오게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손수건이 진짜 필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 코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 선물로 하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손수건을 사부작 사부작 쓰기 시작했어요. 손수건 필수품입니다. 완전 동의해요. 8212님 핸드폰 꼭 챙겨야죠. 요즘은 지갑보다도 폰을 안 챙기면 하루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이젠 휴대전화가 지갑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무슨 뭐 이렇게 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대면은 결제되는 거. 진짜 폰 있어야 됩니다. 지갑은 안 챙기더라도 폰은 있어야 돼요. 폰으로 계좌 이체도 할 수도 있고 결제도 할 수도 있고. 아, 필수품 많네요. 손수건, 폰. 0989님 혈압약, 당뇨약 꼭 챙깁니다. 그래야 마음은 예쁘고 표정도 산뜻해질까 말까 하거든요. 약을 챙겨야지 마음이 예뻐진다고요? 근데 조폭디도 아침에 꼭 커피를 한 잔 내리고 꼭 유산균을 꼭 먹고 비타민을 꼭 먹습니다. 비타민을 먹어야지 정신이 깨는 것 같아요. 약간 커피 카페인 플러스 비타민 이래야지 약간 부스터처럼 활기가 돋는 것 같고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없으면은 안 돼요. 저한테도 정말 필수품이 비타민. 비타민과 카페인.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동의하실 것 같아서 이거 뽑았어요. 8212님 폰 꼭 챙겨야죠. 지갑보다도 폰을 안 챙기면 하루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라고 하신 8212님을 오늘의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휴대전화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진짜 불편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금요일 코너 건강중기에서 복덕방으로 돌아올게요. 노래는요. 21학번 스티커 사진.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지난주에 이어서 남태환 약사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남태환 약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다시 왔습니다.
0: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금방. 일주일이 네. 돌아오네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제가 또 뭐 제품 하나 출시한 게 있어서
0: 우와!
1: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0: 선생님은 언제 쉬세요? 아 정말. 이번 여름 방학에는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1: 아직 없습니다.
0: 아직 없어요?
1: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딸이 방학이긴 해서 방학에 가기 전에 어딘가를 좀 갔다 와야 되긴 네. 하는데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따님이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1: 네. 근데 저희 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돼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얘기했거든요.
0: 아,
1: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돼가지고 지금 표가 없더라고요.
0: 가까운 이웃나라인가요?
1: 가까운 이웃나라는 아니고 조금 멀리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지역을 말씀드리면 네네네. 호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0: 코알라 보러?
1: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호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야. 거기는 지금 겨울이야. 그래서 우리랑 같은 곳이지만 반대로 돼 있어서 겨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가고 싶다고 해서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 또 여름방학처럼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여행편으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된 만큼 여행 계획을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여행지 가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긴 하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상비약을 꼭 챙겨야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오늘은 그때 필요한 상비약 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정말 국내면 말이라도 통하니까 다행인데 해외여행 가면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진짜 곤란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시기 전에 미리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여행을 갈 때마다 상비약을 새로 챙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행용 상비약과 평소 내가 가지고 다니는 상비약 차이가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여행용 상비약이랑 가정약 상비약이 완전히 다른 구성이지는 않아요.
0: 오.
1: 그래서 보통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집에 있는 해열제
0: 네.
1: 그리고 소화제, 알레르기약, 지사제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맞고
0: 네.
1: 근데 이제 여행을 어디로 가시느냐 에 따라서 얘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해요.
0: 오.
1: 장소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실 때 꼭 챙겨야 되는 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0: 네.
1: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매일 복용해야 되는 처방약들 있으신 경우에는 걔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여행 일정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챙기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0: 네.
1: 나는 좀 멀미가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멀미약 필요하실 수 있고 요즘에 아무래도 여름에는 야외로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래서 야외로 가시는 경우에는 뭐 벌레 물릴 때 쓰는 것들이나 기피제 같은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 벌레 물림 기피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니까
1: 네, 맞아요.
0: 확실히 모기도 많고 막 어렵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계절이 와버렸습니다.
1: 네.
0: 여행 기간, 여행 장소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약들도 달라질까요, 선생님?
1: 그렇죠. 장소나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간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있거나 부산과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시로 가는
0: 네.
1: 짧은 여행이나 약국이나 병원이 멀지 않은 그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곳들 가느냐
0: 네.
1: 아니면 산속 캠핑을 떠나시느냐 아니면 섬 같은 데로 가시느냐에 따라서
0: 네.
1: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국내 근데
0: 네.
1: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짧은 여행이면 간단한 평상시에 먹는 꼭 먹어야 되는 약이랑
0: 네.
1: 해열진 통제, 소화제 알레르기 밴드 정도 챙기시면 되고
0: 네.
1: 이게 야외로 가셔야 되는데 캠핑이나 등산이다 라고 하시면 벌레 기피제 그리고 물리거나서 쓰는 것들
0: 네.
1: 그리고 갑자기 넘어지시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다치실 그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쓰는 구급용품들을 보통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소화제 필요하실 수 있고 물갈이로 인한 지사제 네, 필요하실 수 있어가지고 아니면 좀 전에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나 이런 아예 반대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계절이 그쵸. 지금이 겨울인 곳들도
0: 에이, 추워.
1: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상비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노래 이효리 유고걸. Hey girl.

0: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태환 선생님 모시고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캠핑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상비약을 미리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캠핑 가실 때 약을 챙겨가시는 편이세요?
0: 아, 저는 모기약만 챙겨서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챙길까 싶어요. 네. 그 모기 기피제라고 하죠.
1: 맞아요.
0: 뭐 하얀색 액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1: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리거나 뭐 이런
0: 롤로
1: 바르거나.
0: 네. 그거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
1: 네, 효과 있어요.
0: 그래요?
1: 네, 걔는 기피제들은 기피제에 보면 의약 외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0: 아.
1: 의약 외품이라고 써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챙겨 갈까요, 선생님?
1: 다치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0: 선생님. 네. 왜 지금 가기 말씀드리는 전에 다칠 수 있다고.
1: 안 돼, 안 돼. 우리 복대님 소중하니까 안 돼. 다치시면 안 되는데 다치실 수 있어서 구급용품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밴드류나 그런 것들 조금
0: 미리
1: 그래서 밴드나 거즈, 의료용 테이프나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 미리 챙기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것들은 잘 챙기실 거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평상시에 드셔야 되는 약들은 그대로 쭉 챙겨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야외에서 벌레 물리거나 가벼운 화상에는 어떤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밖에서 활동할 때 가장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벌레.
0: 그렇죠.
1: 그래서 물리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아요. 물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가렵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피제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의약 외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성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IR3535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카리딘 그리고 하나는 또 디트라고 해서 DEET인데 원래 이름은 명칭은 디에틸 톨루아미드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성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성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가실 때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6개월 미만 친구들은 잘 안 써요.
0: 그 친구들은 캠핑 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캠핑 가기 쉽지 않은데 뭐 캠핑이 아니어도 이제 보통 우리가 야외에 나갈 때 기피제들을 뿌리시잖아요.
0: 그쵸?
1: 그래도 그 아이들은 사실은 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고 보통 대부분의 요즘에 나오는 기피제들은 6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제일 안전한 게 이카리딘이라는 성분이랑 IR3535라는 성분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디트가 어른들이 많이 쓰거든요.
0: 네.
1: 효과가 조금 오래 가서. 근데 얘는 농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10% 미만이냐, 10% 이상이냐에 따라서 10%가 넘어서면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쓸 수 있다. 그리고 뿌릴 때는 상처가 없는 피부에 직접 뿌리거나 이제 옷 같은 데 보통 뿌리시면 되고 얼굴에는 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예전부터 많이 쓰시던 그 키파?
0: 맞아요.
1: 라고 부르는
0: 스프레이.
1: 네, 스프레이 타입의 살충제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얘가 올해 7월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0: 오잉?
1: 그래서 좀 어려운데 화학제품 안전법이라는 것이 올해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돼가지고 살생생물 승인제가 시작되었어요. 조금 어렵죠. 근데 기존에 우리 살충제, 살균제들이 예전에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분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통됐었는데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이것만 좀 검토했다면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얼만큼 노출되어도 안전한지 그게 실제 사람한테 완제품 형태로 뿌렸을 때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다 다방면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라라는 것들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규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나 왜냐면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못 쓰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색창에 초록누리
0: 초록누리.
1: 네, 초록누리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집에 있는 제품들 네.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기피제까지 이야기를 했고 네. 이제 벌레 이미 물렸어요.
1: 네. 안 물리면 너무 좋겠지만
0: 너무 좋겠죠.
1: 너무 좋겠지만 물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이제 벌레 물리고 가려움이 심할 때는 보통 연고가 있어요. 근데 이 연고도 30개월 기준으로
0: 아기들이
1: 30개월 미만 친구들은 그 우리가 벌레 물릴 때 쓰는 연고를 바르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레르기처럼 반응할 수 있어가지고 네. 키즈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연고들은 그게 빠져 있어서 30개월 미만 친구들도 쓸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그걸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나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 하실 때는 그냥 벌레 물릴 때 쓰는 연고나 바르는 롤 타입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물리고 나면 되게 크게 부풀어 오르거나
0: 맞죠.
1: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렸을 때 처음에는 모기인 줄 알았는데 다른 곤충이 때문에 물리는 경우는 그 물린 양상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0: 아, 괜히 간지러운 것 같아.
1: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알레르기 약을 바르거나 먹었는데도 네. 계속 붓고 숨차거나
0: 네.
1: 어지럽거나 이게 증상들이 온몸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벌에 쏘였을 때요. 그래서 그럴 때는 119에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네. 병원 가셔야 돼요.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비약으로 챙겨 다니시는
0: 네.
1: 그런 벌레 물릴 때 쓰는 연고나 그런 제품들이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0: 또 화상 있잖아요. 특히 캠핑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취사 조리를 하기 때문에 화상을 네. 입을 수도 있는데
1: 네.
0: 그때는 어떡하죠?
1: 이게 심하지 않으면
0: 네.
1: 가벼운 화상인 부위에는 시원한 물에 30분 정도 식혀주시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긴 해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물집이 있다, 물집이 생겼다라고 하면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즈 같은 거 있으시면 거즈 대고
0: 네.
1: 의료용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물집 안 터지게 잘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또 캠핑이 이제 막 산 저는 오늘 그 백패킹이라고 해서 산으로 걸어가서 그 산 속에 있는 캠핑장에 가거든요.
1: 오.
0: 근데 가다가
1: 네.
0: 발목이 뺄 수도 있고
1: 그쵸.
0: 근육통이 혹시나.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미 뭐 계단 몇 개 다녔다고 허벅지가 근육통. 너무 아픈데
1: 네.
0: 근육통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네. 준비하면 좋을 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근육을 풀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
0: 네.
1: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타입도 많이 쓰시잖아요.
0: 네네.
1: 그런 제품들이 이제 근육의 순환을 조금 도와주고 통증을 바로 가라앉혀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0: 네.
1: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위나
0: 네.
1: 이런 것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삐끗
0: 그쵸.
1: 하실 수 있잖아요.
0: 삐끗할 수 있죠.
1: 네,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이제 발목을 조금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압박공대 같은 것들 미리 챙기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0: 네.
1: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다치신 부위가 더 붓거나 만약에 너무 심하게 다치셨을 경우에는 그 밑으로 이제 감각이 없거나
0: 그쵸.
1: 막 색깔이 변할 수 있거든요.
0: 그쵸, 그쵸.
1: 그때는 바로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0: 이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1: 안 되겠지만. 네. 정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119 부르시거나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또 여름이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수영장, 뭐 한강에도 수영장 개방했다고 하고 수영장이나
1: 네.
0: 계곡 같은 물놀이 나갔을 때 물놀이를 갔다가 눈이 충혈이 된다거나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집에 가지고 있던 안약이나 귀약 같은 거를 사용해도 될지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일단은 물놀이 후에 눈이 따갑고 충혈될 수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특히 이제 수영장 물 안에는 소독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걔가 눈을 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안약은 그렇다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네. 만약에 집에 인공누액, 인공눈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눈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섣불리 집에 있는 뭐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성분의 안약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귀도 안에 물 들어가면 이렇게 먹먹하고
0: 그쵸?
1: 네 이렇게 울린 듯한 네. 느낌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이제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귀 안에도 이제 귀에 넣는 약들 약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예.
0: 그러면 피부는요? 물놀이 한 다음에 막 피부가 네. 간지럽거나 아니면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상비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려움이 불편하다, 더 네. 심해지는 것 같아라고 하면 가려움증에 쓰는 연고나 알레르기, 먹는 약들 드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세요.
0: 또 탈수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덥죠.
0: 네, 더우니까 네. 상비약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1: 가장 기본은 물입니다.
0: 물.
1: 네, 가장 기본은 물이고 왜냐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야외에서 땀나서 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막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활동을 하기 전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 시간 동안 우리 복디님께서 백패킹을
0: 네.
1: 하신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길게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땀을 조금 길게 오랫동안 흘리실 수 있어서 그때는 물뿐만 아니라 몸속의 미네랄 성분도 같이 보통 빠져나와요. 전해질 성분들을 그래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쓰거나 이게 ORS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보건 기구에서 네. 그런 탈수 증상이 왔을 때 채워야 되는 전해질 농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조금씩 섭취해 주시면 뭐 갈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덜 할 수 있다. 탈진이나 탈수 증상이 조금 덜 올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증상이 심해지면

0: 그러니까 심한 증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것들을 오. 먼저 알고 계실 필요들이 있는데요. 네네. 갈증이 정말 이렇게 타는 듯하게 오거나 두통, 어지럼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보통 탈수, 탈진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일단 움직임을 멈추시고 네. 햇볕을 피하시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이제 자주 드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더 심해지면 네. 더 밖에 오래 계셔가지고 더 심해지면 의식이 좀 흐려질 수 있어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열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열이 떨어지는 데까지 물만 마셔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돼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럼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복덕방 퀴즈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퀴즈 직접 내주시죠.
0: 네.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세척법은 무엇일까요?
1: 1번
0: 식염수,
1: 2번
0: 식초,
1: 3번
0: 알코올.
1: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세척법 1번
0: 식염수,
1: 2번
0: 식초,
1: 3번
0: 알코올.
1: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퀴즈송 코요태 아프고 아파도

0: 여러분은 지금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태현 약사 선생님 모시고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휴가철 해외여행의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해외여행 상비약은 국내 여행과 좀 국내 여행 상비약이랑 좀 다를까요?
1: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그쵸.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당장 그 현지에서 약을 사려고 했을 때 그쵸. 그리고 이게 나라마다 허가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의 제품 이름이나 함량 안에 들은 약 성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약이어도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원래 드시던 상비약들을 우리나라에서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은데 그때는 일정 그리고 장소, 기후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비슷한 기후 때나 더운 곳을 가신다면 뭐 기피제나 벌레 물리고 나서 쓰는 제품들을 쓰실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조금 더 더운 곳에 가면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뭐 지사제라든지 아무래도 우리와 식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화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기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면 더 열심히
0: 활동하시잖아요. 부지런하게.
1: 더 부지런해지잖아요. 네. 아침에 정말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다니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쵸, 저는 그래서 사실 영양제 같은 거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려요.
0: 에너지 드링크.
1: 네. 왜냐면 병나요.
0: 아, 그렇죠. 너무 많이.
1: 너무 많이.
0: 아주 뽕을 뽑겠다. 난 네, 여기 맞아요. 다시 나누니까 아주 여기 구석구석 다 도달아다닐 거야. 이런 네, 느낌이죠.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멀미약 같은 것들 보통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산에 네. 가신다. 라고 하면 그 고산병 이런 거 예방하는 약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열대우림 쪽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뭐 말라리아 이런 것들 예방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해외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 꼭 챙겨가라라고 하는 상비약들은 있나요?
1: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고 근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그쵸. 우리 가족의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는 원래 잘 사용하시던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들을 뺀 나머지 환경들이 다 다른 환경이어가지고 몸도 되게 어색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삐거덕삐거덕하는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까지 다른 것들을 드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0: 평소에 혈압약, 당뇨약처럼 네. 꾸준히 먹는 처방약이 있다면 네. 여행 갈 때는 어떻게 이걸 준비해서 가는 게 좀 나을까요?
1: 그래서 여행 전체 필요한 양,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시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포장하는 약 그 채로 네. 조제 봉투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세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넣어가시고 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인슐린 같은 거 맞으시는 경우에는 그거 미리 냉장팩 같은 거랑 같이 해서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슐린 주사제는 너무 더워도 안 되는데 너무 차가워도 안 되거든요.
0: 그래요? 아유, 어려워라.
1: 그래서 보관 조건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얼음팩에 넣으시는데 약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화물로 붙이실 수 있는데 수화물과 내가 항상 100% 같이 다니는
0: 맞아요.
1: 경우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얘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0: 그쵸.
1: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얘가 안 오는 경우도
0: 있고 안 와요. 내가 여기서 여행을 마치고 갈 때까지 안 와.
1: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내 수화물에 같이 챙기시는 것. 그러니까 나랑 같이 타는 그 캐리어에 네. 같이 들고 타시는 게 언제나 제일 안전한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저도 항상 갈 때 저도 항상 먹어야 되는 약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약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된 처방전을
1: 맞아요.
0: 따로 챙기거나
1: 예, 예, 그렇죠.
0: 아니면은 그
1: 정말 중요해요.
0: 네, 위탁 수화물에도 넣고
1: 네.
0: 내가 갖고 있는 가방에도 넣고
1: 수화물은 넣고 그렇게 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0: 네, 모자란 것보다는 아주 그냥 좀
1: 여유 있게
0: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그렇게
0: 챙겨갑니다. 그러면 여유분이라는 무엇인가? 여유분까지 얼마나 챙기면 좋을까요?
1: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쵸?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절반 정도의 양을 더 가져가신다. 전 50% 정도 더 챙겨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거기서 5일 정도 챙겨가시면 충분히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고, 장기 체류 계획이시면 그때는 이미 병원에 가셔가지고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부터 조금 더 충분히 챙기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고, 이게 국가마다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어로 된 처방 내역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뭐 주사제 챙겨가시는 경우나 혹은 이제 뭐 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0: 수면제.
1: 우리가 보통 부르는 수면제,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챙기실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챙기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0: 그 약을 기내에 가지고 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액체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잖아요. 어때요?
1: 그쵸? 그래서 알약은 일단 알약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포장, 조장 봉투 그 채로 기내 휴대 가방 안에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우리 좀 전에 이제 복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탁 수화물에만 넣으면 간혹 안 와요.
0: 아,
1: 그래서 그럴 수 있어서 휴대 가방으로 챙기시는 게 좋고,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하시는 것이 기내에 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챙기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기내에서 필요한 액체 양이 100ml가 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처방전이나 소견서가 같이 있어야 돼요.
0: 아, 이 그걸 증명을 하면은 가능할 때가 있군요.
1: 가능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면 걔를 나눠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눠 담으시더라도 합산량이 많은 경우에는 걔를 분명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소견서나 처방전들을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 여행지에서 약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을 때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도 될지가,
1: 이게 질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혈압, 당뇨, 항원고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여행 중에, 안 그래도 여행 때문에 사실 때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더 없으면 질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의 이름 그걸 알고 계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약을 안 챙겨 가셨다 라고 하면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0: 시차가 있는 나라. 저 진짜 항상 이게 고민이거든요. 저도 아침 9시에 먹고 저녁 9시에 먹어야 되는데 8시 9시쯤에 먹는데 시차가 있는 나라에는 이 복용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1: 너무 어려워요.
0: 뭐 비행기에 장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떻게 시간에 맞춰 먹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매일 먹는 약은 내가 바로 직전에 먹은 약을 몇 시에 먹었지?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근데 다만 매일 먹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약들은 내가 오늘 9시에 먹었다면 내일도 9시에 먹어야 돼.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상의하시고 현지 시간에 맞춰서 세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우리 복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약들은 미리 정해서 체크해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스마트폰 알람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그 시간 간격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0: 여행지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일단 상비약부터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대부분은 심하지 않은 증상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준비하셨던 상비약을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위험 신호들이 분명히 있어요. 갑자기 예를 들면 가슴에 통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그러니까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것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잖아요. 그리고 표정이 양쪽이 대칭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와 같이 간 동반자들이 네. 항상 잘 그런 상황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현지에서라도 네. 응급실, 병원을 꼭 가셔야 돼요. 그 상황은 반드시 긴급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들이어서 그럴 네. 때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네. 열이 계속 해열제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또 병원 가셔야 되고 여름철은 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런 응급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덥고 땀을 많이 흘려서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네. 알러지아가 없는데 그래서 네. 입술과 목이 붓고 숨차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네. 약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쯤에서 보기들에게 선물 나눠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 네. 정답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세척법 정답은요?
1: 네, 1번 식염수입니다.
0: 네, 식염수 맞춰주신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중개소 복덕방 상비약에 대해서 2주 연속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젠 8월에 만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름휴가 즐겁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김조환의 Thank you my friends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또한 성의 영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살다 보면 건너뛸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돌아가는 길은 계속 미루는 일이고요. 빠른 길은 하나씩 마주하는 일이겠죠. 태산처럼 커 보이던 일도 결국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으로 지나가게 되니까요. 계절도 그렇습니다. 여름은 단숨에 지나가지는 않죠. 하루하루 뜨거운 햇살을 견디고 땀 흘리며 살아낸 시간 끝에 어느새 계절은 다음 장을 펼쳐주지요. 오늘은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